889님. 모두가 예스라고 할 때 노라고 말하는 게 결코 세상에서 쉬운 선택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정말 어려운 선택이지만 잘 분별하고 용기 있기를 바랍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네, 정말 네, 그런 용기를 냈으면 좋겠습니다. 막내딸 생일이라고 보내주셨네요. 5012님. 축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찬양 신청이 된다면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부탁드립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행복한 생일 축하 잘 하셨나요? 찬양 틀어드릴게요. 네, 문자 보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빈 화분이라는 그림책을 갖고 나눈다고 하는데요. 오늘도 방송 들으시며 문자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샵 106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오늘 방송 다시 들으실 수 있는 유튜브 링크를 답장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럼 찬양 한 곡 먼저 올려드립니다.

0: 마더와이즈 가정식탁, 엄마들이 나누는 그림책 마음톡, 지금부터 들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9살 쌍둥이 자매들과 함께 일상을 꽃피우고 있는 라라맘입니다.
1: 안녕하세요. 9살, 7살 두 남매들과 믿음의 모험 중인 온남매 맘입니다.
2: 저도 9살, 7살 남매와 함께 매일 꿈꾸며 살아가는 리미쓰리 맘입니다. 오늘은 빈 화분이라는 그림책 이야기를 같이 해볼까 합니다.
0: 네, 이 이야기는 데미라는 중국 작가의 작품이에요. 민담으로 전해져 내려오는 이야기이기에 딱 들으면 어디선가 많이 들어본 듯한 이야기일 거예요. 줄거리 소개를 우리 아이들의 목소리로 한번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3: 옛날 꽃과 나무를 좋아하는 왕이 있었어요. 그런데 왕에게는 자녀가 없었어요. 그래서 왕위를 물려줄 후계자를 뽑기 위해 온 나라의 어린이들에게 꽃씨를 나눠주었어요. 한 해 동안 정성스럽게 키워오라고 했지요. 주인공 핑도 씨앗을 받아와 정성 다해 키우기 시작했어요.
2: 네, 아이들의 목소리로 들어보니 참 좋네요. 그러면 이 그림책의 줄거리를 이어서 한번 나눠볼까요?
1: 네, 이 책의 주인공 핑은 심고 가꾸는 씨앗마다 꽃 피우고 열매 맺는 아이라고 나와요. 그런데 이상하게 왕이 준 씨앗만큼은 잘 키우지 못해요. 씨앗이 싹을 틔우지 못하자 화분도 더 큰 것으로 옮겨 심고 더 좋은 흙으로 갈아주고 매일같이 정성을 다해 물도 주고 돌봤지만 정말 화분에서는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2: 제가 왜 그랬을지 우리 아이들에게 물어봤는데요. 우리 아이들은 집에서 식물 같은 걸 키울 때 그 사랑의 말, 축복의 말을 해야지 잘 자란다고 믿고 있거든요. 그래서 씨앗을 화분에 기를 때 물 주면서 항상 잘 자라라, 사랑해 이런 말을 해요. 그래서 우리 아이는 핑이 그 축복의 말을 빠뜨린 게 아닐까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1: 여기서 분명한 건 핑은 재배법을 잘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수많은 꽃을 피워봤으니 얼마나 잘 알겠어요. 그럼에도 이번에는 잘 안 됐던 거죠. 이렇게 내 힘으로 애쓰고 노력해도 안 되는 경우가 우리 삶에도 있잖아요.
0: 네, 맞아요. 그래서 저는 아이들에게 물어봤어요. 아무리 정성을 다해도 싹 트지 않는 빈화분처럼 결과가 나타나지 않아서 속상했던 적이 있었는지요. 라라 중에 한 명은 엄마 나 줄넘기 한 번 넣었는데 6개월 걸렸잖아 라고 말하더라고요. 쌍둥이 다른 자매는 100개, 200개 뛸 때 혼자서 한 번도 넘지 못해서 계속 시도하던 그 모습이 떠올랐어요. 아이들도 이때를 이야기하더라고요.
1: 저도 이때 핑의 마음이 어땠을까 하고 저희 아이들한테 물어봤더니 저희 아이들이 많이 슬펐을 것 같아라고 말하더라고요.
0: 저희 아이들은 핑이 씨앗을 그만 키우고 싶었을 것 같아 내가 뭘 잘못했나? 라는 생각이 들었을 것 같다 말하더라고요.
2: 네, 그렇게 왕이 준 씨앗을 가지고 와서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을 지나는 동안 여전히 텅 비어있는 화분을 바라보는 그 마음이 얼마나 아이 같았을까요? 게다가 핑에게는 이 시간이 난생 처음 부딪히는 좌절이었을 거예요, 아마. 더 큰 문제는 왕 앞에 나가는 날이었겠죠?
0: 네, 맞아요. 그림에 보면 아이들이 엄청나게 예쁘고 큰 꽃들을 저마다의 화분에 담아서 들고 있거든요. 자기 혼자만 빈 화분을 들고 가는 그 순간이 핑에게는 더 힘들었을 것 같아요.
2: 네, 아이들은 뭐라고 말했나요?
0: 근데 아이들과 이야기 나눠보니 이것 또한 엄마인 저만의 생각이더라고요. 우리 아이들은 나는 꽃을 못 피웠는데 다른 아이들은 어떻게 꽃을 피웠지? 너무 궁금해서 빈화분을 들고 왕에게 갔을 거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만약에 왕에게 가는 날 내가 너무 마음이 창피한 마음이 들면 나에게 용기를 주는 친구랑 같이 갔을 것 같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희 둘이 쌍둥이니까 서로 손잡고 같이 왕에게 가면 되겠다 얘기해줬어요.
2: 네, 쌍둥이가 둘이라서 이럴 때 너무 든든하고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저희 아이에게 물어봤을 때 역시나 우리 아이는 힘들겠다라고 하더라고요. 모두 꽃화분을 들고 있는데 혼자 빈화분을 들고 있는 건 유치원 예배 드리는 날 모두 교복 정복을 입고 왔을 때 혼자 축구

0: 유니폼을 입고 간 날처럼 힘들 것 같다라고 했어요. 저희 아이의 9년 인생 중에 가장 힘든 날로 기억하고
1: 맞아요,
0: 있거든요.
1: 선생님이.
0: 그래서 끝까지 그 화분을 포기하지 않고 키우기는 하겠지만 그 왕에게 가기 전날 자기가 꽃한 송이를 샀을 것 같다고 얘기했어요.
2: 그런 생각할 것 같아요. 네, 그림책에서는 핑은 비나분을 들고 왕 앞에 나가요. 핑의 아버지가 너가 1년 동안 정성을 다했으니 그 정성을 왕께 바치라고 말했기 때문이에요. 근데 저는 여기서 아버지가 참 대단한 것 같아요. 다른 아이들이 눈에 보이는 화려한 결과물을 들고 나갈 때 저는 저희 아이한테 과연 눈에 보이지 않는 가치를 이 비나분에 담아서 증명해 보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라는 고민이 되는데 저는 못할 것
1: 네,
2: 같거든요.
1: 맞아요. 우리 아이들도 우리 아빠라면 절대 이렇게라고 하지 않았을 텐데 라고 하더라고요. 부모 마음이 그렇잖아요.
0: 네.
1: 근데 사실 핑의 화분에는 눈에 보이진 않지만 아름다운 꽃이 있었어요. 정말 인생에서 소중한 건 눈에 보이지 않는 건데 우리가 그 결정적일 때는 이걸 놓치는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아요.
0: 그럼에도 이 그림책의 결말이 좋아서 저는 희망이 있더라고요. 왕이 화려한 꽃화분을 가지고 온 많은 아이들 중에서 비나분을 들고 서 있는 핑을 발견하고 칭찬하며 후계자로 삼았다는 게이 이야기의 결말입니다. 애초에 왕이 어린이들에게 나눠줬던 씨앗은 익힌 씨앗이었다고 말을 하면서요.
2: 네, 핑이 비나분을 들고 왕 앞에 나갈 수 있었던 이유는 정말로 핑이 정성을 다했고 매 순간 성실했기 때문에 용기 낼수 있었을 것 같아요. 하루라도 물을 안 줬거나 한순간이라도 소홀했다면, 아, 내가 물을 주지 않아서 혹은 또잘 돌보지 못해서 싹이 안튼 거구나라고 생각해서 비나분을 갖고 날 용기조차 없었을 것 같거든요.
0: 네, 결국 비나분을 가지고 가야 그 성실함을 인정받는 거네요.

0: 마더와이즈 가정식탁 빈 화분 그림책으로 나누는 그림책 마음톡 이어서 들으시겠습니다.
1: 왕의 미션은 성실함 테스트이기도 한 것 같아요. 저는 예전에 이 이야기를 그냥 정직에 대한 교훈을 주는 스토리로만 알았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다시 아이들과 읽어보면서 새로운 깨달음이 있더라고요. 그 애초에 왕이 내린 명령이 꽃을 피워오라는 게 아니더라고요. 왕의 미션이 뭐였죠?
2: 맞아요. 왕의 미션은 1년 동안 씨앗에 정성을 다해오라는 것이었어요.
1: 네. 어차피 그 씨앗은 익힌 씨앗이라 왕도 꽃 피우는 걸 기대하진 않았겠죠.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아이를 맡기면서 꽃을 피워오라고 부탁한 게 아니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아이를 키우다 보면 눈에 보이는 무언가가 나타나지 않으면 조급해지는 것 같아요.
2: 그렇다면 우리가 아이들을 위해 매일매일 정성을 쏟아야 할 건 무엇일까요? 갑자기 이런 질문이 떠오르네요.
1: 네, 저는 기도해 주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2: 저는 씨앗에 매일 물을 주는 것처럼 아이들에게 사랑의 언어를 줘야 될 것 같아요.
3: 저희는 둘째가 엄마가 매일 활짝 웃으면서 이야기해 주면 좋겠다고 말했거든요. 전 아이들한테 매일 아이들에게 활짝 웃으며 이야기하는 게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저는 아이들에게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신데 핑처럼 빈화분을 갖고 하나님 앞에 나가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것 같아? 라고 물어봤어요. 그러자 하나님은 꽃을 주실 것 같아? 라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꽃이 이미 있는 곳은 꽃을 줄 수 없는데 빈화분이니까 하나님이 줄 수 있어? 라고 말하는 것 같았어요.
1: 저희 아이도 비슷하게 말했어요. 빈화분이어야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줄 수 있고 다른 것들이 차 있으면 하나님이 들어갈 자리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빈 화분을 기뻐하실 것 같다고 말했어요.
3: 저는 여기서 인상적이었던 게 왕 앞에 나온 다른 아이들은 자기 손에 든 꽃 화분 하나뿐이지만 빈 화분을 들고 나온 핑은 화분 하나가 아니라 꽃을 심을 수 있는 나라 전체 땅을 얻었거든요. 네. 그 부분이 가장 인상적으로 남았어요.
1: 우리 하나님도 아마 그렇게 우리가 빈손으로 빈 화분으로 나가면 그걸 채워주실 뿐 아니라 하나님 나라 전체를 주시고 우리를 자녀와 후계자로 삼아주시는 분이잖아요. 이게 정말 복음인 것 같아요.
2: 그러네요. 저는 아이들에게 그러면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께 갖고 나가고 싶은 빈화분은 뭘까라고 한번 물어봤어요.
1: 뭐라고 하던가요?
2: 나라 중에 한 명은 죄를 짓고 싶지 않아도 자꾸 죄를 짓는 마음? 아무리 애써도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잖아요.
1: 네.
2: 또 한 명은 내가 대답을 늦게 해서 지혜가 부족한데 지혜의 빈화분을 가지고 나가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아이들과 그림책 마음톡을 할 때도 이 아이는 천천히 한 박자 늦게 대답을 하거든요.
1: 네, 아마 생각을 오래 해서 그런 걸 건데 대답이 늦는 것에 대해서 스스로 지혜가 부족하다고 생각하나 봐요.
2: 네, 맞아요. 그래서 스스로가 부족한 상태라고 생각하며 하나님께 나아갔을 때 하나님은 이를 기뻐하시고 넘치도록 채워주시고 상 주시는 분이라고 알려줬어요.
3: 네. 우리가 빈손으로 걸을 때 베드로가 빈 그물로 빈배에 서 있을 때 그때가 부요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채워주실 때인 것 같아요. 하나님은 태초에 공허하고 텅 빈 상태에서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시니까요. 그래서 비어있는 곳이야말로 지금 하나님께서 새롭게 역사할 수 있는 곳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1: 네, 그래서 오늘의 한 줄 느낌은요?
3: 네, 빈화분을 들고 걷는 지금이 하나님의 때다라고 저의 한 줄 느낌을 정해보았어요.
1: 저는 눈에 보이진 않지만 하나님의 꽃은 피고 있다라고 정했습니다.
2: 네, 저는 빈화분을 오히려 칭찬하고 상 주시는 하나님께 나아가자입니다.
1: 마지막으로 책갈피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4: 하나님, 우리가 씨앗을 심고 가꾸지만 그것을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알아요.
5: 우리 손에 빈 화분이 있을 때에도 용감하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6: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0: 마더와이즈와 함께 준비하는 가정식탁. 지금까지 그림책으로

마음을 나누고 하나님의 마음도 알아보는 그림책 마음톡 시간이었습니다. 오늘은 아이들 목소리도 들어봤는데요. 아이들의 목소리를 들으니 너무 좋네요. 오늘 방송에 대한 소감이나 느낀 점을 문자로 보내주시면 오늘 방송 유튜브 링크를 답장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문자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정보 용료가 있는 샵 1069로 보내주세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보겠습니다.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예레미야 17장 7절 8절 말씀입니다.

오늘 마더워의 지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마더워의 지는 다음 주에 다시 인사드릴게요. 주님 사랑 안에서 건강한 한 주 보내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간 올려드린 찬양의 가사를 마음에 품고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에게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소망을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이 땅에서의 삶은 늘 영적 전쟁의 연속이지만 우리의 소망은 다시 오실 주님과 우리가 영원히 살아갈 그 나라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작은 실패와 넘어짐에 낙심치 않게 하시고 주님 약속하신 그날이 이르기까지 담대하게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0: 이 모든 말씀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능력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극동방송과 함께하는 삶의 예배, 예배의 삶. 지금까지 워십밴드 위드힘의 찬양 예배와 함께하셨습니다. 이 예배는 유튜브 검색창에 위드힘이라고 검색하시면 영상으로 다시 보며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계신 곳 어디서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예배자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 되신 예수님을 전하고 있습니다.
1: FM 107.3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2: 1분 찬양. 행복한 믿음의 가정을 꿈꿉니다. 만남의 감동을 결혼의 축복까지 연결해드리는 크리스천 결혼정보회사 리금당에서 후원하는 UI1과 함께합니다.

1분 찬양. 행복한 믿음의 가정을 꿈꿉니다. 만남의 감동을 결혼의 축복까지 연결해드리는 크리스천 결혼정보회사 미금당에서 후원하는 UI1과 함께했습니다.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 극동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주님과 함께 걷는 예수 동행 일기. 방송가족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저는 예수 동행 일기 쓰는 목사 울산 은광교회 김현태 목사입니다. 딤플 라이프라고 하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딤플 라이프는 남보다 좋지 못한 환경을 극복하고 오히려 더욱 멋지게 살아가는 삶을 말합니다. 딤플 라이프를 살아가는 사람들을 딤플러라고 부릅니다. 딤플은 골프공에 패여있는 작은 굴곡을 말하는데요. 처음에는 마치 곰보처럼 여겨져 딤플이 안 좋은 뜻으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골프공이 더 멀리 날아가기 위해서는 작은 소용돌이를 만들어 공기 저항을 줄여주는 딤플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는 것이 알려지자 사람들의 인식이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딤플이 빽빽하게 있다는 이유로 골프공을 못생겼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때로는 약간의 시련과 고난이 우리의 삶을 더욱 풍성하게 만듭니다. 어린 시절 잔병 치레가 잦은 사람이 면역력이 강화되고 더 오래 산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됐을 때 서양에서는 이것을 딤플 효과라고 불렀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우리의 삶을 찾아왔다 해도 그 고난으로 인해 어떤 딤플 효과가 일어날지는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우리 삶에 가장 좋은 것만 주시는 주님을 믿고 어려움이 있다면 그 어려움을 통해 더욱 성장하게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거룩한 딤플 라이프를 사는 우리 예수동행 방송 가족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난주 중에 어느 장로님께서 쓰신 예수동행 일기를 소개합니다.

있는 환경을 주셔서 감사함으로 깨우시는 주님을 부르며 일어납니다. 주님 앞에서 찬양으로, 말씀으로, 기도로 주님과 교제하며 시작하게 하심에 감사드리며, 특별히 육신의 질병과 마음의 상처와 영의 눌림 가운데 있는 지체들을 위해 기도하며 치유하실 주님을 부릅니다. 무더운 날씨에 찬양을 위해 일찍 성전에 나와야 하시는 블레싱 찬양대 어르신들을 위해 차량 운행을 하며 시간과 여건을 허락해 주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주님을 부릅니다. 주님, 어떻게 할까요? 아직은 목이 따갑고 기침이 나오는 상황에 양육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주님께 묻습니다. 무더위와 휴가철로 쉬어 가야 할 상황이 올 터인데 양해를 구하고 가능하면 마스크를 쓰고 하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뜻을 따릅니다. 이런 무더위에 감기로 기침을 많이 하고 목이 따갑고 참 힘든 며칠을 보내며, 잠시인데도 이렇게 힘든데 긴 시간 병마와 싸우는 지체를 생각하며 더욱 중보하며 기도해야 함을 깨닫게 하시는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환우들이 우리의 인생의 주인 되시는 주님께서 주님의 뜻 안에서 우리를 다스려감을 알고 더욱 주님을 붙드는 주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하십니다. 몸의 힘듦으로 주님을 더욱 찾는 은혜를 누리게 됨에 이 또한 감사로 받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새벽을 깨워 주님 앞에 나아가 찬양하며 말씀을 받으며 기도하며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연약함 가운데 있는 주님의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무더운 날씨 가운데에서도 계획한 일을 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안전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수요 예배 전에 블레싱 찬양대원을 위해 차량 운행을 할 수 있도록 여건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양육을 하며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 언제나 주님께 민감하게 반응하길 소망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수요예배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는 블레싱 찬양대의 찬양에 은혜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시는 말씀을 받으며 나의 피난처가 되시고 분깃이 되어주시는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조카가 예쁜 공주를 건강하게 출산했다는 소식에 감사드립니다. 예수동의 일기를 기록하며 하루를 마무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목 컨디션이 좋지 않은 장로님께서 그럼에도 주님께서 맡겨주신 양육을 감당하면서 긴 시간 질병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우들을 생각하며 오히려 중보하는 마음을 가지게 하시는 것은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이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날마다 예수 동행으로 주님을 바라볼 때에 주님께서 나의 형편을 통해 오히려 기도를 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 나의 연약함을 이기며 믿음 안에서 자라가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은 믿음의 성장이 있는 우리 예수 동행 방송 가족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 듣고 오겠습니다. 주 말씀 향하여 손재석과 남궁 송옥의 목소리로 듣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주님과 함께 걷는 예수 동행일기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예수 동행일기를 소개하고 어떻게 예수 동행할 수 있는지 안내하여 드리는 시간입니다. 지난주 중에 어느 권사님이 쓰신 예수 동행일기를 소개합니다.

무더위로 몸과 마음이 힘겨워집니다. 마음을 지키기 위해 주님 부릅니다. 마음에 주시는 기도 제목으로 주님 부릅니다. 셀 온라인 나눔을 합니다. 셀원들의 낮은 마음 안에 진솔한 글을 읽으며 감사함으로 주님 부릅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걸림돌이 되지 않게 하시고 세워주신 질서 안에서 순종하며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지체들 되기를 기도합니다. 수요 예배 자리에 나아갑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이 저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달게 받기 원하여 주님 부릅니다. 다윗의 모습을 배웁니다. 견디기 힘든 고난 중에도 하나님 앞에서 나의 피난처가 되시며 나의 분기 되심을 찬양하며 기도합니다. 나의 모든 것을 아시고 가장 선하고 옳은 길로 인도하시기 위한 지금임을 믿으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수예배 드리며 저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주십니다.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무더위에도 건강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세론들의 순종하는 모습에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장터에서 치킨가스 지체와 반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대화 중에 마음을 지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수예배 드리며 말씀을 달게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남편이 좋아하는 맘모스 빵 할인받아 구입하며 감사합니다. 예수 동행일기로 순종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권사님께서 셀 가족들과 온라인으로 나눔을 하시면서 받은 은혜를 적어주셨는데요.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주님께 주신 은혜를 서로 나누며 서로 도전하고 서로 세워가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요. 그것을 통해 서로가 믿음 안에서 자라가고 주님을 더 분명하게 알아가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와 같은 은혜로 이어질 줄로 믿습니다. 항상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믿음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또 영향받는 그 안에서 자라가는 우리 예수동행 방송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찬양 듣습니다. 우리 하나 되어 예수전도단 캠퍼스 50의 찬양으로 들려드립니다.

예수 동행일기를 쓰는데 도움을 받기 원하시는 분은 짧은 글 50원 문자 메시지 샵 3927번으로 동행이라고 문자 주시면 예수 동행일기 어플을 다운받을 수 있는 주소를 알려드리고 또 6가지 가이드 질문도 보내드립니다. 가이드 질문에 따라 쓰시면 예수 동행일기

일기를 쉽게 쓰실 수 있습니다. 또 어플을 사용하시면 다른 분의 일기를 읽으며 어떻게 일기를 쓰는지 배우게 되기도 합니다. 또 나눔 방을 만들어 가족들과 혹은 지인들과 함께 예수동의 일기를 나누며 서로의 믿음을 세워가는 그와 같은 공간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예수동의 일기로 이 동행의 은혜를 누려보시기를 도전합니다.

예수 동행일기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찾아오신 주님을 우리가 날마다 바라보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미 우리 가운데 오셨는데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 안에서 홀로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어떤 일도 행하실 수 없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 비로소 주님은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께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날마다 놀라운 믿음의 성장을 이루며 아름다운 믿음의 일들을 이루어가는 우리 예수동행 방송가족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주님과 함께 걷는 예수동행 일기 마칠 시간이 되었네요. 지금까지 진행해 예수동행 일기 쓰는 목사 울산은광교회 김현태 목사였습니다. 주일 아침입니다. 주님을 기대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로부터 시작되는 한 주간 동안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께서 내 안에 이루시는 놀라운 역사들을 바라볼 수 있기 원합니다. 그렇게 주님과 친밀하게 동행하는 우리 예수동행 방송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성경민의 찬양 일상 들려드리고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애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 한 주간도 주님과 행복하게 동행하세요.

극동방송 창사 70주년을 맞아 청취자 수기 공모전이 열립니다. 생각해보면 우리 곁에는 극동방송과 함께했던 참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힘들었던 어느 날 들려온 찬양 한 곡, 포기하고 싶던 순간 들려온 말씀 한 구절, 라디오를 켜고 함께 드렸던 기도, 그리고 그 시간 속에서 경험했던 하나님의 은혜까지. 어쩌면 나에게는 평범한 이야기일 수 있지만 그 간증이 누군가에게는 다시 일어설 힘이 될 수 있습니다.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청취자 수기 공모전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극동방송을 통해 받은 은혜와 감사, 그리고 하나님께서 베풀어주신 놀라운 이야기들을 마음껏 나눠주세요. 수상작은 70주년 기념 수기집 단행본으로 출간되는 특별한 기회와 함께 최신 스마트폰, 태블릿 PC 등 다양한 선물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접수는 7월 24일까지이며 분량은 A4 용지 2장 내외로 이메일과 우편 접수가 가능합니다.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번, 우물정 1069번으로 수기라고 문자 주시면 자세한 내용을 안내해드립니다. 70년 동안 전파를 타고 흘러온 하나님의 은혜, 이제 여러분의 이야기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 믿음의 씨앗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애청자 여러분의 삶에 유익한 정보를 드리는 FEBC 게시판입니다. 울주군 온산읍에 위치한 온산중앙교회에서 창립 31주년 기념 감사예배가 열립니다. 이번 감사예배는 말씀특강으로 진행되며 덕화교회 김형패 원로 목사님을 강사로 모십니다. 7월 19일 주일 오전 11시에 온산중앙교회에서 열리며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37-0985번, 지역번호 052-237-0985번 온산중앙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울산 사랑선교교회에서 선교단체 인투미션이 주관하는 목회자 선교사 자녀 캠프 MPKC 여름 청소년 캠프가 7월 21일 화요일부터 24일 금요일까지 열립니다. 목회자 선교사 자녀인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이번 캠프는 디모데전서 6장 1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선빵 필승이란 주제로 진행됩니다. 인투미션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며 참가비는 무료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울산 사랑선교교회 지역번호 052-282-0341번, 지역번호 052-282-0341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산 수용로교회 청년국 주최로 청년과 청년사역자를 세우는 더플로우 캠프가 열립니다. 8월 17일 월요일부터 19일 수요일까지 부산 수용로교회에서 열리며 강사로 페이지처치 신재웅 목사, 나눔교회 조영민 목사, 시광교회 이정규 목사, 수용로교회 김배광 목사, 우리는교회 박광리 목사가 나섭니다. 한국교회를 섬기는 청년과 사역자라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한 더플로우 캠프의 등록 및 자세한 사항은 부산 수용로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울산 가스펠하우스에서 여호와께 돌아가자라는 주제로 7월 정기집회를 개최합니다. 7월 20일 월요일부터 23일 목요일까지 4일간 저녁 7시 30분에 동탄 생명나무교회 이의원 목사님을 모시고 진행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85-1244번, 지역번호 052-285-1244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구 야음동에 위치한

금광교회에서 주일 2부 예배 찬양대 지휘자를 모집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27-9001번, 지역번호 052-227-9001번 은광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울산극동방송 전속 어린이 합창단에서 신입단원을 모집합니다. 한국교단이 인정하는 건전한 교회에 출석하는 초등학교 2학년에서 6학년까지의 학생이라면 누구나 지원이 가능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며 신청 및 자세한 사항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3927번으로 어린이라고 문자 보내주시거나 지역번호 052-229-9000번, 지역번호 052-220-9000, 울산극동방송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FEBC 게시판은 애청자 여러분께 항상 열려 있습니다. 교회 및 기관의 행사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 세미나 등 소식을 나누기 원하시는 분들은 행사일보다 2주 전 자세한 내용과 연락처를 울산극동방송 홈페이지 FEBC 게시판 무료 광고 신청하기에 접수해 주시면 선별해 방송해 드립니다. 지금까지 FEBC 게시판이었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이 꼭 아셔야 할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귀 기울여 들어보시고 자세한 내용을 알기 원하신다면 지금 극동방송으로 연락주세요. 당신의 삶이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지금 이 방송을 듣고 있는 당신을 너무도 사랑하시며 당신이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누리기를 누구보다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처럼 온전한 행복을 누리며 살지 못하고 있지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성경 로마서 3장 23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못 미치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넘을 수 없는 벽이 생겼다는 말입니다. 이 죄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에서부터 시작됐는데 이 불순종으로 인해 우리의 영혼은 지옥에서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지옥의 형벌에서 구원받을 뿐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서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무덤에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셔서 모든 이들의 살아있는 소망이 되셨지요. 이 사실을 믿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예수님이 구원자가 되심을 고백하는 사람은 누구나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기 원하시거나 모든 죄의 문제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싶은 분이 계시다면, 아니면 이 복음에 대해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50원의 휴대폰 문자 메시지 샵 3927번으로 구원, 구원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세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고 삶을 억누르던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많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0: FM 107.3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1: 1분 찬양. 어린이를 사랑하고 어린이의 인격을 존중하는 어린이의 행복한 배움터. 울산 남구청 사거리에 위치한 노벨 유치원과 함께합니다.

1분 찬양. 어린이를 사랑하고 어린이의 인격을 존중하는 어린이의 행복한 배움터. 울산 남구청 사거리에 위치한 노벨 유치원과 함께했습니다.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 극동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0: 말씀의 샘터. 말씀의 샘터 매주 이 시간에는 방어진제일교회 최영민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아, 오늘은 결국 예배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제가 오늘 설교를 이렇게 짜고 구상을 하면서 제 오래된 친구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인생 막장까지 완전 실패해서 뭐 신용불량자 이렇게까지 내려갔다가 극적으로 재기해서 아주 사업에 크게 성공한 친구의 이야기인데 이렇게 저한테 얘기했습니다. 돈이 최고야. 돈 없으면 비참해져. 경험한 거죠? 동의하십니까? 일정 부분 동의가 되죠. 역사는 돈이다라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진 않았는데 이렇게 책 소개를 봤는데 무슨 말이냐면 결국 그 역사를 돈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 로마 제국 아시죠? 로마 제국이 왜 멸망했습니까? 돈으로 설명이 가능합니다. 로마가 정복을 통해서 대제국을 이룹니다. 노예와 전리품이라는 어마어마한 수입원이 로마로 유입이 된 겁니다. 요즘 기업으로 하면 이익이 엄청나게 들어온 거죠. 그런데 여러분 확장이 영원히 가능합니까? 확장이? 더 이상 정복할 곳이 별로 없습니다. 그럼 당연히 수입원, 그 노예, 전리품 이런 것도 끊겼겠죠. 근데 계속 팽창하고 확장하다 보니까 관료라든가 정복전쟁에 썼던 군인들은 엄청나게 늘어났겠죠. 나라의 녹을 먹는. 결국 국가 예산이 모자르게 되고 그 관료와 군대 유지비를 감당하기 위해서 무리하게 화폐, 당시 이제 은으로 만든 은화였는데 은화의 순도를 낮춰서 발행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당연히 돈이 많이 풀리니까 인플레이션이 엄청났겠죠. 경제 시스템이 붕괴하게 됩니다. 그래서 멸망합니다. 노예 해방을 이끌었던 남북전쟁도, 미국의 남북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흑인 인권에 대한 관심, 뭐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지만 결국 돈입니다. 돈으로 설명 가능합니다. 당시 노예는 값싼 노동력의 그 원천 아닙니까? 미국 남부 지방에 집중되어 있었는데 노동 집약적인 면화 산업, 면화 재배 이런데 흑인 노예들이 전격 다 투입됐습니다. 노예는 인건비가 제로입니다. 인건비 제로인 반영구적인 자산입니다. 그런데 흑인 노예가 해방이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월급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월급. 백인만큼 주게 되면 인건비가 감당이 되겠습니까? 미국 남부 면화 산업이 망합니다. 반면에 미국 북부는 이제 영국의 산업혁명이 들어오고 막 이러면서 산업혁명 중심의 사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당연히 그러면 공장이 생기고 대량 생산이 되는 거죠. 공장에서 일할 노동자들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남부의 노예들이 땅에 묶여서 북부 공장으로 못 옵니다. 또 노예들은 월급을 못 받으니까 수입이 없으니까 북부 농장에서 만든 옷이라든가 신발이라든가 가구 이런 대량 생산에는 물건들을 살 수 있는 소비자가 못 됩니다. 그 말은 내수시장이 형성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노예 해방을 주장하고 결국 남북전쟁이 터집니다. 돈으로 설명한 거죠. 여러분 요즘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돈입니다. 전쟁이든 여러 것들

가운데 돈이 핵심, 세상의 가치관은 결국 돈이다라는 말로 수렴할 수 있습니다. 돈 때문에 울고, 돈 때문에 웃고, 돈 때문에 행복해야 합니다. 돈 없으면 비참해지기 때문에 주식 열풍, 코인 투자, 투자 열풍이 붑니다. 돈이 인생의 만능 열쇠라도 되는 듯이 모든 문제를 돈으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이게 세상의 관점입니다. 우선순위는 언제나 돈입니다. 옳고 그름보다 도덕으로 포장하지만 이해 득실에 따라 행동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겉으로는 옳고 그름을 말하는 겁니다. 근데 속내는 결국 이득이냐 손해냐를 따집니다. 결국 돈입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하늘 시민입니다. 물론 땅에 살기 때문에 돈의 영향을 받습니다. 돈 필요하죠. 돈을 잘 모으고 잘 쓰고 잘 다스려야 됩니다. 돈이 필요해요. 절대적으로 필요한데, 그러나 돈이 전부는 아닙니다. 돈이 삶의 여러 부분들을 좀 편리하게 해주지만 돈이 인생의 만능 열쇠는 아닙니다. 우린 그걸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결국 돈이다, 이건 우리의 중심 가치관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는 아닙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 크리스천들의 중심 가치관, 성경이 가르치고 성경이 말하는 바는 뭘까요? 뭐가 우리의 우선순위일까요? 그게 오늘 설교 제목이에요. 같이 한번 설교 제목을 크게 외쳐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결국 예배다! 결국 뭐라고요? 예배다, 예배. 왜 예배일까요? 쉽게 한번 생각해보죠. 학생이 공부하지 않으면 더 이상 학생이 아니죠. 학생이란 말 자체가 배우는 사람이다 라는 뜻이니까요. 이처럼 크리스천이 예배하지 않으면 더는 크리스천이 아닙니다. 우리의 본이신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보죠. 우리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33년을 사셨습니다. 30세에 공생애 사역을 시작하셔서 3년간 사역을 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라고 하죠. 이 네 복음서는 예수님의 그 3년의 공생애 사역에 대한 기록입니다. 그럼 여러분, 공생애 이전, 30살 이전까지는 뭐 하셨을까요? 몰라요. 안 나오니까. 성경에 안 나오거든요. 복음서의 30세 이전까지의 기록은 전혀 안 나옵니다. 처음 세상에 오실 때 그 탄생 기록 빼고는 안 나와요. 다 공생애 이후 3년간의 기록입니다. 이 복음서의 기록이. 그런데 공생애 이전 사건 중에, 30세 이전 사건 중에 유일하게 딱 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대한 유일한 기록입니다. 누가복음에만 나오는데, 정확히 누가복음 2장에 예수님의 유년 시절에 대한 기록입니다. 제목을 붙인다면 예수님 실종 사건입니다. 당시 유월절이 되면 우리나라 추석이나 설처럼 유대인의 대이동이 일어납니다. 예루살렘 그 수도에 가서, 성전에 가서 유월절 명절 지키고 예배하러 다 올라가는 겁니다. 예수님 가족도 올라갔습니다. 유월절을 보내고 다시 이제 집으로 가는 거죠. 집으로 돌아가는데 가족 일행 중에 어린 예수가 없네요. 이걸 발견한 겁니다. 예수님이 없어진 걸. 그때 예수님이 12살 소년이었습니다. 우리 지금의 생각으로는, 아니 어떻게 12살 아이가 없어진 걸 모르고 그냥 길을 떠나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당신은 한두 가족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 마을 전체가 움직이는 겁니다. 옛날에 왜 집성촌이라고 우리나라도 최 씨들만 다 모여 살고 김 씨만 다 모여 살고 마을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유대인들도 그랬던 겁니다. 마을 주민 전체가 떼를 지어서 이동을 한 겁니다. 소위 카라반 여행처럼 각자 텐트 짊어지고 수백 명이 패키지 여행처럼 그렇게 가는 겁니다. 근데 낮에는 아이들 무리에 어울려서 잘 오고 있겠거니 이렇게 생각했다가 저녁이 되면 이제 가족별로 잘 거 아닙니까? 숙소를 잡던, 텐트를 치던. 그때 어린 예수가 없는 걸 비로소 발견한 겁니다. 난리 났겠죠. 당시에 무슨 전화가 있습니까? 카톡이 됩니까? 다시 온 길을 더듬어서 예루살렘까지 갔더니 성전에 예수님이 있었습니다. 그 기간이 사흘이었어요. 사흘. 12살 어린 예수를 실종되었다가 사흘 만에 찾은 겁니다. 그럼 그 어린 예수가 아빠 엄마 찾으면서 미아보호소에서 울고 있었습니까? 성전에서 즐겁게 예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성전을 뭐라고 하십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아버지의 집. 이렇게 말씀하세요. 결국 예수님 실종 사건은 예배에 관한 에피소드입니다. 예수님이 예배하는 곳 성전을 내 아버지의 집이라고 부르십니다. 왜 아버지의 집입니까? 거기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예배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무슨 말입니까? 예배가 예수님의 우선순위였습니다. 모든 기록이 공생의 3년에 집중되어 있는데 그 외에 딱 하나 유일한 공생의 이전의 기록, 소위 요즘으로 하면 번외편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 번외편이 예배하는 곳

성전에 계신 어린 예수입니다. 결국 예배임을 보여주는 거죠. 제가 여러분 이 설교 제목 결국 예배다라는 말을 조금 더 비장하게 한번 바꿔봤습니다. 비장하게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첫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예배에 죽고 사는 것이 달렸다. 예배에 뭐가 달렸다고요? 우리 죽고 사는 거. 이 무슨 말입니까? 그만큼 예배가 중요하다는 걸 제가 이렇게 표현해 놓은 겁니다. 크리스천으로서 죽고 사는 게 그 정체성이 예배에 달렸으니까 예배를 아무리 강조해도 아무리 그 중요성을 말해도 모자라다 이런 표현이죠. 여러분 제가 설교 서두에 돈, 그러니까 이제 경제로 역사를 해석한 예를 들었는데 성경, 이 성경도 여러분 엄밀히 말하면 역사죠. 역사입니다. 역사적인 요소가 굉장히 많죠. 특별히 구약 성경은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그러면 그 역사를 이 성경이 어떻게 해석을 할까요? 돈으로 해석할까요? 성경은 예배로 해석합니다. 예배로. 예배로. 이스라엘의 역사가 하나님의 제단에서 드리는 제사로 결정되었음을 줄기차게 성경은 강조합니다. 예배가 무너지거나 예배가 등한시될 때 이스라엘의 역사는 파국으로 치달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북왕국의 아합왕이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그 아합왕 시대를 한번 생각해 보면 왜 이때를 생각해 보냐면 그때가 경제적으로 북이스라엘이 가장 번성했을 때입니다. 잘 살 때, 국민소득 가장 높을 때. 그런데 예배가 무너졌습니다. 곳곳에 바알과 아세라 우상 신상이 우뚝우뚝 섰습니다. 심지어 바알 아세라 신학교를 국비로 운영을 했습니다. 아합의 아내 이세벨 왕비가 거기 이사장이었습니다. 영적 타락이 극에 달합니다. 나중에 엘리야라는 선지자가 나타나서 바알 선지자들과 대결을 하죠. 갈멜산이라는 곳에서 백성들 다 모아놓고 제단을 쌓고 제물을 놓고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이 제물을, 이 예배를 받는 신이 진짜 신이다. 서로 합의를 하고 먼저 바알 선지자들이 나서서 난리를 칩니다. 요즘으로 하면 소위 춤추고 막 굿하고. 그래도 아무 일 없자 끝에는 자기 몸을 스스로 긋습니다. 자해를 해요. 피를 흘려서. 너무 자극적이지 않습니까? 그거 보고 바알 신이 역사하라고. 그러면서 굿을 합니다. 그런데도 잠잠합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제 누구 차례입니까? 엘리야 차례죠. 엘리야 차례. 비장하게 엘리야가 나서는 겁니다. 엘리야가 나서서 뭐합니까? 막 굿하고 춤추고 주문 외우고 막 그럽니까? 멀리서 구경하던 백성들을 다 가까이 와라. 가까이 오게 합니다. 그리고 뭘 하냐 하면 제일 먼저 하는 게 열왕기상 18장 30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무슨 말입니까? 예배를 회복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 제단에 불이 내립니다. 무슨 말입니까? 문제는 예배가 무너지고 영적 타락이 그 시대의 문제였음을 보여준 겁니다. 결국 예배입니다. 남 왕국의 왕 한 명만 더 한번 볼까요? 므낫세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아주 성왕이었던 히스기야라는 왕입니다. 다윗 다음으로 신앙이 좋았던 이스라엘 역사에서 몇 안 되는. 근데 그 아버지의 신앙을 이 아들이 므낫세가 다 뒤집어 엎습니다. 왕이 되고 뭘 하냐 하면 제가 한번 읽어드리면 열왕기상 21장에 나오는데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들을 다시 세우며 이스라엘의 왕 아합, 아까 말했던 그 아합의 행위를 따라서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의 일월 성신을 경배하며 섬기며 또 여호와의 성전 두 마당에 하늘의 일월 성신을 위하여 제단들을 쌓고 또 자기가 만든 아로색인 아세라 목상을 성전에 세웠더라. 한 일은 예배 무너뜨린 일밖에 없습니다. 오늘날 하면 예배당을, 교회당을 아예 무당집으로 바꿨습니다. 예배당에서 점치고 마당에다 일월 성신에 예배하는 제단 세우고 불상 세우고. 예배가 무너져도 너무 무너져서 완전히 회복불능의 상태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므낫세 다음에 세워진 왕이 아몬이라는 왕인데 2년밖에 안 다스렸습니다. 아몬은. 그 다음이 요시아 왕인데 장관지 31년을 다스렸습니다. 요시아 왕이 적극적으로 개혁 정치를 펼치고 무너진 예배를 회복하려 애를 썼습니다. 좋은 왕이었습니다. 요시아 왕도. 그런데 이런 표현을 써서 죄송하지만 양해하고 들으십시오. 이 므낫세가 쌓아놓은 똥을 치울 수가 없는 겁니다. 너무 거대하게 쌓아놔가지고. 그래서 요시아 왕 때 활동했던 예레미야라는 선지자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예레미야서 15장 4절에 보면 유다왕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가 예루살렘에 행한 것들로 말미암아, 아까 제가 다 읽어드렸죠? 내가 그들을 세계 여러 민족 가운데 흩트리라. 무슨 말입니까?

요시아가 애를 썼지만 무너진 예배를 회복하고 타락한 이스라엘을 돌이키기에는 역부족이었다는 겁니다. 이미 무너진 예배로 구구는 기울었고 결국 멸망의 길에 접어들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다. 이 선언입니다. 자, 여러분 그러니까 결국 예배입니다. 죽고 사는 게 예배에 달렸습니다. 성경은 역사는 돈이다 이게 아니라 역사는 예배다라고 말합니다. 이런 역사뿐입니까?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돈이다, 결국 예배다, 이 둘의 싸움입니다.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백성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이렇게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바알은 풍요의 신입니다. 결국 돈이다, 이걸 대표합니다. 하나님은 예배의 대상입니다. 결국 예배다. 그러니까 결국 돈이다, 결국 예배다. 이 둘 중에 너희가 따를 자를 선택해라. 엘리야뿐이 아니죠. 여호수아도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수아서 24장에 보면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그래서 여호수아는 뭘 택합니까?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결국 예배의 하나님을 택합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질문이기도 합니다. 결국 돈인가? 결국 예배인가? 너희가 섬길 자를 택하라. 성경은 줄기차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섬길 자를 택하라. 결국 돈인가? 예배인가? 왜 이렇게 강조합니까, 여러분? 왜 우리가 죽고 사는 문제에 이게 왜 예배에 달렸다라고 합니까? 왜? 여러분, 우리가 보통 인간을, 우리 사람, 인간을 정의할 때 생각하는 존재다 이렇게 정의합니다. 호모 사피엔스. 한 번쯤은 들어보시죠. 호모 사피엔스. 가장 인간에 대한 보편적인 정의입니다. 인간은 생각하는 존재다. 근데 제임스 스미스라는 문화철학자가 인간을 이렇게 다시 정의합니다. 인간은 생각하는 존재가 아니라 예배하는 존재다 이렇게 정의해요. 예배하는 존재다. 무슨 말이냐면 인간은 생각해서 머리로 생각하는 대로 사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가장 욕망하고 사랑하는 것, 욕망하고 사랑하면 예배하게 되거든요. 욕망하고 사랑하는 게 예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신이 예배하는 것에 따라서 살고 그걸 닮아가고 그것에 의해 인생이 빚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결국 돈이다, 세상의 바알을 마음 중심에 두고 욕망하며 사랑하며 예배하면 우리의 영혼은 서서히 뭘 닮아가요? 돈을 닮아갑니다. 돈은 차갑고 냉정합니다. 이익과 손해만 따집니다. 결국 돈을 예배하는 인생은 그 돈을 닮아서 부모 자식 사이에도 계산기를 두드리고 이웃의 아픔에도 이해 득실만을 따지는 차갑고 비정한 존재가 됩니다. 그게 바로 성경이 경고하는 영적인 파국, 곧 죽음입니다. 그게 요즘 세상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반면에 결국 예배다를 선택하고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욕망하고 예배하는 사람 누굴 닮아갈까요? 당연히 하나님을 닮아갑니다, 하나님을. 그 마음에 사랑이 흐르고 자비가 흐르고 세상이 줄 수 없는 존엄함과 따뜻한 평안이 그 인생을 빚어갑니다. 여러분, 물론 돈 필요하죠. 돈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돈은 절대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지 못합니다. 죽을 때 한 푼도 가져가지 못합니다. 결국 예배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인생이 영혼의 구원을 받습니다. 죽을 때 그토록 닮게 원했던 주님의 품에 안깁니다. 갈멜산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돈, 바알과 하나님 사이에서 머뭇거렸습니다. 우리는 머뭇거리지 맙시다. 할렐루야. 결국 돈이 아니라 예배를 택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결국 예배입니다. 우리가 죽고 사는 일이 예배에 달렸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죽고 사는 일이 예배에 달렸다면, 결국 예배면 그 예배가 회복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의 마음이 예배를 욕망하게 될 때, 갈망하게 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두 번째, 같이 한번 화면을 보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참된 예배로부터 삶의 진정한 기쁨과 만족이 온다. 참된 예배로부터 삶의 진정한 기쁨, 만족이 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오늘 본문에 한번 보죠. 오늘 본문의 주인공 사마리아 여인을 한번 보십시오. 남편이 다섯이나 있었지만 다 실패했습니다. 우리가 계속 보고 있죠, 이 말씀에 따라. 지금 사는 남편도 진짜 남편이 아닙니다. 그리고 요즘 기준으로 하면 진짜 파란만장하고 기구한 인생이죠. 남편 다섯. 그 말은 한 번도 온전한 사랑을 받지 못했다는 거죠. 배신당하고 버림받고 속아서 결혼하고 삶이 망신창이가 됐습니다. 사람도 손가락질했겠죠. 수치심과 우울증에 사람들 피해서 뙤약볕 내리치는 정오의 우물.

0: 물기르러 왔습니다. 근데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나 참된 예배에 대해 듣습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행동하냐면 이 여인의 마지막 행동이 어떻게 나오냐 하면 4장 28절에서 29절에 나오는데요. 이 구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1: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0: 아멘. 자, 그 소중한 물동이도 내던지고 평소에 피해 다니던 동네 사람들 눈을 똑바로 쳐다보면서 와서 봐라,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여러분, 여기 우울함이 있습니까? 수치심이 느껴지십니까? 기쁨과 만족의 탄성입니다. 이런 극적인 반전이 뭘 보여줍니까? 여인의 지금 육체적인 문제, 돈의 문제가 해결됐습니까? 그대로입니다. 남편을 다섯이나 바꾸고도 채워지지 않았던 지독한 공허함과 허전한 외로움, 그 깊은 절망과 죽고 싶은 마음, 그 속내의 실체, 그게 뭡니까? 결국 영혼의 문제, 예배의 부재 때문이었습니다. 이 말이 맞는지 오늘 본문을 조금 더 집중해보죠. 사마리아 여인이 뙤약볕, 정오의 뙤약볕에 사람 피해 우물로 갔습니다. 웬 유대인 남자가 앉아서 물을 좀 다오, 물을 좀 달라고 합니다. 수와 붙이듯이 대화가 시작되고 달갑지 않으니까요. 얼핏 동문서답 같은 이야기가 오갑니다. 우리가 봤었죠? 그러다가 여인이 순간적으로 번쩍 영감, 직감이 찾아옵니다. 여자들의 직감이 예리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직감적으로 탁! 뭐라고 얘기하냐면 19절 보면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선생님, 당신 보통 사람이 아니라 신령한 선지자이시죠? 이걸 직감한 순간 여인의 태도와 질문이 바뀝니다. 처음 던진 질문이 뭡니까? 저라면 이랬을 것 같아요. 아, 왜 이렇게 내 팔자가 기구합니까? 아니, 어떻게 하면 좀 남편 복 받아서 제대로 잘 살까요? 어떻게 하면 이 지긋지긋한 가난에서 벗어날까요? 이거 모를 것 같은데 뭘 묻냐 하면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여인의 물음을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아멘. 놀랍게도 예배 장소에 관한 질문을 던집니다. 삶이 파탄난 여인이 메시아를 만나자마자 예배를 묻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녀는 본능적으로 깨달은 겁니다. 평생 남편을 다섯이나 갈아치우면서 방황했던 진짜 이유가 더 멋진 남자, 더 완벽한 조건을 만나지 못해서가 아니라 참되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서 참된 예배를 드리지 못했던 영혼의 갈증 때문이었음을 알아차렸습니다. 자신의 모든 삶이 지금 저주와 이 꼬인 실존의 핵심 문제가 결국 예배의 파산이었음을 영적으로 직시한 겁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인간은 예배하는 존재입니다. 예배하는 존재. 인간은 생각한 대로 살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이 욕망한 대로 그 욕망한 대상을 사랑하고 예배하고 우리 몸이 그 대상을 향해 움직입니다. 그 행동이 반복돼서 결국 습관이 되고 결국 우리의 인생을 빚어갑니다. 가벼운 예를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볼까요? 스마트폰 중독. 이게 별일 아닙니까, 이게? 밤에 잠자리에 누웠을 때 머리로는 생각하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냐 하면 아, 내일 출근해야 되지 참. 내일 학교 가야 되니까 이제 자야지. 이것은 이성이고 생각입니다. 근데 생각한 대로 됩니까? 우리 마음이 자극적인 재미를 욕망합니다. 지향합니다. 예배합니다. 그 욕망이 생기는 순간 손이 먼저 움직입니다. 쇼츠, 뭐 유튜브, 릴스, 인스타 넘기 시작합니다. 머리로 생각합니다. 1분만 봐야지. 1분만 봅니까? 손이 욕망한 대로 움직입니다. 그게 30분, 1시간이 되고 그 행동이 매일 반복되어 습관이 됩니다. 무서운 건 그 반복된 습관이 결국 내 인간성을 빚어갑니다. 당연히 피곤하겠죠. 아침에 일어날 때 짜증이 나고 영적 깊은 사유는 점점 불가능해지고 쇼츠 인생, 릴스 인생처럼 참지 못하고 작은 분노에도, 작은 자극에도 분노하는 파편화된 인생이 됩니다. 이게 요즘 현대인의 스마트폰 중독 현상이죠. 주식, 코인, 재테크 어떻습니까? 왜 젊은이들이 밤잠 설쳐가면서 새벽 3시, 4시에 미국 증시 그래프를 봅니까? 경제학을 깊이 연구하는 겁니까? 전공이 경제여서요? 아니죠. 마음에 결국 돈이다. 돈을 지독하게 욕망하고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밥을 먹으면서도 길을 가면서도 주식 코인 앱을 새로 고침합니다. 운전하면서도 코인 가격을 확인합니다. 하루 종일 앱에 들락날락 합니다. 이 행동이 반복돼서 일상의 습관이 되면 그 습관은 결국 그 사람의

0: 영혼을 빚어냅니다. 어떻게 빚을까요? 모든 인간관계를 돈의 이득과 손해로만 판단하는 차가운 영혼이 됩니다. 교회 사역을 함에 있어서도 경제 논리로만 따지고 듭니다. 가슴으로 욕망하고 예배한 돈의 형상을 담게 된 겁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재테크하면 안 되고 투자하면 안 된다 이거 말하는 겁니다. 그거 아닙니다. 금융경제 시대인데 그 말이 아니라 진짜 여러분 경제지나 이런 데 가끔 이렇게 기사 뜨는 거 전문가들 인터뷰 가끔 저도 읽을 때 있는데 뭐라고 말합니까? 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현재 하는 일에 충실하십시오. 본업을 잊지 마십시오. 열이면 열 그렇게 조언합니다. 근데 돈을 너무 사랑하니까 투자가 아니라 투기가 됩니다. 주식 코인 그 그래프에 따라 기뻤다가 우울했다가 막 기분도 롤러코스터를 타고 그게 반복이 되고 결국 그 영혼이 망가집니다. 쇼핑 중독, 알코올 중독, 모든 중독이 마찬가지입니다. 쇼핑을 예배하고 술을 욕망에 예배하고 결국 그 결과물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이걸 깨달은 겁니다. 자신의 삶의 문제가 예배 문제임을 깨달아 왔습니다. 어디서 예배해야 하는가.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이 참된 예배에 대해서 쭉 풀어놓으십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 요절인데 같이 한번 21절부터 24절을 마음에 새기면서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1: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0: 아멘. 자, 여러분 우리가 너무도 많이 들었던 읽었던 구절이고 설교로도 너무 많이 들었던 구절이죠. 예배할 때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한다. 우리가 흔히 영과 진리로, 예전에 개역 한글 성경은 신령과 진정으로, 여기에 집중해서 예배의 방법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가,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 그럼 영이 뭐냐, 진리는 뭐냐, 여기에 우리가 집중하고 그런 설교도 많이 듣고, 맞아요, 물론 그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다시 한번 띄워주시면, 자세히 보시면, 자, 예수님이 먼저 강조하시는 게 뭡니까? 예배의 장소입니까? 예배의 방법입니까? 영과 진리? 아니죠. 뭡니까? 예배의 대상이에요, 대상. 우리 마음이 욕망해야 될 대상, 우리 마음이 지향해야 될 대상, 우리 마음이 사랑해야 될 대상, 그 대상이 누굽니까? 아버지예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한다. 이 대화가 끝난 순간 여인이 고백합니다. 25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여인이 메시아가 오시면 그건 내가 몰랐던 예배에 관한 모든 걸 알려주실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전체에서 가장 전율이 돋는 그런 선언을 하십니다. 선포를 하십니다. 뭐라고 하시냐면 26절 말씀 큰 목소리로 같이 한번 오늘 마지막 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내가 그라하시니라.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내가 그라. 이 원어 헬라어 말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에고 에이미. 구약에서 출애굽기에서 자신의 하나님의 이름을 묻는 모세를 향해서 하나님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을 하면 에고 에이미입니다. 내가 그 메시아다. 내가 그 하나님이다. 눈앞에, 네 눈앞에 있는 내가 바로 예배의 대상이다. 내 마음이 욕망해야 할, 내 마음이 갈망해야 할 대상이다. 내가 그다. 이 선포 앞에 여인의 갈증이 완벽하게 해결됐습니다. 뛰어들어간 거예요. 물동이를 버려두고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와서 보라. 우리 사랑하는 바운지의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주일이 지나면 우리는 또 먹고 살기 위해 일을 합니다. 돈의 영향을 받습니다. 분명 살려면 돈이 필요합니다. 잘 모으시고 건강하게 투자하시고 잘 쓰고 잘 다스리십시오. 근데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돈은 우리가 다스려야 될 도구지 우리가 사랑하고 예배해야 할 신은 아닙니다. 우리 일상의 삶에서 세상의 거대한 돈의 위협 앞에 서거나, 돈의 영향을 받으니까요, 일주일 동안 어떻게 안 받고 삽니까? 월급도 받아야 되고 지출도 해야 되고, 그런 거대한 돈의 위협 앞에 서거나 자꾸 내 마음이 돈에 쏠려서 돈을 사랑하고 돈을 갈망한다 싶으면 오늘 이 말씀과 설교를 기억하시고 스스로에게 이

이렇게 질문을 던졌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뭘 닮기를 원하는가? 내 인생이 어떻게 빚어지기를 원하는가? 세상의 바알, 돈을 사랑하고 갈망하고 예배하면 우리의 인생은 결국 돈을 닮게 됩니다. 숫자로 가득 찬 인생, 지독한 경쟁과 불안, 오직 이익과 손해만 따지는 차갑고 잔인한 영혼으로 빚어질 겁니다.

0: 우리 주님 품에 안기게 될 것입니다. 결국 예배입니다.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여러분, 영과 진리로 예배하며 예배가 내 인생을, 내가 욕망하는 그것이 내 인생을 빚어감을 잊지 마시고 내가 그다. 우리 예수님 붙잡고 참된 예배자로 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1: 말씀의 샘터. 지금까지 방어진 제일교회 최영민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이 방송을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울산전화 052-201-2351번, 지역번호 052-201-2351번, 방어진 제일교회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샘터, 오늘 순서를 마칩니다.
2: FM 107.3MHz 울산 극동 방송입니다.
3: 2026 참 좋은 내 친구 서머 스페셜. 안녕하세요, 심준구입니다. 방학철입니다. 이미 7월 초에 일찌감치 방학을 한 초등학교도 있었죠. 하하 호호 웃어대는 아이들의 정겨운 모습과 때론 티격태격 수많은 조잘거림이 어쩌면 그리운 추억의 한 장으로 넘겨지는 순간입니다. 문득 어떤 손편지가 떠오르는데요. 오랜 세월 문방구로 운영하던 노부부가 형편상 폐업을 하며 손으로 꾹꾹 눌러 쓴 편지 글을 문에 붙이셨어요. 종이에는 아이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빼고 기적고는 수십 년을 마주치던 아이들에게 사랑했노라, 앞으로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라라는 인사가 적혀 있었습니다. 참 따뜻하죠? 배려와 다독임, 세상의 향기와 빛이 되죠. 어노인팅의 찬양 함께 됐습니다. 기뻐하며 경배하세요.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네게 복이 있을지로다. 네가 큰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하니라. 다윗은 자기 길로 가고 사울은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사무엘상 26장 25절의 말씀입니다. 두 곡의 찬양 듣습니다. PS 콜라보 앨범 중에서 너 근심 걱정 말아라 먼저 듣고요. 이어서 프롬갓의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같이 듣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참 좋은 내 친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이번 사연은요, 5703님 사연이에요. 목사님, 말씀 잘 듣고 있습니다. 주님의 자녀로서 부끄럽지 않게 살게 하옵소서. 유학 중인 딸이 졸업을 앞두고 있습니다. 졸업 후에 귀하게 쓰임 받도록 모든 걸 주님께 맡깁니다. 네, 5703님. 여러분들 그 자녀 키우다 보면 그 어떠세요? 그 대학 그 입시 준비할 때나, 그리고 이제 시험 치고 이게 합격해야 될 텐데 그 마음 졸이던 순간들, 그리고 또 취업을 앞두고 또 여기저기 이력서 내고 할 때 참 마음 간절해지죠. 이제 이 따님은 지금 유학까지 갔잖아요. 근데 이제 또 졸업을 앞두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유학까지 다녀온 딸이 졸업 후에 자리를 잘 잡아야 될 텐데, 네, 이런 생각이 또 머릿속에 가득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졸업 후에 하나님 안에서 좀 귀하게 잘 쓰임 받았으면 하는데, 모든 걸 주님께 맡기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사연을 붙들고 그 한참을 제가 묵상을 했거든요. 역시 우리가 사는 인생 그 매 순간마다 선택해야 될 것들도 있고요. 그리고 매 순간마다 정말 간절한 마음이 될 때가 있잖아요. 그리고 또 걱정스럽기도 할 때가 있단 말이죠. 역시 그럴 때 기본으로 돌아가야겠구나. 주님께 맡기고 행해야겠구나 하는 생각이 정말 많이 들었어요. 그렇지 않으면 이 혼란하고 어지럽고 정말 상식적이지 않은 일들이 불쑥불쑥 튀어나오고 생겨나는 세상에 좀 평안한 마음으로 살기가 힘든 거예요. 세상은 예나 지금이나 어지러웠고요. 예나 지금이나 참 공평치 않았습니다. 주께 맡길 때 우리가 진정한 평안을 얻을 수 있고 그 안에서 온전한 인생도 이뤄갈 수 있죠. 다시 기본, 처음으로 돌아가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 정말 많이 했거든요. 5703님 귀한 사연 감사드리고요. 따님의 앞길도 주님께서 활짝 열어주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참 좋은 내 친구에서는 여러분의 사연을 기다립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용료가 있는 휴대폰 문자 메시지 샵 1069번으로 사연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분들께는 다양한 선물들 추첨을 통해 보내드립니다. 두 곡의 찬양 띄워드릴게요. 강중현님의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찬양 먼저 듣고요. 이어서 히스플랜 앨범 중에서 너는 꽃이야 함께 듣습니다.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슬픈 일을 많이 보고 늘 고생하여도. 권사님이 이 특송을 하시다가 그만 보기며 멈춥니다. 성도님들 우레 같은 박수로 응원했어요. 남편 사별하시고 두 자녀 하늘나라로 떠나보낸, 그러나 믿음 반석 위에 더욱 굳게 서신 권사님이십니다. 이 거룩한 찬송을 부르시는데 눈물 짓는 성도님들 온통 저 천국 바라보며 은혜가 가득하네요. 하늘에 소망을 둔 성도는 참 강하고 아름답습니다.

아이자야 61 앨범 중에서 구주 예수 의지함이 찬양 함께 듣고요.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오겠습니다. 2026 참 좋은 내 친구 서머 스페셜. 지금까지 제작의 조시현, 구성의 홍만유, 진행의 심준구였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FM 107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1: 1분 찬양. 울산시 남구 달동에 있는 최종인 목사님께서 담임하시는 한세로교회와 함께합니다.

2016년 극동방송 주제성구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 극동방송에서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하나의 쉼표 하나, 이하나입니다. 추운 겨울이 되면 고슴도치는 서로의 체온을 나누기 위해 몸을 가까이 붙인다고 합니다. 그런데 너무 가까워지면 서로의 가시에 찔려서 상처를 입고요. 너무 멀어지면 추위를 견디지 못합니다. 네덜란드 작가 톤 텔레헨은 고슴도치의 소원이라는 책에서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럼 사람들과는 얼마만큼의 거리가 적당할까요? 생각해보면 우리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가장 사랑하는 가족에게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가장 큰 상처를 주기도 하고요. 또 가까운 사람에게 가장 차가운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관계에는 사랑만큼이나 지혜가 필요한데요. 서로를 존중하는 거리, 그리고 배려하는 거리 말이죠. 그런데 성경에선 한 가지의 관계만큼은 예외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바로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라는 말씀입니다. 사람과는 지혜로운 거리를, 또 하나님과는 가장 가까운 거리를 선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망합니다.

네, 이하나의 쉼표하나 오늘 첫 곡으로 기프티드의 줄을 바라보며 함께 듣고 오셨습니다. 사람과의 거리, 때로 가까워졌다가 또 멀어질 수도 있죠. 하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같은 자리에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내가 한 걸음 더 다가서면 이미 두 팔을 벌려서 맞아주고 계신 분이죠.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어떤 사람보다 하나님께 더 가장 가까운 사람이 되길, 그리고 그 사랑으로 우리의 가정과 또 우리 주변의 이웃을 따뜻하게 사랑으로 품을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자, 이어지는 곡입니다. 조수아의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더 라이트 워십의 예수 따라가며, 마커스 라이브 워십 앨범 중에 있는 주는 완전합니다까지 세 곡 함께 듣고 오시죠.

내 삶을 바꾼 한 구절.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시편 73편 28절 말씀. 우리는 사람에게서 위로를 기대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아무리 가까워도 우리의 마음 가장 깊은 곳까지는 채워줄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분께는 가까워지면 질수록 불안은 평안으로, 염려는 기도로, 상처는 회복으로 바뀝니다. 오늘도 하나님 곁에서 참된 쉼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내 삶을 바꾼 한 구절 이어서 듣고 오신 곡 어노인팅의 복이라 그리고 한이의 동행 옹기장이의 내 영혼의 그윽히 깊은 데서 주의 친절한 팔의 안기세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찬송과 메들리까지 함께 하셨습니다.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고 해도 아무 말이나 해도 되는 건 아니죠. 사랑은 가까운 것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하셨고 또 그 사랑에 대해서 구체적으로도 가르치고 계시죠. 오래 참고 무례히 행치 않고 성내지 않는 등등의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만나는 주변에 가까운 사람, 가장 가까운 사람은 가정에 있을 것

있고요. 그리고 매일 가는 직장, 또 교회에서 가까운 사람들과 지혜로운 거리를 유지하면서도 하나님이 가르쳐주신 그 구체적인 사랑의 방법들 실천할 수 있길 바라고 또 기도하는 마음으로 계속해서 찬양 듣겠습니다. 예수전도단의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나무에네 내 평생에 가는 길, 유지연의 주의 사랑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까지 세 곡 함께 듣고 오시죠.

네, 이하나의 쉼표 하나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마지막 곡으로 달빛 마을의 주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보내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죠.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저는 내일 이 시간 다시 올게요.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FM 107.3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1: 1분 찬양. 쉼을 얻고 비전을 발견하고 증거의 응답을 얻는 거룩한 터전. 부전기도원의 새 이름 세계로 기도원과 함께합니다.

1분 찬양. 쉼을 얻고 비전을 발견하고 증거의 응답을 얻는 거룩한 터전 부전기도원의 새 이름 세계로 기도원과 함께했습니다.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 극동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0: Samson said, "Let me die with the Philistines." Then he pushed with all his might, and down came the temple on the rulers and all the people in it. Thus he killed many more when he died than while he lived. Judges chapter 16, verse 30.
1: 삼손이 가로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 죽인 자가 살았을 때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사사기 16장 30절 말씀.
0: Hello, everyone, and thank you for joining us for English Bible Fellowship. I'm Changsoo Kim, broadcasting on FEBC Mission FM from the nation's capital, Seoul.
1: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김창수입니다. 덥지요? 한참 여름들 보내고 계실 줄 믿습니다. 아무래도 여름에는 휴가도 있고 행사도 비교적 적은 느낌입니다. 그래도 결혼식들은 많이 열리는 것 같아요. 초대장을 여럿 받았습니다. 백일잔치도 있었고요. 요즘 트렌드인지 결혼식에 가보면 특이한 점 중에 하나가 주례가 점점 없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도 느끼셨죠? 사회자가 있고 당사자들이 축가도 부르고 뭐 춤도 추고 혹은 부모님 중에 축가를 부르시는 모습도 보았습니다. 결혼식을 치르는 신랑 신부들 보면 그렇게 행복해 보일 수가 없어요. 아무쪼록 평생 행복하게 살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을 모시고 예수 잘 믿으면서 살면 더 좋겠죠. 부모님께 효도하고 요즘엔 형제가 그리 많진 않지만 형제 간에도 우애 있게 지내고 살면 더할 나위 없겠죠. 자, English Bible Fellowship 오늘 순서도 역시 찬양으로 문을 열겠습니다. Glad의 찬양입니다. Be Thou My Vision. 우리말 제목은 내 맘에 주여 소망되소서입니다.

Amen. 자, 그럼 지금부터 오늘 내용 설명드리겠습니다. After Delilah had betrayed him to the Philistines, Delilah가 had betrayed him. Him 여기서 삼손이죠. 삼손을 배신을 한 거예요. To the Philistines, 블레셋 사람들에게. 이 말이 무슨 말인고 하면은 들릴라가 삼손을 꾀어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넘기려고 참 이 방법도 써보고 저 방법도 써보고 삼손의 힘이 과연 어디서 나오는지 안간힘을 쓰면서 알아내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알아냈어요. 그러니까 누구한테 유리한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에게 유리한 거예요. 삼손도 들릴라가 블레셋 사람들 편에 서서 자기의 힘이 어디서 나오느냐고 알아내려고 했다면 나중에라도 알려주지 않았겠죠? 그래서 결국은 들릴라가 삼손을 배신하고 나서 Samson was captured. 삼손이 붙잡혀갑니다. Blinded. 그리고 그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을 잡아다가 삼손의 눈을 빼지요. And left. 그리고 어떻게 남겨지냐면 to grind grain for his enemies. Enemies는 블레셋 사람들이고 블레셋 사람들을 위해서 맷돌로 곡식이나 가는 그런 노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앞도 못 보는 사람이 이렇게 심한 노동을 하고 있다는 모습을. Over time, 자, 시간이 지나면서 his hair began to grow back. 삼손의 힘이 머리에서 나온다고 그랬는데 his hair, 시간이 지나면서 그의 머리가 다시 자라기 시작합니다. After a while, 시간이 좀 흐르고 나서 the leaders of the Philistines, 블레셋 사람들의 지도자들이, 우리 성경에 방백들이라고 나와요, got together, 한 자리에 모이게 됩니다. To have a party, 아마 연회를 하거나 잔치를 하려고 이렇게 모인 거죠. And sacrifice to their god, Dagon, 그들의 신, 다곤에게 제사를 올려드리려고 모인 거죠. The Philistines decided to make Samson come out. 삼손은 지금 감옥에서 노동을 하고 있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을 감옥에서 불러내겠다는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and perform for them. 그들을 위해서 삼손으로 하여금 재주를 부리게끔 하는 거예요. So Samson came to the party. 그래서 삼손이 이제 그 잔치 자리에 나왔습니다. And was put between two support pillars. 그리고 삼손을 어디로 데려가는고 하면은 여러분 그 그리스 양식의 건

건물을 보면 기둥이 있지 않습니까? 엄청나게 큰 돌로 된 기둥들이 있죠. 우리 국회의사당을 가보신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 한번 연상해 보세요. 그 기둥을 pillar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들이 삼손을 데려다가 그 기둥 두 개 사이에 세웁니다. As he stood there, he 여기서 삼손인데 삼손이 거기 서서 touching the pillars 두 개 사이에서 손을 뻗은 겁니다. Samson prayed, 그리고 삼손은 기도를 해요, and asked God to let him have revenge on the Philistines. 그리고 하나님께 뭐라고 간구하는고 하면은 제가 블레셋 사람들에게 되갚아줘야 하겠으니 하나님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했지요. Because his eyes were put out. 왜냐하면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삼손의 눈을 빼지 않았습니까? 앞을 못 보는 상황이에요. God allowed Samson to have his former strength. 하나님께서는 삼손으로 하여금 전에 그가 가졌던 기운을 되찾게 하십니다. And Samson was able to break two of the support pillars. 그리고 삼손은 그 건물을 지탱하고 있던 두 개의 기둥을 부수게 하십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건물을 떠받치고 있는 기둥들이 있는데 그 기둥 두 개를 삼손이 부숴버렸습니다. 건물이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냥 내려앉았겠지요. The building fell. 건물이 무너졌습니다. On the 3,000 Philistine men and women and Samson. 그래서 블레셋 사람 남녀 3,000명 삼손을 포함해서 말이죠. 그 위로 건물이 무너진 거예요. 어떻게 됐겠습니까? Killing more Philistines at his death than during his life. His death. 여기서 his는 삼손인데 삼손도 같이 죽었다고 그랬어요. 이 건물이 무너져서. 그래서 삼손이 죽었을 때 블레셋 사람들을 더 많이 죽였다는 겁니다. 뭐보다? During his life. 삼손이 살아있을 때보다 삼손은 죽으면서 블레셋 사람들을 더 많이 죽였다는 것입니다. Tall stones supported the building where the Philistines praised their God. Tall stones supported the building. 높은 돌들이, 즉 기둥이 이 건물을 떠받치고 있었습니다. Where the Philistines praised their God. 그곳 건물에서 블레셋 사람들은 그들의 신을 찬양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Samson pushed those stones forward. 삼손은 그 돌, 즉 그 기둥들을 밀어서 무너뜨렸습니다. The whole building fell down. 전체 건물이 무너진 거예요. This killed the crowd on the roof, and it killed the crowd underneath it. 이렇게 함으로써 지붕 위에 있던 사람들, 그리고 그 아래에 있던 사람들이 다 죽었습니다. And it killed Samson himself. 삼손도 죽었다고 그랬어요. The Philistines did not prevent people from giving Samson a good funeral at the end. The Philistines, 블레셋 사람들이 did not prevent people, 막질 않았습니다. From giving Samson a good funeral at the end. 결국 삼손이 장례 절차를 잘 치르는데 막지 않았습니다. 즉 장례는 잘 치르도록 허용했다는 것이지요. The Philistines had said, 블레셋 사람들이 말하기를 Our God, 우리의 신, 그들의 신 이름이 다곤이에요. Dagon, the God of corn, 곡식을 상징하는 신이었습니다. Corn, 옥수수지요. Has delivered our enemy into our hands.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신이 우리의 원수를 우리 손에 붙이셨도다. 나름 자기들이 이렇게 평가를 한 거예요. But as the building fell down, 그런데 이 건물이 무너지면서 they must have known the truth. 그들 생각이 틀렸다는 사실을 알았겠죠. They must have known the truth. 그들은 진실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Their God had not done this. 그들의 신이 이렇게 건물을 붕괴시켜서 자기네 나라 사람 3,000명을 죽게 하지는 않은 것이지요. It was Samson's God. 그것은 삼손의 하나님 who had done it.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던 것이지요. 아멘. 이렇게 해서 오늘 삼손의 삶도 마감을 했고
삼손은 사사로서

이스라엘을 20년을 섬겼다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찬양 한 곡 더 들으시고 우리 Praying in English 이어서 하겠습니다. Guy Penrod의 찬양입니다. The Solid Rock. 우리말 제목은 이 모음의 소망 무엇인가입니다.

0: praying in English. 네, 이 시간 우리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께 영어로 기도드리는 시간입니다. So let's go to God in prayer. Dear Heavenly Father, thank you for showing us how you redeemed the end of Samson's life for your purposes, even after he had messed up badly. Thank you that your redemption is still available for us today. Thank you that you can take any situation and turn it for our good and your glory. Thank you that we are never alone in our trials. Thank you that you have a plan for us, no matter what happens. Please help us to trust you as you work in our lives. Please help us to remember that you are always with us. We pray all this in Jesus' name.
1: 자, 그러면 지금부터 오늘 기도를 번역해 드리겠습니다.
0: Dear Heavenly Father, 하늘에 계시는 사랑하는 아버지, thank you, 감사드립니다. For showing us, 우리에게 보여주시니, how you redeemed the end of Samson's life.
1: 삼손 삶의 마지막 부분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0: For your purposes,
1: 하나님의 정말 목적대로,
0: even after he had messed up badly.
1: 나중에 삼손이 그렇게 썩 좋은 삶은 살았다고 볼 수 없지만은,
0: thank you that your redemption is still available for us today.
1: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정말 우리에게도 오늘

유효하다는 사실에 Thank you that you can take any situation and turn it for our good and your glory. 또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상황이라도 정말 우리를 위해 유익으로 선으로 바꿔주실 수 있고 and your glory,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바꾸실 수 있으신 분이십니다. Thank you that we are never alone in our trials. 우리가 심지어 어떤 시련을 겪을 때에도 우리가 정말 우리가 혼자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Thank you that you have a plan for us.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한 계획을 갖고 계시니 감사드립니다. No matter what happens, 무슨 일이 생기더라도 Please help us to trust you. 우리를 도우사 하나님을 믿게 하소서. As you work in our lives,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실 때 Please help us to remember. 또한 우리를 도우사 기억하게 하소서 다음과 같은 사실을 That you are always with us.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We pray all this in Jesus' name.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오늘 방송 잘 들으셨습니까? 오늘도 애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방송 들으시고 느끼신 소감, 사연, 그리고 기도 제목을 샵1069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휴대폰 유료 문자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마치기 전에 성경에 등장하는 장소 이름 두 개 골라서 영어로 연습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오늘은 여호수아 18장 21절과 22절에 각각 등장하는 이름 두 개 골랐습니다. 자, 우리말로는 에메크시스 그리고 스마라임입니다. 그렇게 흔히 등장하는 이름은 아닙니다. 잘 듣고 하나씩 발음할 때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에메크시스를 영어로 에메크시스 에메크시스 한 번만 더 해볼까요? 에메크시스 두 단어입니다. 이렇게 연습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스마라임은 제마라임 Z로 시작을 합니다. 한 번 더요. 제마라임 이렇게 연습해 주시기 바랍니다. Well, next week we will talk about Micah and his idolatry. 다음 주 성경 공부에서는 미가와 그의 우상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Well, that's all the time we have for today. Thank you again for listening to English Bible Fellowship. I'm your host, Chang Soo Kim. 네, 여러분, 더위에 정말 건강 조심하시고 행복한 주일 보내시고 저는 토요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Goodbye. God bless you.

0: 울산극동방송 전도 프로젝트 울산 북부교회 정동원 목사님의 말씀입니다.
1: 안녕하세요. 저는 울산 북부교회 정동원 목사입니다. 여러분들은 지치고 힘드실 때 어디를 찾아가십니까? 그리고 누구를 만나십니까? 오늘 본문에 나타난 다윗은 영적으로 그리고 육체적으로 너무나 지쳐 있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 몸부림치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그는 사울의

시기와 오해 때문에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서 이제 도망자의 신세로 전락하고 맙니다. 정처 없는 도망길, 끝없는 사울의 추적, 그리고 아슬아슬한 위기의 탈출. 이런 고난이 연속적으로 이어지면서 다윗은 점점 지쳐갔습니다. 이때 다윗은 목숨을 구하려는 그

대신 제단에 올리는 거룩한 떡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거룩한 떡은 진설병인데 제사장 아이멜렉은 이 거룩한 떡, 진설병을 다윗에게 준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이 있습니다. 레위기 24장 9절 말씀에 따르면 이 진설병은 오직 아론과 그의 자손들, 즉 제사장들만이 거룩한 곳에서 먹을 수 있는 떡입니다. 아이멜렉은 이 진설병을 지금 제사장이 아닌 다윗과 그의 부하들에게 준 겁니다. 그런데 성경 어디에도 이런 아이멜렉과 다윗의 행위를 두고 정죄하는 말씀은 없습니다. 특별히 마가복음 2장 23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이런 아이멜렉과 다윗의 행위가 정당하다라고 인정하셨습니다. 아이멜렉과 이 다윗의 행동이 문자적인 율법의 규정을 어긴 행동이었지만 그 율법의 정신에 의거하여 생명의 위급한 상황에 처한 사람을 도우려고 한다면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다. 충분히 가능한 일이다. 라고 해석하신 겁니다. 특별히 다윗이 성소에서 먹은 이 거룩한 떡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주리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먹고 마셔야 합니다. 그리할 때 세상에서 지친 우리에게 활력이 넘치고 세상을 살아가는 능력을 공급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아멘.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이 복음을,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이제 다윗은 이 거룩한 떡을 먹은 후에 이제는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무기를 내어달라 요청합니다. 그런데 마침 성소에는 무기가 있었습니다. 바로 골리앗의 칼이 그 성소에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린 다윗을 사용하셔서 약탈자 블레셋을 이 단번에 꺾어버리신 그 위대한 승리를 기념할 목적으로 골리앗의 칼을 성소에 두었던 겁니다. 아이멜렉이 이제 다윗에게 말합니다. 여기 골리앗의 칼 말고는 다른 칼은 없습니다. 이때 다윗이 말합니다. 그 좋은 무기 외에 또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그 칼을 저에게 주십시오. 이제 다윗은 그 칼을 차고 길을 떠납니다. 다윗은 허기 졌으며 심히 지쳐 있었고 무방비인 상태로 이 성소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새 힘과 능력을 얻고 무기까지 갖춘 든든한 모습으로 성소를 나서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에게는 지치고 힘들 때 달려 들어가 힘을 공급받고 능력을 공급받을 수 있는 성소가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을 깊이 있게 만남으로 양식과 무기를 공급받을 수 있는 성소가 있으십니까? 저는 저의 나이 30대를 서울 신림동 고시촌에서 이 사법고시 공부로 거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 신림동 고시촌은 정말 살벌한 동네입니다. 이곳에는 우리나라에서 뛰어난 학생들이 다 모이는 곳인데 그러니 이 사법고시, 행정고시를 합격하기 위한 경쟁이 너무나도 치열한 겁니다. 그리고 이 치열한 경쟁에서 이 낙오한 학생들이 자기 자신에 대한 실망감과 실패와 좌절감을 견디지 못해 1년에 서너 명씩은 꼭 자살하는 동네가 바로 이 신림동 고시촌입니다. 치열한 경쟁을 뚫어야 하니 이 고시 생활이 너무나 힘들고 지치는 겁니다. 그리고 참 돈도 많이 듭니다. 학원비는 어찌 그리 비싼지요. 제가 저희 집 기둥뿌리를 마구 흔들어 놓았습니다. 저는 고시 공부를 하면서 안 해본 아르바이트가 없을 정도로 아르바이트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힘들고 지친
광야와도 같은

고시 생활 속에서도 저에게 영의 양식과 새 힘을 공급해 주는 곳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교회였습니다. 공부하면서 힘들고 지칠 때마다 교회에 가서 기도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저를 꼭 안아주셨습니다. 저는 다시금 새 힘을 얻고 교회의 문을 나섰습니다. 그렇게 지치고 힘들 때, 그리고 위로가 필요할 때 저는 교회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새 힘과 위로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사법고시에 실패하고 이 부산에 있는 집으로 내려왔을 때 저는 하나님을 만나는 이 성소를 잃어버렸습니다. 교회에 나가기 싫었습니다. 나의 꿈을 이루도록 도와주시지도 않는 그런 하나님을 만나고 싶지 않았던 겁니다. 제가 하나님을 만나는 이 성소를 잃어버리자 깊은 절망감이 저를 사로잡았습니다. 왜 사람들이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친 일들에 실패했을 때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지 저는 그때 그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실패와 낙담과 절망에 빠져 있을 때 다시금 저를 일으켜 세운 곳은 다름 아닌 교회였습니다. 그날이 수요일 저녁이었습니다. 저의 발걸음은 저도 모르게 교회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에서 하나님을 다시 만났습니다. 지치고 힘들어서 일어날 힘이 없는 저를 우리 주님은 꼭 안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말씀하십니다. 힘들고 지쳐 낙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잡아 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여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에 못자국 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

지치고 힘이 없고 저를 쓰러뜨리려는 이 세상과 맞서 싸울 무기 하나 없는 저는 그 교회로 갔습니다. 하지만 그 교회에서 나올 때 저는 하나님을 만남으로 다시 새 힘을 얻었습니다. 또한 저를 쓰러뜨리려는 이 세상과 맞서 싸울 하나님의 말씀이 저의 손에 들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을 품고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그 길을 갔습니다. 지금 이 길이 저에게는 너무 좋고 행복한 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성소에서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바쁘게 사는 우리의 일상을 잠시 내려놓고 성소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 성소에서는 세상에서 지친 우리의 영혼과 육체가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인생의 여정을 걸어가실 때 혹시 힘이 드십니까? 지치십니까? 새 힘이 필요하십니까? 그렇다면 오십시오. 교회에서 행하는 모든 예배의 자리와 기도의 자리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메마른 광야와도 같은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에게 새 힘과 능력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선포합니다. 교회에서 하나님을 만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힘과 능력으로 멋진 인생을 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생의 여정을 걸어가면서 혹시 힘이 드시나요? 새로운 힘이 필요하신가요? 그렇다면 성소로 돌아오세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에게 새 힘을 주시길 원하십니다. 이 시간 신앙의 방황을 접고 다시 예수님을 영접하길 원하시는 분, 예수님에 대해 알고 싶으신 분, 좋은 교회를 소개받기 원하시는 분은 샵 3927번 50원의 유료 문자로 예수라고 보내주세요. 받는 사람 번호에 우물정 3927을 기입하시고 예수라고 적어서 문자 메시지를 보내주시면 예수님에 대해 소개해드리고 좋은 교회를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잊지 마세요. 예수님은 지금도 당신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지친 마음에는 시원한 위로가 불어오겠고 사랑의 쌀은 하루 종일 따뜻하게 비추겠습니다. 은혜가 내릴 확률은 100%, 찬양은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고 풍성하게 흘러넘치겠는데요. 올여름 믿음의 온도는 높이고 걱정의 체감 온도는 낮춰드립니다. 극동방송 서머 스페셜. 올여름 가장 좋은 소식이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애청자 여러분의 삶에 유익한 정보를 드리는 FEBC 게시판입니다. 울주군 온산읍에 위치한 온산중앙교회에서 창립 31주년 기념 감사예배가 열립니다. 이번 감사예배는 말씀특강으로 진행되며 덕하교회 김형태 원로 목사님을 강사로 모십니다. 7월 19일 주일 오전 11시에 온산중앙교회에서 열리며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37-0985번, 지역번호 052-237-0985번 온산중앙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울산 사랑선교교회에서 선교단체 인투미션이 주관하는 목회자 선교사 자녀 캠프 MPKC 여름 청소년 캠프가 7월 21일 화요일부터 24일 금요일까지 열립니다. 목회자 선교사 자녀인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이번 캠프는 디모데전서 6장 1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선빵 필승이란 주제로 진행됩니다. 인투미션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며 참가비는 무료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울산 사랑선교교회 지역번호 052-282-0341번, 지역번호 052-282-0341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산 수용로교회 청년국 주최로 청년과 청년사역자를 세우는 더 플로우 캠프가 열립니다. 8월 17일 월요일부터 19일 수요일까지 부산 수용로교회에서 열리며 강사로 페이지처치 신재웅 목사, 나눔교회 조영민 목사, 시광교회 이정규 목사, 수용로교회 김배광 목사, 우리는교회 박광리 목사가 나섭니다. 한국교회를 섬기는 청년과 사역자라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한 더플로우 캠프의 등록 및 자세한 사항은 부산 수용로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울산 가스펠하우스에서 여호와께 돌아가자라는 주제로 7월 정기집회를 개최합니다. 7월 20일 월요일부터 23일 목요일까지 4일간 저녁 7시 30분에 동탄 생명나무교회 이의원 목사님을 모시고 진행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85-1244번, 지역번호 052-285-1244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구 야음동에 위치한 은광교회에서 주일 2부 예배 찬양대 지휘자를 모집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27-9001번, 지역번호 052-227-9001번 은광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울산극동방송 전속 어린이 합창단에서 신입단원을 모집합니다. 한국교단이 인정하는 건전한 교회에 출석하는 초등학교 2학년에서 6학년까지의 학생이라면 누구나 지원이 가능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며 신청 및 자세한 사항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3927번으로 어린이라고 문자 보내주시거나 지역번호 052-229-9000번, 지역번호 052-220-9000 울산 극동방송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FEBC 게시판은 애청자 여러분께 항상 열려 있습니다. 교회 및 기관의 행사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 세미나 등 소식을 나누기 원하시는 분들은 행사일보다 2주 전 자세한 내용과 연락처를 울산극동방송 홈페이지 FEBC 게시판 무료

0: FM 107.3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1: 1분 찬양. 환경오염물질을 환경친화물질로 전환시키는 친환경기업 보혈의 은혜로 고객과 함께 성장해 나가는 우성기업과 함께합니다.

1분 찬양. 환경오염물질을 환경친화물질로 전환시키는 친환경기업 보혈의 은혜로 고객과 함께 성장해 나가는 우성기업과 함께했습니다.

0: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구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극동방송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0: 복 있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은 오늘 이 시간은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존재하는 울산 제일교회 김성수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말씀 들으시고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1: 이 시간 건강한 그리스도인, 건강한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세상을 아름답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추하고 더럽다고 생각하십니까? 세상이 악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세상이 선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것입니까? 세상을 어떻게 보는가? 이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아주 중요한 문제예요. 사람은 보이는 대로 판단하고 들리는 대로 끌려가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러면 나는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인데 나는 어떤 게 보입니까? 무엇이 들립니까?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나는 무엇을 보려고 애를 쓰고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나는 무엇을 들으려고, 어떤 소리를 들으려고 애를 쓰고 있고 어떤 소리에 집중해 어떤 소리가 내게 들리고 있습니까? 내게 보이는 것, 내게 들리는 것, 어쩌면 그것이 나의 신앙일지 몰라요. 나 자신의 정체성과 아주 밀접한 것일지 모릅니다. 오늘은 본문 말씀을 근거로 하여서 건강한 그리스도인 어떤 사람인가에 대한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말씀을 들으시면서 나는 건강한 그리스도인답게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보이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가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세상은 보는 관점에 따라 달라 보입니다. 우리 전래동화 가운데 흥부 이야기, 여기 아마 모르시는 분 없을 겁니다. 다 알지요. 흥부는 찢어지게 가난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그는 유일하게 부자가 있는데 자식 부자였습니다. 자식을 줄둘이 많이 낳았어요. 아무것도 없는 찢어지게 가난한 사람이 자식을 많이 낳으니까 문제는 끼니를 때우기가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자기 입에 풀칠하는 건 고사하고 자식들 입에 밥 한 끼 넣어주는 게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래 결국은 흥부가 먹고 살기 위해 자식들에게 입에 밥을 좀 넣어주기 위해서 택한 일이 있는데 그 매품팔입니다. 관가에 가서 죄진 사람이 매를 맞는데 대신 매를 맞아주고 그 값을 받아서 그래서 자식들의 밥을 준비할 수 있는 일을 했습니다. 매를 맞으니까 몸은 피투성이가 되었지요. 그러나 그 돈 조금 주는 거 받아서 아이들과 먹고 살았던 거예요. 여러분, 이 흥부의 모습을 우린 흥부는 착한 사람, 놀부는 나쁜 사람 이렇게 딱 그냥 고정관념 가운데 생각하는데 좀 깊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진짜 지금 내 현실에서 이런 흥부 같은 사람을 본다면 어떻게 흥부를 진실한 사람으로 보시겠습니까? 무능한 사람으로 보시겠습니까? 세상을 어떻게 보느냐,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같은 사건을 놓고 어떤 사람은 어리석다고 이야기하고 어떤 사람은 청렴하다고 이야기합니다. 똑같은 사건을 보고 어떤 사람은 저 사람은 성공한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떤 사람은 저 사람 실패했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세상에는 문제가 많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보면 문제가 보여요. 이걸 특별히 문제를 잘 보는 사람, 문제의식이 아주 시크게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문제의식은 있는데 해답을 찾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제는 콕콕 집어 얘기를 해요. 해답은 찾을 생각도 별로 없고, 아니 사실은 노력해도 찾을 수 없는 문제들, 그 답이 없는 문제를 계속해서 제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해답이 없어요. 찾으려고도 안 하고 노력해도 답이 없는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저 문제만 걱정, 또 문제 제기, 또 걱정, 또 제기, 이런 사람 만나면 진짜 큰 문제입니다. 이런 사람과 함께하면 어렵습니다. 해답이 없는 문제의식, 별로 도움이 되지 않을 뿐 아니라 되려 자기 스스로를 괴롭히고 남을 괴롭히는 것입니다. 해결책도 없이 걱정만 하는 것, 성경적으로 볼 때요, 그건 불신앙입니다. 믿음은 사물을 긍정적인 측면으로, 왜? 하나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긍정적인 측면으로 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의 삶을 보면서 회의적인 생각으로 시작

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이라면 그 끝은 회의가 아니라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초대 서머나교회 감독이었던 폴리갑 감독님의 순교 이야기입니다. 폴리갑 감독님이 순교를 당하실 때 연세가 86세입니다. 지금도 86세면 젊은 나이 아닌데요. 이 당시에 86세면요, 특별히 오래 살은 고령의 어르신입니다. 예수 믿는다라는 것 때문에 화형에 처해지게 될 상황이 되었습니다. 근데 집행관이 가만히 보니까 이 86세의 노인이에요. 더 나아가서 많은 사람들이 존경하는 덕망이 높고 사람들의 마음속에 정말 흠모하는 그런 존경받는 86세의 고령의 노인. 그러나 당시의 법이 예수 믿는 사람을 화형에 처해 되기 때문에 죽일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 집행관 마음에 이게 도저히 마음이 편치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집행관이 폴리갑 감독님에게 찾아가서 설득을 합니다. 이렇게 설득을 했어요. 이렇게 비참하게 죽을 필요가 있습니까? 그냥 예수 안 믿겠다고 말만 한마디 하세요. 거짓말해도 괜찮습니다. 당신 지금 예수 안 믿겠다고 말만 하면 그럼 내가 놔주겠습니다. 그럼 어디 멀리 섬에 가든지 아니면 다른 데 피해가지고 거기서 예수 믿으시면 되는 거 아니냐고. 그냥 여기서 거짓말로만 나 예수 안 믿습니다 라고만 그렇게 얘기하면 내가 당신 놓아주겠다고. 아무도 안 보는 데 가서 마음껏 예수 믿으라고. 괜찮다고. 그러자 폴리갑 감독님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난 86년 동안 내게 한 번도 거짓말하신 적 없고 나 모른다 한 적 없는데 그러네 내가 어찌 구차한 생을 조금 더 살겠다고 거짓말할 수 있겠는가. 그는 자기를 화형시키는 사람을 원수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장작더미에 자기 발로 걸어 올라가서 순교당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굉장히 감동적인 이야기예요. 그런데 지금 현실에서, 아니 내 주변에 나와 가까운 사람이 이런 사람이 있다라면 우리는 그를 보고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충성되고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할까요? 바보스럽고 고집스럽고 미련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할까요? 아마 세상 사람들은 뭐 그렇게까지 할 거 있냐고 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답답한 사람, 고집불통에 미련한 사람이라고도 이야기할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지금 세상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깊이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계산해서 똑똑하게 잘 나가는 길을 선택하고 있는지 아니면 미련하고 답답하고 고집불통해 그런 소리는 좀 들을지 모르고 손해는 볼지 몰라도 하나님을 선택하고 있는지 여러분 어느 길에 서 계십니까? 두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신앙인은 악인의 형통함을 보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아삽이라는 사람이 지은 시입니다. 우리가 읽기를 17절부터 28절까지 읽었는데 사실은 길어서 자른 거예요. 1절부터 28절까지를 읽고 전부 다를 자세히 설명하면 참 좋을 텐데 설교 시간이 짧아서 그 중에 일부만 발췌해서 우리가 말씀을 들을 거예요. 그리고 읽기를 그래서 17절부터 28절까지 읽었습니다. 아삽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성전에서 찬양을 맡은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은 찬양대 대장이라고도 얘기하고 어떤 사람은 우리 김은영 권사님처럼

찬양대 지휘하는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어떤 사람은 찬양대에서 솔리스트를 맡은 그래서 하나님께 찬양 돌리는 일을 하는 그런 사람이다. 근데 분명한 거는 찬양대에 관계되어 있는 신앙 좋은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지은 시인데 그 사람이 신앙의 갈등이 고백이 2절에 들어있어요.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아멘.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영광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그가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했다. 무슨 이야기냐? 내가 잘못 생각해 잘못 보고 잘못 판단해서 거의 신앙을 놓을 뻔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미끄러졌다는 이야기, 넘어질 뻔했다는 이야기가 이제 몸이 넘어졌다 뭐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의 신앙이 완전히 무너질 뻔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랬는가? 3절에 답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아멘. 내가 신앙을 거의 놓을 뻔했는데 신앙 내 신앙이 막 무너질 뻔했는데 이유가 뭐냐면 악인이 너무 잘 나가는 거 보니까 이거 하나님 계신 거 맞아? 오만한 자를 보고 저 교만 덩어리 그러면서 막 마음속에 저 사람이 저렇게 잘 나가? 나도 잘 나가고 싶은데 안 되니까 막 질투가 나고 하나님이 계시면 아, 이 신앙생활 잘하는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내가 잘 돼야지 어떻게 저희 악인이 잘 돼? 이런 생각이 들어서 신앙이 무너질 뻔했다라는 것입니다. 악한 사람, 불의한 사람이 잘 살고 있는 것, 거짓된 사람이 잘만 살고 있는 것, 죽을 때조차도 평안하게 죽는 것 같은 모습, 천벌을 받아야 될 인간이 재앙도 없고 오히려 그의 소득도 먹고 농사하면 농사도 잘 되고 돈도 많이 벌고 자손도 잘 되는 것 같고 지위도 세상이 점점 높아지는 것 같고 이런 걸 보니까 이거 하나님이 계신 거 맞아? 이런 상처가 되더라는 거예요. 여기 무서운 함정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 중에 왜 하필이면 악인이 잘 되는 그것 보고 상처를 받냐 이거예요. 아니 사람들 중에서 의인이 잘 되는 것, 악인이 잘 못 되는 것도 많은데 그거 다 안 보이고 악인이 잘 되는 것만 보인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그 끝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지금 당장에 눈앞에 보이는 건 악인이 잘 되는 그것만 보여요. 여러분 세상 속에서 보면 예수 잘 믿어 복된 사람들, 예수 잘 믿어 자녀 잘 된 사람들 좋은 면을 보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내 신앙이 무럭무럭 자라갑니다. 그런데 이상한 방향으로 발전한 사람들이 있어요. 아이고 어떤 집사님 뭐 그렇게 신앙생활 잘한다고 하는데 왜 이렇게 못 살아? 잘 믿는다고 하는데 자식들 형편없네. 평생 예수 믿었는데 어떻게 고명 꼬꼬리야? 일반적으로 예수 잘 믿어서 그 안에서 믿음 지키면서 승리하는 모습은 보고 안 좋은 것만 골라보이는 쪽, 나쁜 쪽만 골라보이는 사람 그런 사람이 믿음이 자랄 수가 없겠지요. 있던 믿음도 쓰러져 버리는 것입니다. 아삽이 지금 그렇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또 아삽이 고민거리가 또 한 가지가 있었어요. 의인의 고통을 보면서 깨끗하게 의롭게 사는 게 이거 헛된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죄인이 고통받고 의인이 잘 되면 이거 괜찮은데 의인이 고통받는 거 보면서 저 의롭게 살려고 애를 쓰는 게 저 헛된 거 아니냐 이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13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되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아멘. 마음을 정결하게 하려고 하고 삶을 깨끗하게 하려고 한 것 이거 헛된 거 아닌가? 왜? 의인이 고난 가는 거 보니까

0: 죄인이 고통받아야 되는데 아니요. 의인이 고통을 받고 있어요.
1: 의인이 고난당하고 핍박당하고 소외당하는 걸 생각하면서 그가 하는 말이 16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 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아멘.
0: 의인이 고난당하는 걸 보면서 고민을 했는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답이 없어요.
1: 그래서 마음에 심한 고통이 되었다, 상처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좀 쉽게 얘기하면 부지런히 살아가는 게 어리석어 보이더라는 거예요.
0: 잔꾀를 부려가면서 살아가는 사람 보니까 잘 되는데 부지런히 우직하게 살 아이고 어리석어 보이더라는 거예요. 진실하게 살아가는 사람 나약해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1: 선을 이루고 사는 사람 어떻게 보니까 비겁해 보이더라는 거예요.
0: 진실한 삶이 미련해 보이고 충성된 사람이 어리석어 보이고 정당한 생활 무능해 보이는 느낌.
1: 이 땅에서 친절하게 경건하게 진실되게 살아가는 것 헛되 보여다. 그래서 마음에 상처가 되고 실망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보이고 살면요. 이거 심각한 겁니다. 시험에 빠지는 거예요.
0: 어떤 사람이 예수 잘 믿는데 점점 신앙이 나태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회 자꾸 빠지더니 아주 교회를 안 나와요. 심각해졌어요. 그러면서 한 10년 동안은 안 나오는 거예요. 이유가 뭔가? 교회 안에 있는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받았는데 무슨 상처를 받았냐면 자기가 아는 그 인간은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잘한다고 하였지만 세상 나쁜 놈이라는 거예요. 교인들은 아는지 모르는지 모르겠지만 자기가 아는데 그 사람 첩이 있다라는 거예요. 첩이. 악한 짓, 못된 짓은 도맡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가 명예를 누리고 부를 누리고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잘하며 사람들한테 좋은 사람이라는 평을 받고 있는 걸 보면서 저런 인간이 버람받고 저 교회 다니고 있는 거 보니까 뭐 하나님이 계신지 모르겠다 교회 안 간 거예요. 한 10년쯤 지나고 나서 이 사람이 다시 교회 왔어요. 어떻게 왔냐고 사람들이 물으니까 아이 그 인간 자식이 벌을 받아서 감옥에 갔더라고. 이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라고. 그래서 교회 왔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 믿으면 안 돼요. 눈앞에 있는 상황과 환경을 보고 모든 걸 판단하고 특별히 사람을 보면서 저 사람이 내가 볼 때 착한 사람, 내가 볼 때 악한 사람, 내가 볼 때 착한 사람이 복을 받아야 되고 내가 볼 때 악한 사람이 벌을 받아야 되는데 왜 안 받는가?
1: 이렇게 생각하며 신앙생활하는 건 심각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사람을 보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보고 하는 거죠.
0: 신앙생활은요 잠깐 있다 없어진 이 세상에 있는 잠시 있는 문제를 보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기준을 가지고 판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1: 세상에 허구많은 사람 중에 악인이 잘 되는 그거 하나 보고 마음에 상처받는 어리석음이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0: 이왕이면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잘 되는 사람이 눈에 보이는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의 뜻을 볼 수 있는 은혜의 눈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 안에 모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 따라서 신앙인은 하나님을 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17절 말씀. 이 아삽이 사실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의인이 고난당하는 걸 보면서 막 마음에 상처가 됐는데 그가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하나님을 알고 나니까 이 생각이 아 이렇구나라고 알게 된 깨닫게 된 내용들이 이제 17절부터 나옵니다.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를 해석을 여러 가지로 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 만나고 나니까,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나니까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요. 우리가 천국에 가서 하나님 앞에 서고 보니까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것이든지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주의 뜻을 알고 나니까 악인의 종말이 어떻게 되는지 의인의 종말이 어떻게 되는지를 알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냥 세상을 보는 눈에서 살아갈 때에는 악이 세상을 주관하는 것 같아요. 사탄이 역사하는 세상인 것 같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알고 나니까 아니더라는 거예요. 이 세상은 사단이 주관하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곳이구나. 이 세상의 역사는 하나님이 주인이시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가 새로운 눈으로 세상을 보고 자기 자신을 보는 내용이 22절에서 25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것은 아삽이 새로운 눈으로 세상을 보고 자기 자신을 보는 모습이에요. 우리 울산지 일교 성도님, 내가 이런 신앙의 눈을 갖겠습니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이같이 우매 무지함으로 주 앞에서 짐승이 오나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하리 없나이다. 아멘. 아삽이 새로운 눈을 갖게 되었는데 자기는 자기를 보니까 우매무지하여서 주 앞에 어떤 존재가 짐승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짐승 쉽게 개면 아무것도 몰랐다는 이야기예요. 주께서 항상 나와 함께 하시고 주의 오른손으로 내 오른손을 붙들어 주셨더라는 거예요.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해 주시고 그래서 그가 고백하기를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느냐?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 고백하는 거고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하리 주님만 붙들고 살겠습니다. 주님만 보고 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부족하고 연약해서 악인의 형통함 보고 상처받는 그런 어리석음 눈앞에 있는 것밖에 보지 못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의 오른손을 붙들어주시고 영광의 자리로 인정해 주시고 그래서 내가 천국에서 주님밖에 더 있습니까? 라고 고백하고 이 땅에서도 내가 주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이 아삽의 고백이 우리 성도님들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복합니다. 한 사람이 예수를 잘 믿었습니다. 때가 되어 하나님께서 이제 그만 천국 와라 그래서 죽었어요. 여러분 예수 잘 믿는 사람도 죽습니다. 천국 갔더니 예수님께서 환영을 했어. 너무 좋아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품에 안겨있는데 주님께서 그래 잘 왔다. 너 세상에서 어떻게 살았는지 한번 볼까? 그래 한번 보시죠. 그래서 딱 보니까 모래가 쫙 있는데 그 위에 발자국 두 개가 쫙 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는 내 발자국 하나는 예수님 발자국. 이 사람이 너무너무 좋아. 주님이 저와 이렇게 동행해 주시니까 제가 예수 믿고 승리해서 천국에 왔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발자국이 하나가 없어졌어. 발자국이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가만히 생각하니까 자기가 인생을 사는 동안에 진짜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었어요. 너무 힘들어서 세상도 원망하고 사람도 원망하고 하나님도 원망을 했어. 예수도 안 믿을 뻔했어. 깨딱했으면. 그래서 예수님께 따졌어. 주님 이때 어디 가셨습니까? 제가 이때 너무 힘들어서 정말 신앙도 버릴 뻔했습니다. 주님 이때 어디 가셨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하신 말씀이 잘 봐라. 그 누구 발자국인지. 그 내 발자국이다. 너는 그때 힘들어서 걷지도 못해가지고 내가 너를 업고 걸었다. 라고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힘들 때에는 예수님 안 보였어요. 계신 줄도 몰랐어. 잘 나갈 때는 내가 잘난 줄 알았어요. 그런데 보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라는 거예요.

0: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세요. 내가 알든 모르든 느끼든 느끼지 못하든 예수님은 나와 동행하시고 은혜로 지금도 나를 지켜주시고 천국 갈 때까지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눈에 보이면 좋지만 안 보여도 이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 아삽이 마지막 신앙 고백을 26절에 28절까지 합니다. 나의 신앙의 고백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깃이시라.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제1교회 성도님들의 고백이 이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복합니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고 영원한 분기시기 때문에 나는 흔들리지 않고 주와 동행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었습니다. 내가 그 여호와의 은혜를 이 땅에 전파하는 사람 되겠습니다. 이런 고백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아삽의 고백을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내 고백으로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함이 내게 복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함이 내게 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함이 내 인생의 가장 큰 복인 줄 알고 주님께 집중하시고 주의 은혜 손붙들고 승리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복합니다. 환난과 고난, 실패, 질병을 통하여서 내게 주신 은혜를 깨달을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음성 듣는 은혜가 있는 우리 제1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야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잘 될 때에도 주님이 보이고 고난 때에도 주님이 보여야 됩니다. 고통 중에도 주의 음성이 들려야 되고요. 잘 나갈 때에도 주의 음성이 들려야 되는 거예요. 인간 중심으로 세상 중심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은혜가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의로운 사랑과 자비와 능력으로 충만함을, 하나님께서 한순간도 나를 놓지 않고 은혜의 손으로 붙들고 계셨음을 볼 수 있는 영적인 시각, 영적인 귀가 열려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 안에 모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복합니다.
1: 복 있는 사람은 지금까지 남구 신정로에 위치한 울산제일교회 김성수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역번호 052-276-4010번 울산제일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복 있는 사람은 오늘 순서를 마칩니다.

샬롬, 평안한 하루 보내고 계시죠? 우리가 주님께 기도를 드릴 때 주님은 우리의 마음과 기분 모든 것을 아십니다. 유혹을 아십니다. 낙심도 몸소 겪으셨습니다. 굶주림과 졸음과 피곤을 체험하셨습니다. 당신의

자녀들이 동시에 갖가지 요구를 해올 때의 기분도 아시고요. 우리가 씩씩거리며 기도할 때 그분은 다 안다며 고개를 끄덕이십니다. 우리가 너무 벅차다고 투정을 부릴 때 그분은 공감하십니다. 우리가 지루하다고 고백하면 그분은 씩 웃으십니다. 그분은 인간이셨습니다. 그분도 기나긴 나날의 단조로

내 기도하는 이 시간, 드마리스의 음성으로 향기로운 찬송 첫 곡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아시는 주님께 이 시간 찬양 함께 올려드리면 좋겠습니다. 원웨이 싱어즈의 구원으로 인도하는 찬송 들으시고요. 이어지는 찬양 인천 시립합창단이 부릅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보다 높으시며 주의 진실은 궁창에까지 이르나이다. 시편 108편 4절 말씀. 하늘보다 높으시며 당신은 지상에서 얼마나 높이까지 올라가 보았는가? 비행기를 탄 적이 있다면 아마도 지표면에서 적어도 9,000m 이상 떨어진 상공에 있었을 것이다. 당신이 우주 탐사나 우주 여행에 관련된 일을 하는 극소수의 사람 중에 하나라면 훨씬 더 높은 곳에서 지구를 내려다 보았을 것이다. 다른 사람들은 사진이나 영화에서나 보는 그런 모습 말이다. 한 번도 비행기를 타본 적이 없는 사람이든 아니면 뛰어난 우주 비행사이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어느 정도인지 결코 알 수 없다. 성경은 그분의 사랑이 하늘보다 높다고 말한다. 그것은 무한한 거리를 적절하게 표현한 말 같다.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도 광대하고 강렬하고 끈질기기에 우리는 그것을 헤아리거나 측량할 수 없다. 그분은 우리를 되찾기 위해 모든 것을 주셨다. 우리의 죗값을 치르기 위해 자신의 귀한 외아들을 인간으로 살게 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그분의 사랑 때문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보다 높으시며 주의 진실은 궁창에까지 이르나이다. 시편 108편 4절 말씀.

오영민 함보라님의 음성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그의 은혜. 향기로운 찬송 이번에 함께 하실 찬양은요. 호산나 인테그리티의 Right Where We Are 영어 찬송 들으시고요. 국립합창단의 찬양입니다. 저 멀리 푸른 언덕에.

인공위성에서 찍은 지구의 모습을 보면 그 신비로움과 광대함이 정말 경이롭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광대한지요. 무한한 그 사랑에 감격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행기로운 찬송 끝으로 홀리원의 내 안에 있는 그 이름 찬송 전할게요. 지금까지 저는 신혜선이었습니다. 평안하세요.

0: FM 107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1: 1분 찬양. 두 날개로 날아오르는 건강한 교회. 울산시 남구 신정동에 위치한 대흥교회와 함께합니다.

1분 찬양, 두 날개로 날아오르는 건강한 교회, 울산시 남구 신정동에 위치한 대흥교회와 함께했습니다.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 극동방송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0: 박연애 함께 행복. 샬롬, 토요일에 인사드립니다. 행복지기 박연애입니다. 작곡가 스트라빈스키가 한 번은 대단히 어려운 바이올린 연주곡을 썼습니다. 곡을 받은 연주자는 몇 주간 그걸 열심히 연습했는데요. 그러나 너무 어려운 곡이었기에 열심히 연습하던 연주자는 그만 지쳐버리고 말았습니다. 지치고 실망 가득한 표정의 연주자는 스트라빈스키를 찾아와 이렇게 고백했죠. 선생님, 저는 선생님이 주신 곡으로 최선의 노력을 했습니다. 하지만 곡이 너무 어렵습니다. 아니, 어려운 정도가 아니라 연주 자체가 불가능해요. 그러자 스트라빈스키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1: 이해합니다. 내가 의도하는 바는 바로 어떻게든 연주해보려고 애쓸 때 나오는 바로 그 소리입니다.
0: 네, 우리에게 완성이란 있을까요? 알 수 없는 미래는 우리를 불안하게 하고 날마다 우리에게 찾

찾아오는 문제와 시험거리가 우리를 지치게 만들고요. 실망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하는데요.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지금도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불안한 삶의 완성이 아니라 부족하지만 최선의 삶을 살아갈 때 주님이 주시는 진정한 승리를 맛볼 수 있다는 것 잊지 마시고요. 오늘도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초롬의 음성으로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들려드렸습니다. 앞서 나는 오늘의 첫 찬양은 송경민의 음성으로 믿음으로 살겠는데 들려드렸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의 박용나의 함께 행복 서머 스페셜 듣고 계십니다. 박용나의 함께 행복은 매주 토요일과 주일에 여러분 만나고 있는데요. 무더운 여름, 풍성한 은혜의 찬양으로 함께하는 서머 스페셜로 꾸며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찬양받기 원하시는데요.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요. 찬양하며 살아가야겠습니다. 또한 찬양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과 사랑의 표현이기도 한데요. 하나님께 사랑한다고 우리의 마음을 다해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찬양 속에 임하시는 주님을 만나고 주님이 주시는 사랑과 은혜를 누리는 행복한 시간 되시기를 소망하며 계속해서 준비한 찬양 나누겠습니다. 세 곡의 찬양 들려드릴 텐데요. 먼저 조수진의 나를 지으신 주님 들으시고요. 한용재의 나 가난 복지 귀한 성에 프로비던스 워십의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계속해서 나눌게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으로 나아가야 하는데요. 우리 삶의 목적과 이유가 되시는 주님만을 신뢰하고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여 넘어질 때도 주님은 변함없는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붙드시고 도우시는데요. 그 사랑과 은혜에 감사와 기쁨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존재의 목적과 삶의 이유를 분명히 깨닫고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을 찬양하고 높이는 삶으로 주님의 선하심을 세상에 나타내며 전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하며 토요일에 함께한 박영나의 함께 행복 서머 스페셜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조수아의 내 삶의 이유라 전해드리면서 저는 물러가겠습니다. 행복지기 박인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0: 바람 타고 함께하고
1: 으이치, 삽을 뜨자. 땀 흘리는 일터에서도 함께하고
2: 사무실에서도 함께하고
3: 주민길 퇴근길에도 함께하고
4: 대한민국 곳곳에 울려 퍼지는 여기는
0: 여기는
3: 여기는
5: 여기는 급동 방송
6: 서머.

0: 생명의 말씀. 매주 토요일 이 시간에는 다시 쓰는 부흥행전, 치유와 회복이 있는 교회, 동안교회 김형준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말씀 들으시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1: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라고 할 때 우리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믿음이라는 것은 크게 두 가지 면에서 성립이 돼야 됩니다. 하나는 믿음의 대상을 알아야 됩니다. 내가 믿는 대상이 누군가.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우리가 누구를 믿냐면 하나님을 믿죠. 근데 그 하나님은 다른 종교나 다른 데서 얘기하는 그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위해서 자기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바로 그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의 대상입니다. 그럼 믿음의 내용은 무엇인가? 바로 우리 사도신경에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고백했던 사도신경의 내용이 우리가 믿는 믿음의 내용입니다. 예수를 믿는다 할 때는 우리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복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구세주, 나를 죄에서 구속하신 구세주가 될 뿐 아니라 지금 내 삶의 주인 되심을 내가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또 그것에 따라서 삶을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이 내 삶의 신앙을, 내 삶을 구체적으로 변화시키고 그 다음에 내 삶의 습관으로 만들고 신앙적인 가치관으로 내가 살아가게 만드는 것이 신앙이다. 잠깐 그렇게 정리를 했어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앞에 사건은 반드시 내가 다시 오신다고 그렇게 주님 말씀하셨어요. 주님이 다시 오신다, 재림하신다고 말씀하시고, 오늘 말씀은 그런 신앙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에게 마지막 때에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어떻게 사는 것. 우리는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초림과 재림 사이에 살고 있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반드시 오시죠. 그리고 우리가 다시 오시는 그 주님과 그 사이에 있는데, 거기에 이제 우리 한 가지 말씀드린 것은 우리가 우주적인 종말 있고, 그러니까 주님이 오시는 우주적인 종말 있고 개인적인 종말이 있다 그랬죠. 우리가 개인적으로 죽는 거죠. 이 종말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이 종말을 앞두고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살 때 어떻게 살아야

복음을 따라 살아라. 복음. 진리를 따라 살아라. 두 번째는 때를 분별하라. 때를 분별하라. 이 시대를 분별하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사람의 사람 삶의 흐름과 같이 거기에 기대해서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가 하는 것을 분별하라는 거예요. 분별해서 자세히 주의하여 분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고 그 믿음 붙들고 살아가는 거예요. 때를 분별하라는 것. 그리고 또 하나 있다면 우리가 이 성경에 있는 내용대로 하면 하나님과 화해하라 그렇게 말씀하는데 이걸 다른 말로 바꾸면 우리의 삶이 끝나기 전에 또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위해서 행할 수 있는 기회로 삼으라. 이 세 가지를 가지고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설교 오늘 설교는 끝난 겁니다. 이 세 가지로 첫 번째가 뭐냐, 우리가 어차피 종말 마지막 주님이 다시 오시거나 우리 개인적인 종말이 그 때가 내 삶에 이르기 전까지 우리가 살아야 될 삶의 원칙은 복음을 따라가는 삶입니다. 49절 보니까 예수님께서 예수님이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미 불이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라고 말씀합니다. 참 난해하죠. 여기에 예수님께서 불을 던지러 왔다는 말씀을 주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러 오셨다고 그렇게 해석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3장 17절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에 복음을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오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불이 가진 상징성이 사르고 태워서 본질을 드러내는 심판의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심판하러 오셨다고 그렇게 해석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오신 궁극적인 목적은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라고 할 때 우리가 나라는 뭐 영토, 주권, 국민 그렇게 얘기하지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일반적인 표현들은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게 다르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은 세상 것과 다르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이 우연히 이루어졌고 그리고 이 땅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물질이고 현실이고 현세가 가장 중요하다고 그렇게 믿고 세상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사람하고 이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이다. 우리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에게 창조해서 우리가 벗어났다. 하나님께서 다시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그 믿음을 갖고 있으니까 우리 속에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을 아름답게 보면서 하나님의 창조를 우리가 함께 이루어가는 바로 귀한 일들을 우리는 감당하게 되는 겁니다. 이 삶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세상의 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하고 이 땅에 살지만 하늘의 인생 기준을 가지고 가는 사람하고는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51절 보니까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다. 이 말씀은 많이 혼돈을 주죠.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내가 동쪽을 향해서 간다 할 때 자연스럽게 내 등은 서쪽을 향하게 돼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백성, 이 세상은 하나님 다스린다는 그 세계관과 그리고 내가 가치관과 자아근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하고 이 세상이 가진 것, 이 땅에는 우연히 이루어졌다고 생각하는 사람하고는 삶에 있어서 선택도 다르고 삶의 방법도 다르고 추구하는 목적과 모든 것이 다 달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할까요?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잖아요. 아, 우리가 싸우고 분쟁과 다툼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가시면 그곳에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는데 왜 이런 충돌이 일어난다고 주님께서 분쟁을 일으키러 왔다고 하신 말씀이 대체 무슨 말씀입니까 하는 그 말씀의 의도는 이겁니다. 주님 말씀하시는 그런 평안은 궁극적인 평화를 얘기합니다. 우리에게 평안과 구원은 진리를 통해서만 이루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기 전까지 일어나는 것이 분쟁과 다툼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 보니까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죠. 진리에 대한 갈등이 얼마나 깊고 심각한 것인가, 주님은 결코 나누어 줄 수 없는 가족 간에도 분쟁과 다툼이 일어난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주님은 진짜 구원을 위해서 가짜를 분리시켜야 되고 정의를 위해서는 불의를 구분해야 되고 진리를 위해서는 거짓을 분별해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믿는 그 진리가 진정한 진리라면 이 진리를 내가 믿는 우리는 세상의 것을 믿고 사는 사람과 충돌이 일어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들로 하여금 이 진리를 알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노력하고 예수고 기도하면서 그 진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그 사람들에게도 영역이 미치도록 기도하는 그것이지 그 갈등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포기하거나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3절부터 5절까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 안에 있는 빛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근데 세상에 이 빛이 왔어요. 오셨어요.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어요. 그러나 어둠이 그 빛을 알지 못했다 그랬어요. 그 어둠이 빛을 알지 못하니까 비치는 우리와 충돌이 일어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것을 아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믿으면 예수를 믿는데 우리 가정이 왜 이렇게 힘들까? 더 분란과 어려움만 일어날까? 예수 믿는데 내 삶이 왜 이렇게 어려울까? 더 어렵죠. 왜요? 우리는 이 땅의 기준으로 살지 않으니까 하나님 나라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니까 이 땅의 삶이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은 점점 어려워져 갑니다. 어려워져 간다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이 믿음으로 살기가 어려워지는 세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담하지 않고 그 말씀 붙들고 믿음 붙들고 하나님 주님 오실 준비를 하고 우리의 종말을 맞을 준비를 하면서 오늘도 살아가는 삶, 바로 그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시대를 분별하는 지혜를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54절부터 55절까지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구름이 서쪽에서 있는 것을 보면 곧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리라 하리니 과연 그러하고 남풍이 부는 것을 보면 말하기를 심히 더우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옛날에는 과학적 지식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자연 현상을 보면서 조만간 닥쳐올 기후에 대해서 짐작했습니다. 농사를 지을 때 필요한 것, 우리가 밖에 나갈 때 우산을 준비하는 것, 옷을 준비하는 것, 이런 비유는 56절의 말씀을 하시기 위한 겁니다.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그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자신의 어리석음을 깨닫지 못하고 있으면서도 안다고 하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즉 기상은 분별할 줄 알면서도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의 재림과 다가올 심판을 알면서도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거나 심판을 준비하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사는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많은 학자들이 이 시대의 특징, 이 시대를 움직여 나가는 사상적인 특징, 그것이 문화가 되어서 우리 일상 속에서 깊게 파고들어 있는 사상을 이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이 갖고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일상생활을 하는 가운데 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영향을 받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뭐 그렇게 할 수 있죠. 여러분 그런 얘기 많이 들어보죠. 내 인생은 나의 것, 내 삶은 내가 결정하는 거야, 선택하는 거야. 요즘 아이들하고 대화하면서 그런 얘기 많이 안 합니까? 아이들이 아, 내 인생인데 내 마음대로 하겠다고 간섭하지 말라고. 그것이 단순하게 아이들이 뭐 머리가 자라서 그런 얘기한다고 생각하지만 시대의 흐름 속에 영향을 받고 하는 얘기예요. 그냥 한 얘기가 아니에요. 그 다음에 수고한 너희여 떠나라, 뭐 어디서 많이 듣는 광고죠. 상업 문구나 소셜 뭐 네트워킹이나 아니면 광고나 영화나 그 다음에 드라마를 통해서 이런 부분들이 보이지 않게 숨어 있다는 거예요. DNA로 숨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라 그럽니까? 당신은 당신대로 옳은 모습이 있습니다.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나는 내대로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얘기 뭐예요?
서로 간섭하지 말고 나도 너 것 인정하고 너도 내 것 인정하자. 참 좋은 말 같죠. 근데 이게

다원주의라는 거예요. 다원주의. 그러니까 이 다원주의나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그리고 물질중심적인 이 세상의 흐름이 영화 속에, 노래 속에,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 보이지 않게 비어져 있다는 거예요. 상대주의와 해체주의라고 그렇게 표현하죠. 해체주의라는 건 뭐냐면 지금 네가 알고 있고 네가 믿고 있는 이 모든 이것들은 해체되어야 된다. 새로운 질서가 세워져야 된다. 그 생각과 사고를 계속해서 넣어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분별하셔야 돼요. 그래서 포스트 모더니즘의 사상의 영향을 받게 될 때에는 우리 신앙적으로 볼 때는 하나님의 절대성이 부정되게 됩니다. 그리고 말씀의 정말 절대성의 가치, 그 다음에 우리가 절대 절망하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여러분 이 부분이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을 따라가다 보면, 이 세상에 흘러가다 보면, 저 영국의 문호 체스터톤 얘기처럼 물을 따라 흐르는 고기를 보라, 반드시 죽은 고기라. 살아있는 고기는 이 시대를 물살을 거슬러 올라가는 거예요.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삶 위에서 내 삶을 결단하고 이 시대의 흐름을 분별하고 아 저렇게 살아서 안 되겠다 깨닫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12장 2절 보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럼 여러분 이렇게 질문할 거예요. 이 세대가 그래 흘러가는데 여기저기 봐도 다 그것 때문에 영향을 받고 영향을 받다 보니까 하나님의 절대성도 나에게서 무너지고 모든 것이 상대고 상대화되어서 너도 옳고 나도 옳다는 다원주의가 생기게 되고 그리고 물질 중심적이 되고 현실적인 것이 되고 현세적인 것이 되고 그리고 모든 것에서 주인은 너라고 생각하는 바로 이 사상과 생각이 문화나 모든 환경 속에 숨어 있다면 대체 무엇을 가지고 나를 새롭게 할 것인가? 여러분이 무엇을 가지고 여러분 자신을 새롭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은 바로 성경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새롭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 외에는 세상을 분별할 수 있는 잣대가 없어요. 시편 1편 1절 2절 보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복 있는 사람이라 그랬어요. 복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악인의 꾀를 쫓아가지 않는다는 그 사상과 생각을 따라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그 말씀에 어긋나는 그런 삶의 선택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자신의 생각과 마음이 오만한 자리에 앉아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자리에 앉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나를 조명하고 나를 살피고 그 말씀이 내 인생의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19편 105절에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혼란스러운 시대 바로 우리 인생을 새롭게 하고 우리가 시대를 분별하는 기준은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내 삶에 하나님의 다림줄이 되어서 내 인생을 바로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다림줄이라는 것은 뭐냐면 건물에 벽을 세울 때에 수직으로 잘 쌓았는지 그렇게 알아볼 수 있도록 무거운 추를 달아서 이렇게 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비틀비틀하게 되어 있죠. 여기에는 내 인생관이 살아오면서 벽돌 쌓듯이 쌓아졌는데 바로 똑바로 쌓여져 있지 않기 때문에 언제든지 쉽게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내가 생각했던 성공, 정체감, 내가 배웠던 것, 내가 안다고 생각했던 것, 내가 가지고 있는 것, 그것으로 쌓아진 내 인생의 벽은 하나님의 다림줄, 하나님의 말씀의 다림줄로 볼 때 이것은 쉽게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 속에 있다는 거예요. 아모스 7장에 보면 무너져가는 북이스라엘, 그들은 죄 가운데 살지만 죄가 된 줄 몰랐어요. 하나님 말씀이 그들 속에 있지만 그들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자기들 보기 좋은 대로 행하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모스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다림줄로 그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다림줄이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들어가면서 내 인생이 어디가 잘못되어 있는지, 어떻게 형성되었는지, 무엇이 내 삶의 문제인지 하나님 말씀으로 깨달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 속에서 뭐 이렇게 심각하고 어려운 문제보다도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내 행동에 가장 영향을 많이 받는 게 뭘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삶에 내가 가장 영향을 많이 받는 게 뭘까? 다양한 건 다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나를 새롭게 하는가? 정말 나를 새롭게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밖에 없다는 걸 기억하면서 여러분

시대를 분별하고 이 시대를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가며 시대를 분별하고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그 삶의 방향으로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 우리의 마지막을 준비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화해하는 사람이라 그랬는데 이 표현을 쓰는 이유가 있습니다. 57절부터 59절까지 보니까 또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법관에게 갈 때에 길에서 화해하기를 힘쓰라. 그가 너를 재판장에게 끌어가고 재판장이 너를 옥졸에게 넘겨주어 옥졸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내게 이르노니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갚지 아니하고서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 영원한 멸망에 빠지지 않고 자기를 구원하기 위해 스스로 노력해야 되는 것을 강조하면서도 다가올 심판을 위해서 분별하고 최선을 다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 무리들이, 지금 말씀을, 예수님 말씀 듣는 무리들이 어떤 형편에 있는가를 말씀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너를 고소할 자와 함께 법관에게 갈 때라는 것을 원문대로 번역하면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너는 마치 고소할 자와 함께 법관에게 가고 있는 것과 같기 때문에 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빚을 많이 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빚을 많이 지기 때문에 이 사람이 나를 데리고 같이 둘이 법정에 가는 거예요. 재판장에게 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말씀이 그 재판장에 가면 너는 필히 그 빚 때문에 감옥에 갇힌다. 한 푼이라도 다 갚지 않고는 거기에서 나올 수가 없다. 그러니까 길 가는 그 길에서, 인생의 길에서, 가는 길에서 거기서 화해하라는 거예요. 그 사람과 화해하라는 거예요. 화해하라는 뜻은 뭐예요? 빚을 다 갚아라. 그 뜻이에요. 이 화해한다는 단어의 원형은 아필라소라고 그렇게 하는데 이것은 떠나다, 놓아주다, 그런데 법적 관계로부터 자유롭게 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우리가 지금 마지막 때를 향해서 걸어가는 이 인생의 길 여정에 있는데, 이 여정에 있으면서 중요한 것은 너희가 진 빚을 다 갚아라. 그렇지 않으면 영원한 형벌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 듣는 무리들에게 말씀하고 우리에게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진 빚은 우리가 갚을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갚을 길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말씀 나눈 것처럼 회개하고 예수님이 나의 죄를 십자가에서 다 갚아주셨음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일곱 마디 말씀을 하셨는데 그 중에 한 말씀이 테텔레스타이라는 이 단어예요. 이 표현은 뭐냐면 다 이루었다, 그렇게 표현되죠. 그런데 이 원래 이 용어가 상업적 용어로 물건값을 완전히 다 치루었던 의미로 그렇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예수님께서 테텔레스타이라고 외칠 때는 우리가 빈 허물과 죄의 모든 빚을 다 갚았다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우리의 허물과 죄를 다 갚아주셨다, 예수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갚아주셨다, 그 뜻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절에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그렇게 말씀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제자들과 무리들에게 마지막 때가 오기 전에 죄의 형벌로부터 영원히 벗어나기 위해서는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고 영접하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 화해다. 그리고 그런 선택과 결단을 해야 되는 걸 말씀하죠. 다시 말씀드리면 내 인생의 종말이기 전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믿고 그 보혈의 피로 내 죄를 씻어주시고 다 탕감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나가라는 겁니다. 바로 그 말씀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해서 우리는 이미 그 죄에서 씻음을 받았어요. 다 탕감 받았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살아야 될 삶은 어떤 삶일까요? 우리가 살아야 할 삶은 내가 그 빚에서 탕감 받았고 내 죄를 용서해 주신 그 주님의 행하신 일들을 증거하고 살아야 됩니다. 내 공로가 아니다, 내 힘이 아니다, 난 스스로 이 죄의 빚을 갚을 수가 없다, 이 빚을 갚으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다, 이것을 증거하고 이것을 삶을 통해서 증거하고 나타내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서 자신과의 관계, 다른 사람과의 관계, 자연과의 관계가 함께 깨져버렸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다면 우리에게 남은 숙제가 있다면 뭘까요?

0: 내가 내 자신하고 화해해야 돼요. 내 자신하고 화해한다는 건 뭘까요? 내가 나를 잘 받아들여야 돼요. 내가 나를 용서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나를 수용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나를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을 날마다 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 있다면 무너진 이웃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일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돼요. 끊임없이 계속해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회복되었으니 우리는 그것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용서할 것은 용서하시고 화해하셔서 살아가는 삶, 그것이 용서함을 받은, 죄의 탕감을 받은 우리가 살아야 될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복음을 따라 사시길 바랍니다. 시련과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진리가 반드시 승리한다는 것, 주님께 승리하셨다는 사실을 믿고 복음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시대를 잘 분별하는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화해하듯이 화해된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이웃과 그리고 가족들 간에 화해하고 사랑하는 귀한 삶을 우리 인생의 마지막까지 끝까지 실천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1: 생명의 말씀. 지금까지 서울시 동대문구 이문동에 위치한 동안교회 김형준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서울전화 02-962-0727, 02-962-0727번 동안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생명의 말씀. 오늘 순서를 마칩니다.

0: FM 107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1: 1분 찬양.

1분 찬양 진심과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 울산시 남구 야음동에 위치한 울산 감리교회와 함께했습니다.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 극동방송에서 4시를 알려드립니다.

0: 클래식을 쉽고 재미있게 쉬운 클래식. 안녕하세요. 이 시간 클래식에 한 걸음 가까워지는 시간 쉬운 클래식. 저는 김아은입니다. 오늘도 울산대학교 음악대학 바이올리니스트 임소희 교수님과 함께합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1: 반갑습니다.
0: 반갑습니다. 이번 한 주는 좀 어떤 한 주를 보내셨는지.
1: 오늘 제가 하은 PD님께 미리 주제를 보내드렸어요. 네. 제 얘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0: 좌절금지.
1: 네. 네. 좌절금지입니다. 이제 학생들이 방학을 앞두고 있고요. 음대생들이나 예고생들은 실기시험을 끝내고 네. 평가지를 받습니다. 제가 이번 주는 정말 그런 생각들이 들더라고요. 나도 평생 평가를 받는 삶을 살아왔는데, 그러니까 점수라는 걸 계속 받으니까요.
0: 그렇죠.
1: 그것이 끝이 나지를 않는구나. 내가 끝이 났다고 생각했더니 제자들이 계속 그 점수표를 들고 저한테 오니까요. 그런데 항상 만족할 만한 성과가 있는 것은 물론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한 노력 대비 성과가 조금 미비하다라고 스스로 판단되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기가 되면 그 양단의 기분들이 항상 교차가 되는 지점들이기 때문에 저 스스로는 조금 지친다. 정말 많이 지친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제가 지쳐서 처져 있으면 아이들은 훨씬 더 힘이 들겠죠. 그래서 좌절 금지입니다. 좌절하고 싶어도 함부로 하는 것이 아니다. 인데 저는 찬양으로 위로받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찬송은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네. 준비했습니다.
0: 정말 이 찬송가를 들으면서 우리 교수님께서도 좀 마음에 쉼을 얻는 네.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1: 네.
0: 오늘 첫 곡 찬송가 함께 하겠습니다. 새 찬송가 406장, 통일 찬송가 464장, 고난의 영혼 편히 쉴 곳과 국립합창단의 음성으로 함께 듣겠습니다.

0: 네, 오늘 찬송가 함께 나눴습니다. 고난 내용은 편히 쉴 곳과라는 주제 찬송가 먼저 나눴고요. 오늘 좌절 금지에 대한 이야기 이어갈 텐데, 오늘은 어떤 인물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나누게 될까요?
1: 네, 그래서 오늘은 정말 좌절 금지에 해당한다라고 생각되어지는 저만의 작곡가들을 모셔왔습니다. 첫 번째 작곡가로는 핸델.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핸델은 굉장히 외부에서 활동을 많이 하신 분입니다. 큰 성공을 이뤘고요. 영국으로 건너가서 대단한 칭송을 받으시면서 활동하셨던 분야가 오페라입니다. 그런데 오페라는 조금 힘든 것이 그 나라의 언어로 불러주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귀족층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던 오페라이기 때문에 계속 폭넓게 발전하기는 어려웠겠죠. 그리고 경쟁하는 대상들이 계속 있었을 테고요. 너무나 큰 성공을 거두셨다가 어느 순간 몰락을 경험하게 되십니다. 그리고 너무 힘이 드셔서 뇌졸중이 오고요. 한쪽에 몸이 마비가 되는 그런 사태까지 왔습니다. 거의 이 지경이면 본국으로 돌아가든지 아니면 음악을 그만두든지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되는 그 시점에 핸델은 정말 나으려고 애를 쓰고 애를 쓰십니다. 그래서 온천으로 가셔서 어떤 의사가 권하는 시간보다 본인이 조금 더 애쓰고, 그러니까 재활에 굉장히 애를 많이 쓰셨다고 해요. 그렇게 해서 다시 영국으로 돌아오십니다. 그리고서 개척한 파트는 어떤 파트냐면요. 오라토리오라는 파트입니다. 오페라가 어려웠던 이유는 편성이 크기 때문에 무대 연출하느라고 거기에 대한 금액이 지불이 많이 되고, 또 연기를 해야 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을 섭외해야 하고였다면,

0: 오라토리오의 중심은 종교입니다. 성경의 내용들 이걸 가지고서 웅장함의 바탕을 두기 때문에 여러 가수분들이 그 자리에 서서 노래를 하는 것에 집중하십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언어를 영어로 바꾸십니다. 그래서 그 나라에서 서민들까지도 이 음악을 들을 수 있게끔 네. 폭넓게 층을 넓히셨고요. 그래서 누가 생각할 때는 아, 저 사람 이제 끝이 났구나라고 생각할 때 거기서부터 다시 도약을 네. 하셨습니다.
1: 와.
0: 그리고 제가 가장 인상 깊게 봤던 건요. 메시아를 작곡하신 분이 핸델이라는 것은 여러분들께서 네. 많이 알고 계실 거예요. 24일이라는 짧은 시간 안에 정말 큰 은혜를 받으신 느낌으로 식사도 안 하시고 뭐 기도하는 마음으로 작곡을 끝내셨는데 그 첫 공연의 수익금을 다 기부를 하셨어요.
1: 전부 다요?
0: 네. 너무나 큰 결정이었다는 생각이 들고요. 왜냐하면 부와 명성을 가져봤던 사람이 나의 모든 걸 그것도 첫 수익에서 내어놓는 것은 쉽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어떤 곡을 준비했냐면요. 핸델의 오라토리오 중에서 제일 첫 번째 곡입니다. 메시아의 서곡을 준비를 했고요. 절망도 담겨 있고 희망도 담겨 있고 나아감도 담겨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내가 넘어졌지만 다시 일어섰을 때 나만 바라본 것이 아니라 다른 이들을 바라본 사람이 핸델이다 라는 점에 주목해서 네. 이 곡을 감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1: 네, 그동안은 이 메시아라는 곡을 그냥 곡 자체 네. 또는 그 곡이 담고 있는 의미에 조금 초점을 맞췄다면 네. 오늘은 핸델이라고 하는 한 인격에
0: 그렇습니다.
1: 초점을 맞추고 감상을 네. 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시간 함께 듣고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0: 네, 쉬운 클래식 오늘 첫 번째 클래식 곡이었습니다. 헨델의 메시아라는
1: 네.
0: 곡이었고, 사실 워낙에 유명한, 네, 또
1: 맞습니다.
0: 서사를 가지고 있는 그런 곡이라서,
1: 네.
0: 익숙하지 않을까 싶었는데, 또 헨델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니까 약간 감상이 좀 새롭게 다가왔던 것
1: 네.
0: 같습니다.
1: 네.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작곡가는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고 또 어떤 고통을 받았던 작곡가의 대명사라고 보통 설명을 드리면 이분을 말씀하세요. 어떤
0: 네.
1: 작곡가인지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0: 베토벤이죠.
1: 그렇죠. 베토벤은 청력에 이상이 있었다까지로 알고 계십니다. 그러면 정말 비교하기 쉽게 말씀드리면
0: 네.
1: 화가가 눈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그림을 그릴 수가 없지 않을까요? 네,
0: 없죠.
1: 상상만으로
0: 네.
1: 그려야 하겠죠. 그것만큼의 타격이 음악가에게 귀가 들리지 않는다입니다. 그런데 하은 PD님, 베토벤이 어느 즈음부터 귀가 들리지 않았을까요? 연령대를 한번 상상해 보신다면.
0: 연령대요? 제가 상상하기로는, 글쎄요, 한 20대 후반?
1: 20대 후반 굉장히
0: 네.
1: 가깝게 오셨어요. 저는
0: 그래요?
1: 사실
0: 네.
1: 사실을 알기 전에는 곡을 굉장히 많이 작곡을 했기 때문에 이건 다 들리는 영역에서 하셨겠지? 한 40대 정도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미 20대 중반부터 귀가 좋지 않다라는 걸 알게 되신 거예요. 그리고 20대 후반에는 이미 들리지 않는 그런 영역까지 가게 되어집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곡은 피아노 소나타 중에 8번. 비창 2악장을 들려드릴 텐데요.
0: 네.
1: 이미 베토벤이 절망에 빠져 있고 고통에 빠져 있을 때 작곡한 곡입니다. 1악장은 사뭇 비장하고 무언가 정말 본인의 감정을 담았다라는 생각이 든다면 이 2악장은 너무나도 위로가 되는 그런 선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모든 고통을 떠나서 평화를 얘기하고 싶은 건가라는 생각이 들 만큼 너무나 아름다운 선율과 함께 아다지오 칸타빌레, 느리고 노래하듯이라는 아름다운 글귀를 가지고 시작하는 그런 곡입니다. 절망보다는 희망을 얘기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28살에 작곡한 이 곡을 쓰시고 나서 나의 이 고통은 누구와도 나눌 수 없는 온전히 나만의 것이다. 나는 이렇게 나락으로 떨어지고 내팽개쳐졌다라는 마음도 전제되어 있는 그런 곡입니다. 2악장 한번 감상하시고 여러분 마음의 절망이 있었던 베토벤이 어떻게 다시금 일어섰을까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0: 네.

0: 많은 아픔을 겪었던 작곡가죠. 베토벤의 비창 함께 듣고 오셨습니다.
1: 하연 PD님께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좋아하는 일을 다들 하고 싶어 하죠. 그걸 직업으로 삼고 싶어 하고요. 하연 PD님은 아마도 좋아하는 일을 직업으로 삼으신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일을 오래 하기 위해서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할까 생각할 때가 있지 않을까. 좌절이라는 걸 겪으실 때가 있었지 않았을까.
0: 있죠. 너무 많았죠.
1: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계속 이렇게 유지하실 수 있는 그 어떤 원동력은 어디에서 오는 걸까요?
0: 사실 제가 이 직업을 처음에 준비할 때,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뛰어들기 전에 준비생일 때, 그때부터 시작이 됐던 것 같아요. 저는 남들보다 좀 더 준비 기간이 길었거든요. 7년이 걸렸어요. 웬만하면 2년 안에 정확하게 어떤 승부가 가려지지 않으면 많이들 포기하고 떠나는데 하나님께서 제가 준비할 때 코로나라는 선물을 주셔서
1: 한 3년은
0: 묶여있었죠. 근데 포기를 할 수가 없어서 계속 그렇게 매달리고 있었거든요. 그때는 확실히 무언가를 붙잡는 소나기의 그 힘을 좀 드리는 그런 힘으로 버텼던 것 같고 제가 이 직업을 시작하고 나서부터는 제 주변에 잘하는 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아니 7년을 준비했는데 이만큼 다른

0: 사람들이 더 잘해버리면 얼마나 더 어떤 노력을 해야 하는 걸까?
1: 알죠, 그 느낌.
0: 그런 생각을 되게 많이 해서 초반엔 힘을 많이 줬거든요. 어떻게든 제대로 읽고,
1: 잘해보고
0: 네,
1: 싶고,
0: 잘하고 싶고. 근데 지나면 지날수록 오히려 힘을 준 것들은 좀 뭐랄까, 듣기가 힘들더라고요. 이게 청취자의 입장에서도 어색하게 들리는 것 같고, 그래서 그때부터는 남들보다 잘하는 1등은 아니더라도 모두와 함께 가는 꼴등이 더 아름답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힘을
1: 아멘입니다.
0: 빼는 연습을 좀 했던 것 같습니다. 이게 도움이 될 만한 답변일까요?
1: 저하고 굉장히 비슷한 맥락이신 것 같습니다. 제가 보통 악기 하시는 분들은 직업병이 좀 있죠. 그러니까 저희가 연습을 하니까 한쪽 근육이 계속 뭉치고 물리치료를 받아야 될 때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도 어깨가 좀안 좋아가지고 아주 간헐적으로 정기적으로 치료도 받고 마사지도 받고 그렇게 하는데 그 전문가께서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혹시 골프 치시냐고 그러시더라고요. 그 의미는 제 몸이 틀어져 있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근데 이렇게 틀어져 있을 때는 무언가를 굉장히 열심히 한 사람의 몸이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반은 너무 감동을 받았고요. 그런데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근데 힘을 잘못 빼시네요. 힘을 못 빼시고 꽉 힘을 주고 있는데도 이 아픈 치료를 잘 받고 계세요라고 하셔서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무언가를 열심히 했다라는 그런 인정을 받은 것은 정말 너무나 감사할 일이고 힘을 빼지 못한다는 것은 내가 가진 상태이구나. 나는 이만큼 부족한 사람이었는데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쓰시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0: 아멘.
1: 왜냐하면 저 스스로 완벽할 수 있었다면 어느 누구에게도 공감이 되지 않았을 거예요. 태어나면서부터 잘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0: 그쵸.
1: 저도 공부할 때, 이렇게 내가 먼지 수준이면 무언가를 할수 있을까를 생각했던 그런 수많은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극동방송을 통해서 여러분과 이 수많은 얘기들을 또 저의 간증들을 나눌 수 있게 해주시면은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채워서 쓰신다. 그러니
0: 아멘.
1: 나는 좌절할 수 없다입니다.
0: 아멘.
1: 여러분께 그래서 오늘 던져드린 주제가 좌절 금지입니다.
0: 아멘. 근데 교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문득 드는 생각이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교수님의 말씀 따르라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수님에게 넘치도록 채워주고 계시나 봐요. 저는
1: 아멘.
0: 매번 교수님과 함께하는 시간마다 되게 은혜를 받거든요. 네. 그래서
1: 감사합니다.
0: 앞으로 하는 그런 시간들도 기대되지만 정말 지나왔던 시간들을 돌이켜보면 제가 참 은혜 받아서 스스로 묵상했던 그런 순간들도 있었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그 은혜를 넉넉히 누리시는 그런 교수님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1: 아멘.
0: 네. 오늘 쉬운 클래식 이제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네, 울산대학교 음악대학 바이올리니스트 임소유 교수님과 함께 했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애청자 여러분의 삶에 유익한 정보를 드리는 FEBC 게시판입니다. 울주군 온산읍에 위치한 온산중앙교회에서 창립 31주년 기념 감사예배가 열립니다. 이번 감사예배는 말씀특강으로 진행되며 덕화교회 김형태 원로 목사님을 강사로 모십니다. 7월 19일 주일 오전 11시에 온산중앙교회에서 열리며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37-0985번, 지역번호 052-237-0985번, 온산중앙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울산 사랑선교교회에서 선교단체 인투미션이 주관하는 목회자 선교사 자녀 캠프 MPKC 여름 청소년 캠프가 7월 21일 화요일부터

교회 청년국 주최로 청년과 청년 사역자를 세우는 더 플로우 캠프가 열립니다. 8월 17일 월요일부터 19일 수요일까지 부산 수용루교회에서 열리며 강사로 페이지처치 신재웅 목사, 나눔교회 조영민 목사, 시광교회 이정규 목사, 수용루교회 김배광 목사, 우리는교회 박광리 목사가 나섭니다. 한국교회를 섬기는 청년과 사역자라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한 더플로우 캠프의 등록 및 자세한 사항은 부산 수용로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울산 가스펠하우스에서 여호와께 돌아가자라는 주제로 7월 정기집회를 개최합니다. 7월 20일 월요일부터 23일 목요일까지 4일간 저녁 7시 30분에 동탄 생명나무교회 이의원 목사님을 모시고 진행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25-285국에 1244번, 지역번호 052-285-1244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구 야음동에 위치한 은광교회에서 주일 2부 예배 찬양대 지휘자를 모집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27국에 9001번, 지역번호 052-227-9001번 은광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울산극동방송 전속 어린이 합창단에서 신입단원을 모집합니다. 한국교단이 인정하는 건전한 교회에 출석하는 초등학교 2학년에서 6학년까지의 학생이라면 누구나 지원이 가능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며 신청 및 자세한 사항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3927번으로 어린이라고 문자 보내주시거나 지역번호 052-229-9000번, 지역번호 052-220-9000 울산극동방송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FEBC 게시판은 애청자 여러분께 항상 열려 있습니다. 교회 및 기관의 행사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 세미나 등 소식을 나누기 원하시는 분들은 행사일보다 2주 전 자세한 내용과 연락처를 울산극동방송 홈페이지 FEBC 게시판 무료 광고 신청하기에 접수해 주시면 선별해 방송해 드립니다. 지금까지 FEBC 게시판이었습니다.

창사 70주년을 맞는 극동방송에서 여러분의 이야기를 찾습니다. 1956년부터 지금까지 쉼없이 오직 복음만을 전해온 극동방송. 이 전파는 누군가에게는 절망의 끝에서 들려온 한 줄기 위로였고, 누군가에게는 막힌 길 앞에서 들려온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라디오 너머로 들려온 말씀 한 구절이 삶을 바꾸고, 죽음 같던 자리에서 다시 일어서게 한 찬양 한 곡이 있었습니다. 그 은혜의 순간을 이제 함께 나눠주십시오. 극동방송에서는 창사 70주년 기념 청취자 수기 공모전을 진행합니다. 접수는 7월 24일 금요일까지, 분량은 A4용지 2장 내외로 이메일과 우편으로 접수가 가능합니다. 수상작은 단행본으로 출간되며 최신 휴대폰과 태블릿 PC 등 풍성한 선물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번 수기 공모전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을 문자로 받기 원하시는 분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휴대폰 문자 메시지 샵 1069 우물정 1069번으로 수기라고 보내주시면 자세한 내용을 문자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극동방송을 사랑하시는 방송가족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극동방송에서 오늘의 날씨를 전해드립니다. 지친 마음에는 시원한 위로가 불어오겠고 사랑의 햇살은 하루 종일 따뜻하게 비추겠습니다. 은혜가 내릴 확률은 100%, 찬양은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고 풍성하게 흘러넘치겠는데요. 올여름 믿음의 온도는 높이고 걱정의 체감 온도는 낮춰드립니다. 극동방송 서머 스페셜. 올여름 가장 좋은 소식이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0: 울산극동방송 전도 프로젝트 오후교회 최성만 목사님의 말씀입니다.
1: 안녕하세요. 저는 울산 오후교회 최성만 목사입니다. 제가 중국 북경을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모 신학교에서 창세기를 강해해 달라는 부탁을 가지고 갔습니다. 제가 머물고 있던 숙소는 왕징이라는 곳이었는데 거기서 버스로 한 40분쯤 타고 가면 도달할 수 있는 거리였습니다. 버스를 타고 내려서 쪽지에 주소를 들고 찾아가는데 방향을 도무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인근에 있는 사람들에게 어줍잖은 영어로 계속 물었습니다. 놀랍게도 약간 외곽이라서 그런지 영어를 할 줄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굉장히 당황했습니다. 강의 시간은 다가오고 길은 알지 못하고 소통이 안 되는데

0: 네. 마치 일본 여성처럼 보이는 한족 여성이 양산을 쓰고 치마를 입고 아장아장 걸어오면서 제게 다가왔습니다. 그러면서 영어로 제가 뭘 도와드릴까요?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 주소를 보여주니까 자기 회사가 그쪽 방향이라서 같이 걸어가면 되겠다고 했습니다. 한 3, 40분 정도를 같이 걸어갔습니다. 근데 그 아가씨 목에 십자가 목걸이가 있었습니다. 제가 이야기를 터기 위해서 혹시 교회를 다니십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눈동자가 커지면서 교회가 뭐냐? 이렇게 다시 묻는 거예요. 교회라는 말을 처음 들어봤다는 거예요. 혹시 예수님에 대해서 아십니까? 하니까 들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이야, 이런 분이 있구나, 실제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걸어가면서 아까 말한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해도 되겠냐 했더니 하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계신데 그분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신다. 너무너무 사랑하시는데 사람들은 죄 때문에 이 하나님의 사랑을 잘 알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관심을 가지고 이야기를 좀 더 해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야기하면서 이 사람들은 죄를 없애기 위해서 착한 일도 하고 공부도 하고 하지만은 이 죄를 없앨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한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하고 질문을 다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내가 말했던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지불하시고 죽으셨다. 누군가 죄를 죄값을 대신 지불할 수 있지 않느냐?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우리 죄를 대신 죄값을 지불하고 죽으셨다. 그래서 우리가 이분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죄 용서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게 된다 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예요. 예수님을 내 마음에 내 죄를 사해 줄 진실한 구주로 받아들이고 그분을 내가 믿겠다고 고백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이 이야기를 제가 짧게 설명하지만 한 30분가량을 주고받고 대화를 했거든요. 목적지에 도착하기 한 10분 전에 이 자매가 양산을 옆에 딱 두더니 무릎을 딱 꿇는 거예요. 그랬더니 제가 그분을 믿고 싶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바로 영접기도를 한 겁니다. 한족 전도가 어렵다 그랬는데 놀랍기도 중국에 간 첫날에 한족 여성을 전도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는 우리 그 강의하는 장소에서 가까운 거리에 자기 회사가 있었는데 이 회사는 도자기에 디자인을 그리는 회사였습니다. 점심시간에 가능하면 혹시 우리 회사에 올 수 있냐 이렇게 말씀해서 우리 신학대학원 교수님 한 분하고 또 다른 목사님하고 저하고 세 사람이 점심시간에 그곳을 찾아갔습니다. 갔는데 이분이 하는 말이 이 안에 디자인을 그리는 사람이 한 40명쯤 되는데 이 사람들도 나와 같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직원이니까 또 사장님한테 민폐 끼칠까 싶어갖고 작은 목소리로 기도하니까 제 소매를 툭 쳤습니다. 그러지 말고 여기 있는 사람이 다 들리도록 기도를 해주세요. 괜찮겠냐? 괜찮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고 돌아와서 한국에 와서 계속 연락을 주고받고 했는데 다시 중국에 가야 될 일이 있었습니다. 가니까 그 안에서 한 형제를 전도해가지고 같이 예수를 믿고 그 이듬해 두 사람이 결혼을 하고 신실한 크리스찬이 된 거예요. 야,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사람들이 알지 못하지만 갈급해하는 사람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누군가 나를 사랑해 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외로워하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조건 없이 아무 대가 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을 진심으로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새로운 길을 걷게 되는 것입니다. 이분을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립니다. 이분과 함께 새로운 삶을 출발해 보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1: 하나님은 언어의 장벽도 국경도 제한받지 않으시는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창조주이신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셔서 당신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 예수님으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 고통으로 우리 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 시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길 원하시는 분, 교회로 나가보길 원하시는 분은 지금 샵 3927번

문자 메시지 받는 사람 번호에 우물정 3927번을 적어주시고 예수라고 문자 메시지를 보내주세요. 답장으로 신청서를 보내드립니다. 예수님에 대해 소개해드리고 신앙 상담도 해드리겠습니다. 샵 3927번 우물정 3927번으로 예수라고 문자 메시지 보내주세요. 잊지 마세요.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시기에 지금 당신을 부르십니다.

0: FM 107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1: 1분 찬양. 쾌적한 노인 전문 요양시설과 고품격 주간보호센터, 그리고 방문 목욕 서비스까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정성을 다해 섬기는 사랑의 노인 전문 요양원과 주간보호센터가 함께합니다.

1분 찬양. 쾌적한 노인 전문 요양시설과 고품격 주간보호센터, 그리고 방문 목욕 서비스까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정성을 다해 섬기는 사랑의 노인 전문 요양원과 주간보호센터가 함께했습니다.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극동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장혜윤의 찬양예보. 오늘 여러분의 마음 날씨는 어떠신가요? 여러분의 하루에 찬양예보를 전해드리는 시간, 찬양예보국 기상캐스터 장혜윤입니다. 매일 달라지는 날씨처럼 우리의 인생에도 다양한 날씨들이 있죠. 어떤 날씨에 마음이든 하나님은 한결같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시편 23편 1절 말씀. 아멘. 목자는 양 떼보다 앞서 걸으면서 양들을 안전한 길로 인도하고 또 지친 양이 쉴 곳을 찾아주며 위험 속에서도 끝까지 곁을 지켜주는 존재입니다. 때로는 눈앞이 흐려서 방향을 잃은 것 같고 또 걸음이 더디게 느껴질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보다 앞서서 길을 예비하고 계십니다. 푸른 초장과 쉴 만한 물가를 준비하고 계시죠. 장혜윤의 찬양예보 이번 주 이 시간은요. 우리의 목자 되시는 여호와 로이의 하나님을 찬양하며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 걸어가 보는 그런 귀한 하루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이 마음을 담은 오늘의 첫 번째 찬양 예보입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 하은의 음성으로 띄워드립니다. 찬양 듣고 돌아와서 예보궁 레이더 신호에 잡힌 오늘의 사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찬양 예보곡에 신호가 잡혔는데요. 어떤 예보가 필요한 신호일지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에 사는 30대 직장인입니다. 회사에서는 실수하지 않으려고 늘 긴장하고, 집에 돌아와서는 해결되지 않은 수많은 문제들 때문에 이렇게 한숨만 쉬고 있네요. 계속되는 상황에 지치다 보니 예전에 좋아했던 것들도 이젠 별 감흥이 없습니다. 최근에 친구가, 야, 너 괜찮아?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괜찮지 않다고 하면 정말 무너질 것 같아서 그냥 괜찮다고 했습니다. 근데요, 저 사실 하나도 안 괜찮아요. 뭘 하든 쉽게 지치고 무기력해집니다. 이제는 정말 문제들에서도 또 무기력에서도 벗어나고 싶어요. 네, 오늘의 신호 만나보고 왔습니다. 요즘 또 무더위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렇게 계속해서 이어지는 뜨거운 한여름의 더위는 우리 몸의 힘을 빼놓기 마련이죠. 그런 더위와 같은 쉴새 없는 걱정과 불안은 마음을 지치게 합니다. 우리 사연자분, 시원한 바람 한 점이 간절해지는 그런 시간을 보내고 계실 것 같은데요. 아무리 뜨거운 여름도 영원하지 않듯 지금의 시간도 언젠가는 반드시 지나갈 겁니다. 가장 더운 한여름의 한낮에도 나무 그늘은 있는 법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사연자분이 쉴 만한 아주 적절한 곳으로 꼭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찬양 예보의 시간이 무더위 쉼터의 시간이 되길 바라면서요. 오늘의 찬양 예보 전해드립니다. 폭염주의보가 내려진 듯한 오늘의 사연자분께 드리는 찬양 예보는요. 두 곡의 찬양입니다. 첫 번째 찬양은요, 우리 사연자분을 푸른 초장과 또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실 하나님의 계획을 전해드리면서요, 선하신 목자 예보해드립니다. 두 번째 찬양은요, 지쳐있는 사연자분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편히 쉴수 있는 유일한 피난처, 예수 그리스도를 찾길 소망하면서요,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예보해드립니다.

감사해서 더 감사할 수 있는 시간. 오늘의 감사관측소 감사는요, 고무 패킹이 메워준 소중함입니다. 최근에 여름을 맞아서 세탁기 청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청소를 한 그 이후부터 빨래를 돌리면 자꾸만 세탁기 문에서 물이 새어나왔죠. 아니, 분명히 문이 잘 닫혀있는데 도대체 무엇이 문제일까 너무나 답답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냐고요? 끝내 혼자서 해결하지 못한 저는 수리기사 아저씨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아주 놀라운 사실 하나를 알 수 있었죠. 문이 완전히 닫힌 것처럼 보이지만 세탁기 문 안쪽에 고무 패킹이 살짝 틀어져 있어서 틈이 있었다는 겁니다. 고무 패킹이 제자리를 찾자 세탁기도 더 이상 물이 새지 않았습니다. 늘 눈에 보이는 세탁기 문이 아니라 그 뒤편에서 조용히 그 틈을 메우고 있던 고무 패킹처럼 우리 곁에도 드러나지 않는 자리에서 하루를 지탱해 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누군가는 이른 새벽부터 도시에 불을 밝히고요. 누군가는 모두가 잠든 밤부터 내일을 준비하고, 또 누군가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자리에서 묵묵히 자신의 역할을 다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당연하게 누리고 있었던 나의 일상들이 이름도 모르는 누군가의 수고와 헌신 위에 이루어져 가고 있음을 깨달을 수 있었던 감사한 경험이었습니다. 오늘도 소소하지만 확실한 감사를 발견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리며 손경민의 은혜 띄워드립니다.

장혜윤의 찬양 예보 어느덧 마칠 시간입니다. 우리의 목자 되시는 주님과 함께함으로 감사가 넘치는 시간이 되셨길 소망합니다. 찬양 예보국의 레이더는 오늘도 여러분의 신호를 기다리고 있는데요. 샵 3927, 우물정 3927번으로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로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보내주세요. 극동방송 어플로 보내주시면 무료로도 참여가 가능합니다.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이다윗의 음성으로 띄워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찬양예보국 기상캐스터 장혜윤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0: 바람 타고 함께하고
1: 으이치, 삽을 뜨자. 땀 흘리는 일터에서도 함께하고
2: 사무실에서도 함께하고
3: 주문길, 퇴근길에도 함께하고
4: 대한민국 곳곳에 울려 퍼지는 여기는
0: 여기는
3: 여기는
5: 여기는 극동방송
6: 서머 스페셜입니다.
7: 지금부터 여러분이 꼭 아셔야 할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귀 기울여 들어보시고 자세한 내용을 알기 원하신다면 지금 극동방송으로 연락주세요. 당신의 삶이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지금 이 방송을 듣고 있는 당신을 너무도 사랑하시며 당신이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누리기를 누구보다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처럼 온전한 행복을 누리며 살지 못하고 있죠.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성경 로마서 3장 23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못 미치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넘을 수 없는 벽이 생겼다는 말입니다. 이 죄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에서부터 시작되었는데요. 이 불순종으로 인해 우리의 영혼은 지옥에서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당신의 넓은 품에 편히 안기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지옥의 형벌에서 구원받을 뿐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서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는데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무덤에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셔서 모든 이들의 살아있는 소망이 되셨죠. 이 사실을 믿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예수님이 구원자가 되심을 고백하는 사람은 누구나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기 원하시거나 모든 죄의 문제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싶은 분이 계시다면 아니면 이 복음에 대해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50원의 휴대폰 문자메시지 샵 3927번으로 구원, 구원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세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고 삶을 억누르던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많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0: FM 107.3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1: 애청자 여러분의 삶에 유익한 정보를 드리는 FEBC 게시판입니다. 울주군 온산읍에 위치한 온산중앙교회에서 창립 31주년 기념 감사예배가 열립니다. 이번 감사예배는 말씀특강으로 진행되며 덕화교회 김형태 원로 목사님을 강사로 모십니다. 7월 19일 주일 오전 11시에 온산중앙교회에서 열리며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37-0985번, 지역번호 052-237-0985번 온산중앙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울산 사랑선교교회에서 선교단체 인투미션이 주관하는 목회자 선교사 자녀 캠프 MPKC 여름 청소년 캠프가 7월 21일 화요일부터 24일 금요일까지 열립니다. 목회자 선교사 자녀인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이번 캠프는 디모데전서 6장 1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선빵 필승이란 주제로 진행됩니다. 인투미션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며 참가비는 무료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울산 사랑선교교회 지역번호 052-282-0341번, 지역번호 052-282-0341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산 수용로교회 청년국 주최로 청년과 청년사역자를 세우는 더플로우 캠프가 열립니다. 8월 17일 월요일부터 19일 수요일까지 부산 수용로교회에서 열리며 강사로 페이지처치 신재웅 목사, 나눔교회 조영민 목사, 시광교회 이정규 목사, 수용로교회 김배광 목사, 우리는교회 박광리 목사가 나섭니다. 한국교회를 섬기는 청년과 사역자라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한 더플로우 캠프의 등록 및 자세한 사항은 부산 수용로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울산 가스펠하우스에서 여호와께 돌아가자라는 주제로 7월 정기집회를 개최합니다. 7월 20일 월요일부터 23일 목요일까지 4일간 저녁 7시 30분에 동탄 생명나무교회 이의원 목사님을 모시고 진행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85-1244번, 지역번호 052-285-1244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구 야음동에 위치한 은광교회에서 주일 2부 예배 찬양대 지휘자를 모집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27-9001번, 지역번호 052-227-9001번 은광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울산극동방송 전속 어린이 합창단에서 신입단원을 모집합니다. 한국교단이 인정하는 건전한 교회에 출석하는 초등학교 2학년에서 6학년까지의 학생이라면 누구나 지원이 가능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며 신청 및 자세한 사항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3927번으로 어린이라고 문자 보내주시거나 지역번호 052-229-9000번 지역번호 052-220-9000 울산 극동방송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FEBC 게시판은 애청자 여러분께 항상 열려 있습니다. 교회 및 기관의 행사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 세미나 등 소식을 나누기 원하시는 분들은 행사일보다 2주 전 자세한 내용과 연락처를 울산극동방송 홈페이지 FEBC 게시판 무료광고 신청하기에 접수해 주시면 선별해 방송해드립니다. 지금까지 FEBC 게시판이었습니다.

극동방송 창사 70주년을 맞아 청취자 수기 공모전이 열립니다. 생각해보면 우리 곁에는 극동방송과 함께했던 참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힘들었던 어느 날 들려온 찬양 한 곡, 포기하고 싶던 순간 들려온 말씀 한 구절, 라디오를 켜고 함께 드렸던 기도, 그리고 그 시간 속에서 경험했던 하나님의 은혜까지. 어쩌면 나에게는 평범한 이야기일 수 있지만 그 간증이 누군가에게는 다시 일어설 힘이 될 수 있습니다.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청취자 수기 공모전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극동방송을 통해 받은 은혜와 감사, 그리고 하나님께서 베풀어주신 놀라운 이야기들을 마음껏 나눠주세요. 수상작은 70주년 기념 수기집 단행본으로 출간되는 특별한 기회와 함께 최신 스마트폰, 태블릿 PC 등 다양한 선물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접수는 7월 24일까지이며 분량은 A4 용지 2장 내외로 이메일과 우편 접수가 가능합니다.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번, 우물정 1069번으로 수기라고 문자 주시면 자세한 내용을 안내해드립니다. 70년 동안 전파를 타고 흘러온 하나님의 은혜, 이제 여러분의 이야기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 믿음의 씨앗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0: FM 107.3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1: 1분 찬양 예배의 기쁨을 회복하는 교회 울산시 동구 화정동 조재영 목사님께서 담임하시는 하늘샘교회와 함께합니다.

1분 찬양, 예배의 기쁨을 회복하는 교회 울산시 동구 화정동 조재영 목사님께서 담임하시는 하늘샘교회와 함께했습니다.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0: 은혜의 말씀. 은혜의 말씀 오늘 이 시간은 제주중앙감리교회 장지원 목사님의 말씀을 보내드립니다. 은혜로운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들어보셨죠? 책 제목인데요. 이 책을 쓴 분은 켄 블리자드라는 분입니다. 근데 이분이요, 이 책만 쓰신 게 아니라 제가 정말 강력하게 교회마다 추천하는 책인데요, 사랑으로 소문난 교회라는 책도 쓰셨습니다. 근데 제목에 교회가 등장하니까 사람들이 많이 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근데 참 좋은 책이에요. 근데 이 책에 켄 블리자드가 아름다운 교회, 소문난 교회, 그리고 사랑으로 소문난 교회를 정의하면서 뭐라고 하냐, 영어 it, it, 그러니까 지시대명사예요. 지시대명사가 it이 있는 교회라고 표현해요. 이걸 저 표현으로 바꾸면 뭐냐, 뭔가 있는 교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제주중앙교회는 뭔가 있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우리 주변을 보면요, 뭔가 있는 분이 계세요. 그분들은요, 같은 업무를 하는데도요, 매사 열심히 하고 또 즐겁게 해요. 그거 보면요, 뭔가 있어 보여요. 여러분요, 그분들은요, 모든 일에 주어진 일에 일이 크건 작던 놀라운 집중력과 영향력을 보여줍니다. 그러면 뭔가 있어 보여요. 그들은 가치는요, 오히려 안 좋은 상황에 더 드러나는데요, 문제와 역경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굳건해요. 아, 그런 분들 보면 뭔가 있는 듯해요. 혹 넘어졌다가도 이내 툭툭 털고 언제 그랬냐는 앞으로 툭 걸어가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요, 견뎌 끝까지 버텨 승리하는 사람들이더라. 여러분, 그런 사람들 보면요, 뭔가 있어 보여요. 마음이 든든해요. 그리고 참 신기한 건 그 뭐가 뭔지 너무너무 궁금해져요. 그런데요, 여러분, 반면에요, 세상에 있는 것들을 다 가진 것 같아 보이지만 또 뭐가 없는 분들이 계세요. 중국의 유명한 진시황인데요, 진시황은 중국 천하를 통일했습니다. 여러분, 그때 나이가 39살이었습니다. 안 놀랄 줄 알았어요, 내가. 유명한 만리장성을 쌓고요.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세상에 부족한 게 어디 있겠고, 그에게 대항할 세상 권력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게 대단한 진시황이었는데, 여러분, 그에게는 뭔가가 없었어요. 죽음이라는 원천적 두려움 앞에 그는 이길 힘이 없어 각 세계로 사신을 보내요. 먹으면 늙지 않는 전설의 풀, 뭐죠? 잘 아시네요. 불로 쳐 구해달라고 그렇게 노력하고 몸부림을 쳤는데, 여러분, 진시황이 몇 살에 죽은지 다 아시죠? 저만 알아요? 50살에 죽었어요.

여러분 그렇게 애쓰고 수고했는데요, 여러분도 보다 빨리 죽었다니까요. 뿐만 아니라 그가 죽은 지 얼마 되지 않아 그가 그렇게 견고하게 주장하고 지켰던 진나라가 하루아침에 멸망했어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옆에 분에게 다시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옆에 분한테 인사할 때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뭔가가 있으십니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전이랑 인사할 때 고개를 이렇게 하면 돌리시네요, 반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이 가정과 일터와 자녀들이 환경과 문제와 죽음도 이기게 하는 그 뭔가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제목처럼 뭔가 있는 성도, 뭔가 있는 가정, 뭔가 있는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20장에는요 예수님의 제자 중 한 사람인 도마가 등장합니다. 그는 25절의 말씀에서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알듯 의심 많은 도마의 모습을 여실하게 보여줍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여러분, 다른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났어요. 부활의 주님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어, 예수님이 부활하셨어,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그 반응이 도마가 어떻게 했냐.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 손에 못 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 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어떻게 한다고요? 믿지 아니하겠노라. 무슨 말이에요? 도마는요 절대로 부활의 예수님을 믿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선언한 거예요. 그런데요, 그랬던 그가 교회 전승에 따르면 인도 남부, 지금의 케랄라 지역 지도 보이세요? 빨간 부분, 저 땅끝이 어디라고요? 저기까지 찾아가 부활의 예수님을 전하다가, 이쪽 그림 보이세요? 창 들고 있는 거? 여러분, 성화 속에 도마는요 늘 저 긴 창을 들고 있어요. 왜냐? 창에 찔려 순교했기 때문이에요. 절대로 못 믿겠다 의심하던 도마가요 절대로 믿어라 전하는 자가 된 거예요. 여러분, 도마만 그랬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달리실 때 뿔뿔이 어딘가 도망갔던 제자들은 하나같이 땅끝까지 순교하기까지 예수님을 전하는 증인이 되었습니다. 질문이요, 어떻게 그들이 그렇게 180도 달라질 수 있었습니까? 어떻게 그들이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주님 전하는 증인이 될 수 있었습니까? 여러분, 그들 안에, 도마 안에 있던 그 뭔가는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20장 28절에 도마는 다음과 같이 고백하는데요, 도마의 고백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라고 믿고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시다. 아멘. 여러분 보세요, 뭔가 없을 때 도마는요 동료들로 부활의 이야기를 듣고서도 여전히 의심하고요 여전히 두려워하던 오합지졸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도마에게 뭔가가 있을 때 그는 단단한 차돌 같은 옹골찬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강력한 뭔가, 그 삶의 동력, 동인, 그것은 바로 오늘 사도신경의 고백,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도마는 부활의 주님을 만났고 그 예수님은 오늘 고백처럼 나의 삶의 주인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믿었기에 그는 끝까지 승리하는 삶이 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부활의 주님을 붙잡길 원합니다. 아니요, 더 정확히 말하면 부활의 주님이 이미 여러분을 붙들고 계신 줄 믿습니다. 이를 믿고 끝까지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과 함께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 그 부활 신앙에 대해 도마의 고백을 통해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도마가 어떻게 고백했냐? 도마는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뭐라고요? 하나님,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했습니다. 사도신경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에서 죽은 자는요, 표현을 점잖게 해서 그렇지 사실 원어적인 의미로 시체입니다. 내 시체예요. 주님이 시체 가운데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무슨 의미예요? 예수님이 잠깐 기절했다 깨어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죽음이요, 실제요, 실체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이를 분명히 말해줘요. 요한복음 19장 33절 34절에요 이미 뭐한 것을 봤다고요? 죽은 것을 보시고. 로마 군인들이 확인사살했어요. 34절에요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니라. 어떻게 살 소망이 있죠? 끝났어요. 마가복음 15장 37절이요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돌아가셨다고요. 기절했다고 아니고요, 숨지셨대요. 마가복음 27장, 마태복음 27장 59절이요 제3자인 누가가 아닌 요셉이, 아리마대 요셉이 뭐를 가져다가요? 그 시체가 누구예요? 예수님 시체예요. 장사를 지냈어요 벌써. 그래서 이어지는 66절에요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임봉하고. 여러분, 이 임봉하다는 건요, 제자들이 한 게 아니라 로마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씨를 한 거예요. 봉인한 거예요. 그리고서 죽음을 인정하며 경비병을 세운 거예요. 여러분, 무슨 이야기죠? 이렇듯 잠시 정신을 잃었다가 깨어난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님이 실제로 죽으셨다고요. 어쩜 팔레스타인의 더운 기후에서 벌써 예수님의 시신에서 진물이 흐르고요, 냄새가 나고요, 썩기 시작했을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예수님이 그 실제적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하나님이셨기에 가능한 일입니다. 그게 너무너무 분명하고 너무너무 인정해야 될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요, 예배드리는 거요, 제 앞에 예배드리는 게 아니고요, 옆에 계신 그분 옆에서 예배드리는 게 아니고요,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능력 있는 거예요. 창세기 21장 여러분, 100세의 아브라함, 90대의 사라의 마른 태는요, 세상 눈으로는 실질적 죽음이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삭 생명을 얻을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에스겔서 37장 골짜기 가득 마른 뼈, 실질적인 죽음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당면한 문제였고 실질적인 죽음의 확신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 어떻게 생명이, 군인이 다시 일어설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입니다. 에스겔서 37장 4절에서 6절 말씀은 이렇게 얘기해요.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누구의 말씀이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진다면 하나님의 역사가 실제적 죽음에서 생명으로 이끄실 줄 믿습니다. 사람 위로 말고요, 하나님 때문에 왔다고요. 그래서요, 5절에요 이렇게 얘기해요.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니라. 하나님이 하신다고요. 6절에 실체가 나타나요.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을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어떻게 된다고요? 너희가 살아나리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분명히 뒤에 이렇게 해요.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여러분, 이 예배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정해 드립시다. 알아드립시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심령 가운데 계신 하나님을요, 인정하고

찬양하고 존귀와 찬송을 올려드립시다. 그거 아실 때에 하나님이 죽음의 실제에서 생명의 실제로 옮겨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죄송해요. 그렇지 않은 신앙인들이 계세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안 믿고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안 믿고요, 내 거 뭐 이뤄주는 수단으로 믿는 분이 죄송한데 계세요. 그런 분들의 특징이 뭐냐? 종교를 지금 당장의 유익, 나의 안녕과 평안을 수단 삼는 종교 생활하시는 분들의 특징이 뭐냐? 불평과 불만이 많아요. 왜냐하면 앞에 계신 하나님을 모르니까. 내가 기준이니까 불평 불만이 많아요. 그리고 또요, 그런 분들은요 목사님 찾아서 질문을 많이 하는데 질문의 종류가 이래요. 들어보세요. 도대체 내가 왜 봉사를 해야 해요? 도대체 내가 왜 헌신해야 해요? 왜 내가 선교해야 되고 전도해야 되지요? 하나님은 왜 내가 기도할 때 냉큼 달려오시지 않으시지요? 하나님은 왜 내 사업을 번창시켜주시지 않으신 거지요? 하나님은 내가 왜 부르짖을 때 침묵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왜 다른 사람의 복 주시면서 제게는 인색하시지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이 믿는다면요 어떻게 그렇게 불평불만하고 그런 추정을 할 수 있겠어요? 정말로 예수님이 하나님임을 알고 믿는 신앙은요,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진짜 따르는 사람은요, 그 모든 질문이 사라지고 딱 한 가지 질문만 남아요. 어떤 질문이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요, 오늘 제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주님이 하라는 거 하면, 하나님이 하라는 거 하면 복이잖아요. 근데 내가 계획하고 살아가는 신앙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할 때 삶 가운데 예수님을 바로 합시다. 예수님은요 분명하고 명확하게 하나님이세요. 오늘 우리의 예배를,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그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 줄 믿습니다. 도마의 두 번째 고백은 하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고백합니다. 좀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요 육신의 죽음만 있다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분명히 영적인 죽음이 있다 말합니다. 영적인 죽음은 어떤 거냐? 육체적으로 생물학적으로 숨쉬고 호흡하는데요 죄로 인해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예요. 영적으로 단절된 상황이에요. 그래서 혼자 뭔가를 하는데요 매일 지치고 매일 우울하고 영혼은 계속 죽어가는 상황이 영적 죽음이에요. 여러분, 그 얘기가요 에베소서 2장 1절에 나오는데 보세요. 그는 허물과 죄로 어떻게 해요?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에베소서 2장 5절 말씀이요,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여러분 질문할게요. 만약 육적인 죽음만 있다면 죽은 적이 없는데 뭘 살리세요? 그렇지 않아요? 영적인 죽음이 있으니 살리시는 거예요. 영적으로 먼저 살리시는 게 주님이세요. 그래서요 덴버 신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정성욱 교수는요 그런 과정에서 지금 육체는 살아서 숨을 쉬고 있지만 영혼이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가 떨어져 있기에 우리가 열매 없고 기쁨이 없다라고 선언하면서 얘기해요. 또다시 더 중요한 얘기를 하는데요 정성욱 교수가 이런 얘기를 해요. 부활의 예수님은 우리가 육신의 죽음을 맞이할 때만 필요한 게 아니라 장래 예배 때만 필요한 분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심령과 일상 가운데 늘 만날 분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이, 부활의 주님이 영적으로 죽어가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과 연결시켜줘서, 회복시켜줘서 살리는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게요 도마의 고백처럼 당신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여러분, 사도신경 화면에 보면 지금 우리가 나누고 있는 예수님의 믿습니다라는 부분이 보여요.
그런데 잘 생각.

생각해 보세요.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오늘 본문 말씀, 오늘 우리가 다루고 있는 사흘 만에가 만약에 빠진다고 한다면, 지워진다고 한다면 어떨 것 같습니까?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어떤지 한번 보세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의미가 이상하세요? 제가 느끼기에는 그 말이 그 말 같고요, 빠져도 무관한 것 같아요. 목사님은 별걸 다 해보시나, 그걸 왜 빼요? 그런데요, 빼고서 고민해보니까요 이 질문이 잇따라 왔어요. 그럼 왜 넣으셨을까? 왜 매번 고백하게 하셨을까? 고민하는데요, 여기 정말 중요한 영적 원리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사흘 만에 제가 풀리지 않는 숙제가 하나 있었어요. 여러분, 이런 질문 하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성금요일날 돌아가셨거든요. 그러면 사흘 후에 부활주일이잖아요. 부활절이잖아요. 그런데 언제 해요? 사흘 후에 해요? 주일날 하잖아요. 지금 처음 듣는 얘기를, 지난주에 다 등록하신 새 가족이세요? 금요일날 돌아가신 다음에 사흘 후면요, 금, 토, 일, 그리고 월요일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목사님이 아무런 의심 없이 매주 주일날 부활주일하고 흰색 옷 입고 새벽에 오래요. 그때가 까짜네, 까짜. 분명히 사도신경에 사흘 만에라고 했는데, 여러분 이거를 풀어드릴게요. 사흘 만에는 라틴어로요 테르치아 디에예요. 이걸 직역하면 세 번째 날, 영어로 the third day예요. 그러니까 3일이 지난 후 사흘이라는 의미보다는, 즉 세 번째 날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금요일날 첫째 날, 토요일날 둘째 날, 세 번째 안식 후 첫날 주일날 부활하신 게 맞잖아요. 해결되셨어요? 여러분, 그런데 제가 이 계산을 해봤어요. 예수님께서 무덤에 머물렀던 그러면 실제 시간이 얼마나 됐을까? 금요일 오후부터 돌아가셔서 주일 새벽에 부활하셨으니 여러분 시간으로 따지면 만 이틀이 채 되지 않는 시간이에요. 그런데 이 길지 않은 시간이, 비록 길지 않지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는 사흘 만에라고 고백되는 더 서드 데이까지는요 표현할 수 없는 큰 슬픔과 절망, 낙심과 우울함과 아픔, 고통의 시간이었음에 분명할 거예요. 여러분, 맞아요. 셋째 날 하나님이 회복을 이루셔요. 부활하세요. 그러나 셋째 날까지는요 슬픔과 절망이 뒤섞인 첫째 날이 있고 둘째 날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놀라운 사실 아니에요? 이게 고백하게 하시는 은혜예요. 여러분, 그리고요 그 첫째 날 둘째 날요 우리 눈물 가운데, 슬픔 가운데, 아픔 가운데, 고통 가운데요 예수님 여전히 일하고 계셨고 예수님 여전히 부활을 준비하고 계셨다라는 사실을 알려주기에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고 고백하게 하신 거라고요. 이해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내 주인으로 고백한다는 것은요 슬픔의 첫째 날도 고통의 둘째 날도요 주님의 일하심을 믿고 맡겨드리는 일이에요. 부활하신 주님이 셋째 날 오실 것을 붙들고 나아가는 거라고요. 혹 여러분 중에 첫째 날 슬픔, 둘째 날의 괴로움 중에 계신 분 계세요?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의 주인 되셔서 지금도 회복시키고 준비하고 일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이거 믿어야 된다고요. 저는 찬송가 370장을 너무너무 좋아하는데요 보니까요 370장 안 좋아하시는 성도님이 없으신 것 같아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여러분, 근데요 제가 20년 넘게 목회하면서 보니까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이 이걸 부르는데요 딴 근심 없어서 부르는 게 아니라 근심 있어서 부르시더라고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이렇게 부르시더라고요.

괜찮아요. 첫째 날도 둘째 날도 근심, 슬픔과 낙심해요. 실제적인 죽음 가운데서도요, 주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 되어 주시니까요. 그래서요, 찬송가 300장은요 1절에서 안 끝나고 2절에 이렇게 이어서 찬양이 돼요.

0: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의 삶의 주인 되심을 믿으세요? 그분이 하나님 되심을 믿으세요? 내 앞길 갈고 멀고 험해도 오늘 우리가 첫째 날에 있던 둘째 날에 있던 나 주님만 따라가리. 주님이 여러분의 삶을 셋째 날로 극복으로 회복으로 부활로 이끄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뭔가가 뭐예요? 딱 이 이유더라고요. 하나님이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주인 삼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 믿고 나아가는 성도가 있는 교회가 바로 우리 제주중앙교회더라고요. 하나님 왜 복 주시나? 하나님이 가진 거 없는 우리, 갖춰진 것 없지만 하나님이 드러나고 하나님이 자랑되고 하나님이 높여드리고 하나님이 찬송받기 위해 복 주시는구나, 그걸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제주중앙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에게는 뭔가가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가정에 뭔가가 있으세요? 여러분의 자녀에, 여러분의 계획과 일터에 그 뭔가가 있으세요? 어려움 가운데 여러분을 버텨주는, 여러분을 옹골차고 단단하게 하는 그 뭔가가 여러분에게 있어요? 여러분 낙망하고 쓰러지지 마세요. 우리 제주중앙교회에요, 하나님이요 몇 년 전에 오신 거 아니에요. 계속 계셨어요. 75년 전 바람 부는 두둑가에 첫 예배 드릴 때부터 지금 이 순간까지 한순간도 빠짐없이 우리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되어주시고요, 때마다 일마다 역사하신 하나님이세요. 이 이야기를 여러분과 여러분 심령과 여러분의 가정에 적용하면요,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 여러분의 삶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은요, 여러분이 구하는 게 아니라 이미 계세요. 부활의 예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입니다. 모든 영광과 찬송과 경배를 드릴 때 주님이 역사하셔서 오늘도 첫째 날의 슬픔에서, 둘째 날의 고통에서, 셋째 날의 부활로 바꿔가실 줄 믿습니다.
1: 은혜의 말씀, 지금까지 제주중앙감리교회 장지원 목사님의 설교 말씀으로 함께했습니다. 은혜의 말씀,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2: FM 107.3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3: 오후의 서재. 안녕하세요. 주님의

은혜가 함께하는 시간 오후의 서재 김아입니다. 앞으로 이 시간 오후의 서재에서는요, 매주 신앙서적 한 권 또는 삶의 간증들을 선정해 은혜로운 묵상을 나눠드릴 예정인데요. 오늘 소개해드릴 이야기는 메이 부인의 사랑과 기적입니다. 우리는 종종 내가 잘할 수 있을까? 라는 걱정에 마음이 약해질 때가 있습니다. 될 이유보다 안 될 이유가 먼저 보이고 시작하기도 전에 마음을 닫아버릴 때가 많죠. 하지만 하나님의 계산법은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모두가 더는 방법이 없다고 말하는 그 자리에서 누군가의 작은 사랑과 기도를 통해 가장 아름다운 기적을 행하시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조건과 한계를 뛰어넘어 오직 사랑 하나로 기적을 만드는 일. 우리도 주님 안에서 그런 걸음을 시작해보는 건 어떨까요? 첫 곡으로 준비했습니다. 예수 전도단의 기적이 일어나네. 함께 할게요.

오늘 오후의 서재에서 나눌 이야기는요, 한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해 보였던 절망 속에서 피어난 기적 같은 실화입니다. 세 가지의 중증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 병원 문 앞에 버려진 한 아이와 그 아이를 품에 안은 은퇴한 간호사의 헌신을 담은 이야기인데요. 모두가 죽을 것이라며 포기했던 절망의 순간, 과연 어떤 믿음의 기적이 있었을까요? 주님이 행하신 그 놀라운 사랑의 역사에 가만히 귀를 기울여 보겠습니다. 찬양 한 곡 듣고 돌아올게요. 러빔의 아바 아버지 함께 할게요.

한 줄 고백. 이 시간은 믿음의 선배들이 삶으로 전해주는 고백들을 나누며 주님과의 깊은 친밀함을 회복하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어느 절망의 끝에서 피어난 사랑과 기도의 기적, 그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볼게요.

어느 병원 문 앞에 버려진 한 아이가 있었습니다. 뇌성마비와 정신지체, 그리고 실명까지 세 가지 중증장애를 앓고 있어 의사들조차도 곧 죽을 거라며 고개를 저은 아이였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를 맡아서 키울 사람을 찾는 일도 불가능했습니다. 모두가 포기한 그때 은퇴한 간호사 메이 부인이 아이를 품에 안았습니다. 스스로 먹지도 못하는 아이에게 튜브로 우유를 먹이고 온몸을 주무르며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아이에게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실 줄 믿습니다. 아이를 살려주시고 꼭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5살에 겨우 손가락을 움직이던 아이는 15살에 걸었고 16살이 되던 해에 한번 들은 곡을 피아노로 완벽히 연주해내는 천재성을 보였습니다. 기적의 피아니스트라 불리는 레슬리 램키. 하나님의 기도의 힘을 믿으며 포기하지 않았던 메이 부인. 레슬리 램키가 피아노로 데뷔한 날 언론은 메이 부인의 사랑과 기적이라는 기사를 실었습니다. 정말 십수년의 세월을 버텨낼 수 있었던 건 메이 부인의 사랑과 기도의 힘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우리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을 바라보며 담대히 하루를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라모십의 길을 만드시는 분 함께 할게요.

세 가지의 장애를 가졌던 레슬리 램키가 기적의 피아니스트가 될 수 있었던 건 메이 부인의 사랑의 기도와 헌신 덕분이었습니다. 혹시라도 마음처럼 일이 풀리지 않아서 답답한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이 있더라도 보잘것없어 보이는 나의 작은 기도와 신음에도 일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마침내 하나님의 위대한 기적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마지막 곡으로 피아워십의 주만 바라볼지라 들려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오후의 서재 제작 진행의 김아이였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품 안에서 행복한 시간 되세요.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0: FM 107.3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1: 1분 찬양. 발달장애인 주간활동과 청소년 방과후 활동을 통해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충성된 청지기 윤슬 주식회사와 함께합니다. 그대...

1분 찬양. 발달장애인 주간활동과 청소년 방과후 활동을 통해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충성된 청지기 윤슬 주식회사와 함께했습니다.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송정미의 지금 여기에. 운전을 하다 보면요, 터널을 지날 때가 있는데요. 한 2, 3분이면 통과할 수 있는 터널이 차가 밀리거나 또 그 안에 사고가 나서 1시간 이상이 걸려 터널을 지날 때도 있습니다. 그 터널을 지나면서 오랜 시간 또 1시간을 기다려도 좀 힘들긴 하지만 걱정이 되지 않는 것은요, 이 터널은 끝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도 인생의 터널을 지날 때가 있죠. 그 터널이 빨리 끝날 줄 알고 힘을 내서 살아가는데도 몇 개월, 1년, 2년, 길게는 10년, 20년의 광야의 길을 걸을 때가 있죠. 그러나 포기하지 말고 믿음으로 걸어가시며 그 끝에서 만나게 될 영광의 주님을 소망하면서 오늘 송정미의 지금 여기에 문을 열겠습니다.

희지율의 광야를 지나며 오늘 극동방송의 송정미 지금 여기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터널 끝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낙망하고 힘들어도 포기하지 않은 것, 그 절망 가운데 있다 보면 반드시 끝이 있으니 여러분 절대 낙망하거나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그 터널과 같은 절망 가운데 함께 걸어주시고 마지막 순간에 우리 가운데 잘했다고 하시며 안아주실 거예요. 이 시간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요, 주께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심입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우리를 안위해 주시는 그 주님의 임마누엘을 함께 찬양하고 싶습니다. 태산을 넘어 헌복의 거도 아이사야 61이 함께합니다.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알쌀 식시원, 그리고 나비월십에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예수전도단 캠퍼스월십에서 은혜로다 함께 들었습니다. 여러분은 극동방송의 송정미의 지금 여기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어둠 상황 가운데 있는 분들 있으시죠? 그런데요, 어둠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신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믿음의 고백이군요. 이 어둠이 지나가고 반드시 아침이 오면 여러분 신뢰하시면서요, 우리 영혼의 찬양을 함께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소리 켈리가 부르는 곡이에요. 내 평생에 가는 길, 내 영혼 평안해 평안해를 함께한 곡이죠. Soul's Anthem.

도리 켈리가 부른 내 영혼 평안에 It is well, 소울스 안템과 함께 했고요. 페르난드 올테가의 탄수가 최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There's power in the blood, 그리고 힐송의 주품해줘 Still 함께 들었습니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그래요. 이사야 말씀이죠. 43장. 내가 물 가운데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라고 하신 말씀이요. 분명히 어려움들을 또 어두운 터널을 피하게 해달라는 기도도 우리가 해야겠지만 때로는 그 터널 안에서 광야의 시간 가운데도 우리를 떠나시지 않으시고 함께 걸어가시면서 새 힘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주님을 찬양하길 원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 같이 이 찬양 부르면서 그분이 어떤 분인지 같이 높여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강찬이 부르는 찬송가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구주 예수의 지함이 남해인의 찬양으로 함께 들었습니다.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는 이 축복의 말씀을 담아 이 시간 이 방송을 듣고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삶을 축복하며 저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아름다운 찬양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로듀서 문명선 작가의 정선영 저 송정미였습니다. 여러분은 축복의 통로가 되십니다.

0: FM 107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1: 1분 찬양. 세금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를 포함한 세금의 모든 것을 무료로 상담해드리는 강성태 세무회계사 사무소와 함께합니다.

1분 찬양. 세금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를 포함한 세금의 모든 것을 무료로 상담해드리는 강성태 세무회계사무소와 함께했습니다.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선구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극동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고 계신가요? 성령님께서 찬양과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만지는 시간, 안녕하세요. 홀리터치의 임재형입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하나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함께 계속 은혜를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은 성령님의 감동을 누리기 위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나눠보고자 합니다. 책 성령의 감동을 따르는 시간에서는 먼저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죄는 기도를 막는 가장 심각한 장애물이기 때문인 건데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하나님 앞에 자기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시편 66편 18절에서 20절 말씀이에요.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나 하나님이 실로 들으셨으며 내 기도 소리에 귀를 기울이셨도다.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기도를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그의 인자하심을 내게서 거두지도 아니하셨도다. 아멘. 세상은 어떻게든 죄를 감추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죄를 자복하고 그 죄악된 길에서 과감히 돌이켜야만 하나님의 긍휼을 얻고 우리의 간구에도 응답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이 순간 하나님 앞에서 떠오르는 죄가 있다면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해서 온전히 회개하는 시간을 가져보면 어떨까요? 그 회개가 성령님의 감동을 누리는 기도를 하게 합니다. 이 은혜가 저와 우리 모든 홀리터치 가족분들에게 매순간 임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홀리터치 첫 찬양 내 주의 보혈은 찬송가 254장 한웅재의 음성으로 함께했습니다. 성령님께서 찬양과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만지는 시간 홀리터치 오늘도 힘차게 출발했습니다. 오늘은 회개를 통해 죄의 문제를 해결할 때 우리의 간구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말씀으로 문을 열었는데요. 오늘 오프닝 때 소개해드린 말씀 시편 66편 18절에서 20절을 쉬운 성경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만일 내 마음 속에 죄를 품고 있었다면 주는 내 소리를 듣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들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그분은 내 기도를 거절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나를 향한 사랑을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아멘. 오늘은 성령님의 감동을 누리는 기도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 나누고 있습니다. 오프닝 때 소개해드렸던 책에선 먼저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죄는 기도를 막는 가장 심각한 장애물이기 때문인 건데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하나님 앞에 자기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세상은 어떻게든 죄를 감추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선 죄를 자복하고 그 죄악된 길에서 과감히 돌이켜야만 하나님의 긍휼을 얻고 우리의 간구에도 응답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이 순간 하나님 앞에서 떠오르는 죄가 있다면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해서 온전히 회개하는 시간을 가져보면 어떨까요? 그 회개가 성령님의 감동을 누리는 기도를 하게 합니다. 이 은혜가 저와 우리 모든 홀리터치 가족분들에게 매 순간 임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홀리터치에 보내주신 사연 몇 가지 소개할게요. 9144번님, 하나님만 신뢰합니다. 동행해주세요 하시면서 사연 주셨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 짧은 두 마디의 기도에 이미 하나님을 향한 진심이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의 매일, 매 순간의 고백이기도 하죠. 우리 청취자님 힘내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여러분의 사연 기다리고 있습니다. 듣고 싶으신 찬양, 또 나누고 싶으신 이야기들 언제든지 보내주실 수 있는데요. 짧은 글 50원, 긴글 100원에 정보 이용료가 있는 샵 1069, 우물정 1069로 문자 보내주시면 되고요. 앱으로 참여하실 분들은 극동방송 앱 설치하신 후에 실시간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멘. 영어 찬송 두곡 듣고 왔습니다. 방금 들으신 찬송 나의 죄를 씻기는 Nothing but the blood. 찬송가 252장 함께 했고요. 전에 들으신 찬송 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 Grace greater than our sin. 찬송가 251장 함께 했습니다. 성령님께서 찬양과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만지는 시간 홀리터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말씀 묵상으로 주님과 가까워지는 시간, 말씀 터치 시간입니다. 매주 성경 말씀 한 장씩 여러분과 함께 묵상하고 있는데요. 오늘 함께 읽을 말씀은 시편 66편입니다. 시편 66편. 온 땅이여,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낼지어다. 그의 이름에 영광을 찬양하고 영화롭게 찬송할지어다. 하나님께 아뢰기를 주의 일이 어찌 그리 어미하신지요. 주의 큰 권능으로 말미암아 주의 원수가 주께 복종할 것이며 온 땅이 주께 경배하고 주를 노래하며 주의 이름을 노래하리이다 할지어다. 셀라. 와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보라. 사람의 아들들에게 행하심이 어미하시도다. 하나님이 바다를 변하여 육지가 되게 하셨으므로 무리가 걸어서 강을 건너고 우리가 거기서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였도다. 그가 그의 능력으로 영원히 다스리시며 그의 눈으로 나라들을 살피시나니 거역하는 자들은 교만하지 말지어다. 셀라. 만민들아, 우리 하나님을 송축하며 그의 찬양 소리를 들리게 할지어다. 그는 우리 영혼을 살려두시고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주시로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함같이 하셨으며 우리를 끌어 그물에 걸리게 하시며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메어두셨으며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불과 물을 통과하였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내가 번제물을 가지고 주의 집에 들어가서 나의 서원을 주께 갚으리니 이는 내 입술이 낸 것이요 내 환난 때에 내 입이 말한 것이니이다. 내가 순양의 향기와 함께 살진 것으로 주께 번제를 드리며 수소와 염소를 드리리이다. 셀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너희들아, 다 와서 들으라. 하나님이 나의 영혼을 위하여 행하신 일을 내가 선포하리로다. 내가 나의 입으로 그에게 부르짖으며 나의 혀로 높이 찬송하였도다.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나 하나님이 실로 들으셨으며 내 기도 소리에 귀를 기울이셨도다.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기도를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그의 인자하심을 내게서 거두지도 아니하셨도다. 아멘.

아멘. 찬송 두곡 함께 했습니다. 방금 들으신 찬송,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찬송가 257장, 김도현의 음성으로 함께 했고요. 전에 들으신 찬송,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찬송가 259장, 진아의 음성으로 함께 했습니다. 성령님께서 찬양과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만지는 시간, 홀리터치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매주 한 곡의 찬송가를 선정해서 가사를 찬찬히 묵상한 후 찬송을 들어보는 찬송 터치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찬송은 찬송가 253장, 그 자비하신 주님입니다. 그 자비하신 주님, 날 불러주시고, 주 귀한 보혈 흘려 날 씻어주시니, 내 죄가 흉하여도 날 깨끗게 하사, 그 귀한 보혈로써 날 구원하시네. 그 크신 주의 사랑, 날 주께 이끌어. 그 넓은 주의 마음, 날 용서하시네. 그 크신 주의 은총, 큰 기쁨 주시며. 나 주의 영광 잔치, 참여케 하시네. 주 성령, 우리 마음을 주께로 이끄니. 나 주의 은총 입고 주 찬양합니다.

주 성령 내게 오사 나 방황할 때 늘 인도하여 주사 실족해 마소서. 주 넓은 가슴 안에 날 안아주시고 내 마음 슬플 때도 날 위로하시네. 나 절망할 때에도 주 인도하셔서 이 세상 끝날까지 늘 함께 하소서. 아멘.

성령님께서 찬양과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만지는 시간, 오늘의 홀리터치, 이제 인사드릴 시간입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주님의 은혜를 나눌 수 있어서 감사하고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오프닝 때 소개해드린 말씀 다시 한번 나누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편 66편 18절에서 20절 말씀이었죠.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나 하나님이 실로 들으셨으며 내 기도 소리에 귀를 기울이셨도다.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기도를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그의 인자하심을 내게서 거두지도 아니하셨도다. 아멘.

오늘은 성령님의 감동을 누리는 기도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 나눠봤습니다. 오프닝 때 소개해드렸던 책에선 먼저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죄는 기도를 막는 가장 심각한 장애물이기 때문인 건데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하나님 앞에 자기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세상은

지금 이 순간 하나님 앞에서 떠오르는 죄가 있다면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해서 온전히 회개하는 시간을 가져보면 어떨까요? 그 회개가 성령님의 감동을 누리는 기도를 하게 합니다. 이 은혜가 저와 우리 모든 홀리터치 가족분들에게 매 순간 임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홀리터치 애청자님들 힘내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동일하게 우리 방송 가족분들을 이 자리에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홀리터치의 임재형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너무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을 통해 그 사랑을 느껴보세요. 성령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0: FM 107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1: 숭실의 시간. 이 시간에는 숭실대학교 글로벌 통상학과 조승호 교수와 함께합니다.
2: 극동방송의 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숭실대학교에서 대외협력 실장을 맡고 있는 사람의 마음을 이어주는 공감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글로벌 통상학과 조승우 교수입니다. 오늘부터 여러분과 함께 공감의 하나님이라는 주제로 따뜻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요즘 세상은 스마트폰 하나로 전 세계 누구와도 바로 연결되는 참 편리한 시대입니다. 그런데 참 희한하게도 우리의 마음과 마음 사이의 거리는 예전보다 훨씬 더 멀어진 것 같습니다. 주변에 사람 많은데 정작 내 속마음을 털어놓을 사람 없다. 내 아픔을 알아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며 외로워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가장 부족한 것은 물질이 아니라 상대방의 아픔을 내 아픔처럼 여기고 곁을 지켜주는 공감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진짜 공감은 어디서 시작될까요?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을 보면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는 분이라고 나옵니다. 여기서 동정한다는 말은 한자어로 체휼한다고도 쓰는데 쉽게 말해 상대방의 처지가 되어서 그 아픔을 온몸으로 똑같이 느낀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저 높은 하늘 보좌에 앉아서 말로만 아이고 안타깝다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 아픔을 똑같이 겪으려고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낮고 낮은 땅에 예수님으로 찾아오셨습니다. 배고픔이 얼마나 서러운지 아셨고 머리 들 곳 없는 외로움도 겪으셨습니다. 가장 믿었던 제자에게 배신당하는 마음의 상처와 십자가에서 살이 찢기는 육체의 고통까지 친히 다 겪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눈물을 흘릴 때 주님은 내가 내 마음을 다한다. 나도 가슴이 아프다 하고 우리를 안아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숭실대학교의 역사 속에도 이런 따뜻한 공감의 발자취가 있습니다.

0: 있습니다. 129년 전 평양 땅에 성실을 세운 윌리엄 베어드 선교사님은 미국에서 보장된 편안한 삶을 다 내려놓고 조선 땅에 왔습니다. 선교사님은 힘든 조선말을 스스로 먼저 배우고 모든 교과서를 한글로 번역해서 학생들을 가르쳤습니다. 외국어로 폼나게 가르치기보다 조선 사람들의 눈높이에 맞추어 그들의 고통과 무지를 함께 아파했던 공감의 마음이 있었기에 평양 숭실은 민족의 희망이 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 지금 남모르는 고통과 외로움 속에서 눈물 흘리고 계시나요?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아시고 내 눈물의 무게를 가장 잘 아시는 공감의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의 아주 작은 신음에도 귀를 기울이시는 분입니다. 그 주님을 만나 위로받고 다시 일어설 힘을 얻으시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1: 숭실의 시간. 지금까지 숭실대학교 글로벌 통상학과 조승호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2: FM 107.3MHz 울산 극동 방송입니다.
3: 하나님이 1분 찬양. 다음 세대를 이어가는 건강한 교회. 김현태 목사님께서 담임하시는 은광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극동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찬양이 있는 마을. 안녕하세요. 찬양이 있는 마을 진지혜입니다. 프랭크 밴드 마틴은 18살에 아버지가 경영하는 대장간에서 사고를 당했습니다. 벌겋게 달아오른 쇳덩이가 왼손에 떨어지는 바람에 엄지손가락을 제외한 나머지 네 손가락을 절단하게 됐습니다. 바이올리니스트를 꿈꾸던 그에게는 청청병력과 같은 일이었는데요. 하지만 그는 좌절하지 않고 나머지 손가락들을 사용해 바이올린을 연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열심을 거듭한 끝에 오하이오주에 있는 수 카운티 교향악단의 뛰어난 바이올리니스트가 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

핵심은 바로 이런 겁니다. 현재 상황에 개의치 아니하고 오히려 그 모든 상황을 하나님이 주신 기회임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맡기면 전화위복의 역사를 맞게 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범사에, 즉 희로애락의 그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분을 인정해야 합니다. 매일매일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한 여행자가 관광 중에 몸의 균형을 잃고 사해에 빠져 허우적거리고 있었습니다. 수영을 전혀 할 줄 몰랐던 그는 물속에 빠져 죽지 않으려 필사적으로 팔을 흔들어댔는데요. 하지만 곧 지쳤고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된 그는 이제 난 죽었구나 하며 자포자기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물이 그를 세게 떠받쳐주는 것을 느낄 수 있었는데요. 다른 물과 달리 염분과 다른 광물들이 많이 섞여 있는 사해였기에 수영을 못하는 사람이라도 물에 가만히 몸을 맡기고 누워있기만 하면 둥둥 뜰 수 있었던 겁니다. 물의 부력에 자신의 몸을 편안하게 맡기면 도리어 안전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이었습니다. 우리도 때때로 전능하신 주님의 관심 속에 살아가면서도 내 힘으로 살아남고자 아등바등할 때가 참 많습니다. 내 몸과 마음이 녹초가 되도록 지치고 나서야 내 스스로 할 수 없음을 고백하고 주님께 맡기곤 하는데요. 우리를 떠받쳐주는 강한 힘이 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며 때를 따라 세밀하게 돕고 계십니다. 우리 인생을 든든하게 받쳐주는 하나님의 손에 자연스레 몸을 내어 맡기는 방법에 익숙해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아멘. 시편 124편 8절 말씀입니다.

기도 많이, 걱정 조금. 이 시간에는 사자와 어린 양 출판사에서 펴낸 도나 말티즈의 묵상집 기도 많이, 걱정 조금을 나누고 있습니다. 근심 걱정이 찾아올 때 힘이 되는 말씀 묵상 함께 하시죠.

여러분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거든 아버지께 기도하십시오. 그분은 기꺼이 도와주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은 그분의 도우심을 받게 될 것이며 그분의 도우심을 구할 때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겁니다.

즉 필요한 지혜와 도움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실 것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그분께 나아오는 사람들을 사랑하십니다. 야고보서 1장에서 야고보는 의심하는 사람들에 대해 계속 써내려갑니다. 기도해 놓고 염려하는 사람은 바람에 밀려 출렁이는 물결과 같습니다. 그런 식으로 태도를 정하지 않은 채 바다에 표류하는 사람은 주님께 무언가 받을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의심을 품지 않고 담대하게 그분께 나오는 사람들을 기뻐하십니다. 구하고 믿으십시오. 주님으로부터 모든 인도하심과 도우심을 받을 겁니다. 당신이 처한 곳과 능력보다 하나님을 더 신뢰하십시오. 저에게 필요한 도움과 지혜를 구하며 주님을, 오직 주님을 신뢰합니다. 길을 보여주십시오.

톨스토이는 부유한 귀족 출신에 작가로서도 크게 성공해서 남부러울 것 없는 생활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참된 만족이 없었다고 하는데요. 죄에 대한 공포로 불안한 나날을 보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적한 시골길을 걸어가다가 너무나 평화로워 보이는 한 시골 농부를 만났습니다. 톨스토이는 농부에게 다가가 그 평화로움의 비결이 무엇이냐 물었는데요. 그러자 농부는 웃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항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살죠. 그래서 제 마음은 늘 기쁘답니다. 이 말을 들은 톨스토이는 그때부터 진지하게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고 결국 하나님을 만나 과거의 불안과 공포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며 돌아가시는 순간까지도 하나님께서 아버지시며 자신의 영혼을 받아주실 것을 확신하셨습니다. 지금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을까요?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께 모든 걸 내어맡기는 우리가 됐으면 합니다. 그러면 삶의 불안과 공포에서 벗어나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베풀어주시는 평화와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아멘. 시편 37편 4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찬양이 있는 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내일 이 시간 더 행복한 찬양으로 다시 찾아뵐게요. 복음 70년 그리고 영원히. 이 프로그램은 전파 선교사님들의 귀한 헌금으로 제작됐습니다.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 극동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내가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네 자손에게 나의 복을 네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아멘. 안녕하세요. 서머 스페셜로 함께 하시는 찬양의 동산 정진입니다. 무더워지는 여름, 우리의 몸도 쉽게 지치고요. 마음까지 메말라가기 쉬운 계절입니다. 오늘 시작하며 읽어드렸던 이사야 44장 3절의 말씀은 목마른 우리에게 생수를 주시고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시며 우리의 영혼에 하나님의 생명의 영을 부어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늘 우리의 갈급함을 외면치 않으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채우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께 오늘도 감사의 마음을 담아 찬양 올려드립니다. 드리는 찬양 가운데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와 위로 깊이 누리실 때 우리의 영혼에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기를 바라면서요. 첫 찬양 생명수 강가의 라이플로드 싱어스의 찬양 띄워드리면서 찬양의 동산 출발합니다.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리고 내 산 사방에 복을 내리며 때를 따라 소낙비를 내리되 복된 소낙비를 내리리라. 그리한즉 밭에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이 그 소산을 내리니 그들이 그 땅에서 평안할지어다. 아멘. 에스겔서 34장 26절의 말씀입니다. 철 따라 우러를 내려 초목이 무성하게 하시고 갈급한 우리의 심령에 성령을 부으시는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테너 이성화의 찬양이었습니다. 이어지는 찬양은 손경민의 충만 함께 올려드립니다. 예수로 충만한 우리의 영혼, 예수 안에서 우리는 부요한 자들입니다.

살아계신 주 크리스틴 캐노이스의 찬양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아름다운 찬양과 구원의 깊은 소식 전하는 극동방송의 찬양의 동산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어지는 찬양은 꽃이 피는 봄날에만 찬송가 541장 올려드립니다. 꽃이 피는 봄날에도 땀을 쏟는 여름에도 열매 맺는 가을에도 추운 겨울 줄일 때도 주의 은혜는 여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홍순관의 찬양으로 나무 함께 하셨고요. 그 앞서 내 맘에 주여 소망 되소서 레나 마리아의 찬양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찬양의 동산 서머 스페셜로 함께 하고 계십니다. 이어지는 찬양은 일어나 걸어라 한나영의 찬양으로 올려드립니다.

내가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아멘. 경건생활에 해이해지기 쉬운 무더운 여름에도요, 우리의 영혼은 날마다 은혜 안에서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지칠 때마다 주님 앞으로 나아가기만 하시면 주님께서는 우리의 메마른 영혼에 생수의 강을 흘려보내주시고 성령의 은혜로 새 힘을 허락해 주십니다. 날마다 부어주시는 생수와 같은 성령의 은혜로 우리의 몸과 영혼이 늘 강건하길 소망합니다. 나의 복을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부어주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찬양의 동산 정진이었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0: FM 107MHz 울산 극동 방송입니다.
1: FEBC 신학 회복 캠페인. 신학은 학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입니다.
2: 학문은 성경을 받쳐준 도구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요. 그래서 성경을 바로 깨닫기 위해서는 학문이 필요하다.
1: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 박사가 20년간 이어온 간절한 외침입니다. 그러나 무조건적으로 학문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고 장종현 박사는 말합니다.
2: 학문으로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실천할 수 없기 때문에 신학은 학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1: 성경보다 신학을 더 의지한 미국과 유럽의 교회들은 무너졌습니다. 오직 성경

0: 과 기도로 세워진 교회만이 살아남았습니다. 오랜 시간 교회의 쇠퇴를 고민해온 장종현 박사는 그의 저서 왜 신학은 학문이 아닙니까를 통해 교회의 힘은 기도와 성령의 도우심에서 나온다는 본질적인 해답을 찾아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경건을 포함하기 때문입니다.
1: 신학은 알기 위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믿기 위해서 아는 것이다.
0: 영혼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는 참된 신학의 길로 함께 나아갑시다.
2: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 극동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 슈아그림의 김정석 목사입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다라고 생각되는 혼자만의 시간에 여러분의 마음은 어떤 모습이신가요? 우리는 참 바쁘게 살아가면서 밖에서는 예의 바른 미소를 짓고 때로는 훌륭한 신앙인의 모습으로 또 때로는 도덕적인 사람으로 비치기 위해서 애를 쓰며 살아갑니다. 누군가에게 비난받지 않기 위해서일 수도 있고 또는 그저 평온한 일상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기도 하죠. 하지만 가끔은 이런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남들이 모르면 그만 아닐까? 내 속마음까지 누가 알겠어? 그런데 누가복음 12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다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어두운 방 안에서 속삭인 그 말들, 아무도 모르게 꾹꾹 눌러 담아둔 여러 생각들, 남몰래 저질렀던 그런 작은 죄들, 악한 생각들까지 다 드러난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는 이 모든 것이 마치 대낮에 비치는 햇살 아래 있는 것처럼 투명하게 드러난다는 겁니다. 사실 이 말씀 앞에 두렵게 느껴질 수도 있겠죠. 아, 내 모든 밑바닥이 다 들통나면 어떡하지? 하지만 반대로 생각해보면 이 말씀만큼 큰 위로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애쓰고 덧칠했던 그 무거운 가면, 그 모든 것들을 이제는 내려놓아도 된다라는 뜻이기도 하니까요. 오늘 이 시간은 그저 주님의 햇살 아래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찬양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찬양 함께 나누면서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 썸머 스페셜 시작합니다.

네, 두 곡의 찬양 함께 나누고 오셨습니다. 이윤아의 내려놓음, 윤동우의 내가 주인 삼은 함께 듣고 함께 고백하고 오셨어요. 여러분은 지금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 썸머 스페셜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12장을 보면 수많은 무리가 모여 있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무리를 뒤로 하신 채 제자들에게 바리새인의 누룩, 그러니까 외식을 주의하라 이렇게 경고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가면을 쓰고 경건한 척 연기하는 것이 바리새인의 특징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하지만 아무리 감추고 위장하고 어두운 곳이나 골방에서 은밀하게 죄를 짓더라도 그 모든 것은 하나님 앞에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본 모습을 숨기는 위선은 누룩처럼 교회 공동체에 미치는 그 악영향이 굉장히 크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믿는 성도는 자신에게 주시는 말씀을 경고로 듣고 주의하는 삶,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위선을 누룩이라고 표현하셨는데요. 누룩은 아주 작은 양으로라도 그 반죽 전체에 퍼져서 부풀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골방에서 은밀하게 품은 죄의 생각은 처음에는 작고 조용해 보이기도 하지만 결국 그 사람의 말과 행동을 지배하게 되고 결국 공동체 전체에 악영향을 미치는 전염병이 되어버린다는 거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다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은 죄가 드러나서 심판받게 되는 것뿐만 아니라 은밀한 죄가 이미 자신의 삶 전체를 부패한 상태로 만들고 있다라는 경고의 말씀으로 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은밀한 죄는 삶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에서 멀어지게 하는 가장 강력한 누룩이 되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무언가를 행하지 않았다. 내가 어떤 죄를 행하지 않았는데 나 이렇게 안 했어. 그래서 난 괜찮아.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잘못된 누룩, 이 지금은 드러나지 않았지만 그 밑에서 이렇게 올라오는 그런 누룩 같은 그런 것들이 우리 안에 있지는 않은지 좀 돌아볼 수 있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하면서요. 찬양 함께 나누고 올게요. From God의 내가 참 의지하는 예수, 인 힘의 비밀에 감추어진 크룩스의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네, 세 곡의 찬양 함께 나누고 오셨습니다. 프롬갓의 내가 참 의지하는 예수, 인힘의 비밀에 감추어진, 크룩스의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함께 듣고 함께 고백하고 오셨어요. 여러분은 지금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와 함께하고 계시고 썸머 스페셜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아무도 없는 한밤중에 외딴 도로, 주변에 차도 사람도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슬쩍 신호를 위반하거나 과속을 하는 그런 모습, 우리 상상이 되죠? 이 시간에 누가 보겠어? 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또 불법을 행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알죠. 그 차 안에 설치된 블랙박스가 우리의 모든 주행 기록을 한 치의 오차 없이 저장하고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 사람이 보지 않는 곳에서는 죄를 지어도 괜찮다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마음속에 은밀한 미움을 품거나 아무도 모르게 부끄러운 이익을 취할 때 우리는 아무도 보지 않으니까 괜찮아 라는 안도감을 느낀다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 만물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영적인 관찰자가 되신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어두운 곳에서 내뱉은 비난의 말, 골방에서 남몰래 저지른 은밀한 죄악들,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기록장치에는 실시간으로 아주 선명하게 저장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보지 못할 뿐이지 그 기록은 지워지지도 않고 사라지지도 않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모두에게 공개된다는 겁니다. 이 사실이 두렵거나 부담으로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앞에 이 시간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이미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 정직한 삶을 선택하는 것, 그 기쁨이 오늘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마음으로 찬양 함께 나누고 올게요. 제이어스의 정직한 예배, 호두의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오늘이 워십의 복의 근원 강림하사.

사이 밑동에는 남몰래 심어둔 독초가 자라고 있었는데요. 정원사는 당장 이 화려한 꽃들에 가려져서 독초를 알지 못하고 이 화려한 정원에 만족해하고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시간이 흐르면 독초는 뿌리를 뻗어가면서 정원 전체의 영양분을 빼앗고 결국 정원 전체를 망가지게 한다는 겁니다. 이 바리새인들의 의식이 바로 이런 모습과 같다는 것인데요. 겉으로는 신앙의 화려한 꽃을 피우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마음속 은밀한 곳에 죄를 품고 있으면 그 뿌리가 결국 자신의 영혼 전체를 오염시킨다는 겁니다. 숨겨진 죄는 나만의 비밀이 아니라 자신의 영혼을 좀먹는 독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말씀과 기도로 그 뿌리를 뽑고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조명하심을 받아서 거룩하고 아름다운 삶의 정원을 가꿔가는 우리 삶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함께 찬양 나누고 올게요. 홀리원의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조수아의 나의 죄를 씻기는 옹기장이의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주의 친절한 팔에.

네, 세 곡의 찬양 함께 나누고 오셨습니다. 홀리원의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조수아의 나의 죄를 씻기는, 옹기장이의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주의 친절한 팔에 함께 듣고 함께 고백하고 오셨어요. 여러분은 지금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 썸머 스페셜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어떤 사람이요, 불투명한 검은색 페인트로 유리병을 탁 칠하고 그 안에 지저분한 것을 채워 넣었다고 한번 우리가 상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은 이 겉면만 보고는 그 병이 깨끗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하지만 세월이 흘러서 페인트가 벗겨지거나 강한 빛이 쫙 그 병을 비추게 되면 그 안에 무엇이 들었는지 환하게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인간은 자신의 죄를 자기 의라는 페인트로 막 덕칠하면서 덧칠하며 감추기 바쁘죠. 하지만 하나님의 빛이 비추는 광명한 날, 그 하나님의 날에 모든 페인트는 벗겨지고 우리 내면의 실체가 드러나게 되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감추기 바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늘 말씀 앞에, 그 조명하심 앞에, 그 인도하심 앞에 나아가 되도록이면 그 안에 지저분한 것을 넣고 겉에만 깨끗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속까지도, 속사람까지도 새로워지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마지막 곡 어노인팅의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띄워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 지금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항상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주님을 찬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요. 지금까지 제작의 조한나, 진행의 저, 시와 그림의 김정석 목사였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올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샬롬.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지진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지진은 예고 없이 찾아오기 때문에 행동 요령을 평소에 익히고 실제 발생 시 침착하게 대처해야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지진 발생 시 건물 내부에 있는 경우 탁자 아래로 들어가 몸을 보호하고 탁자 다리를 꼭 붙잡습니다. 땅의 흔들림이 멈추면 전기와 가스를 차단하고 문을 열어 출구를 확보해 건물 밖으로 대피해야 합니다. 건물 밖으로 나갈 때에는 엘리베이터를 사용하지 말고 계단을 이용해 신속하게 이동합니다. 건물 밖에서는 차량 이용을 삼가며 가방이나 손으로 머리를 보호하면서 신속하게 운동장이나 공원처럼 넓은 장소로 대피하시기 바랍니다. 대피 장소에 도착하면 라디오나

공공기관의 안내방송 등 올바른 정보에 따라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지진 발생 시 행동 유령을 알려드렸습니다.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 극동방송에서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한동안 SNS에서 화제가 됐던 영상이 있습니다. 한 청년이 취객을 제압하는 방법이라는 제목인데요. 서울의 한 지하철역에서 술 취한 사람이 난동을 부립니다. 막무가내로 소리 지르며 소란스럽게 했는데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들이 그를 붙잡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그 남자는 더 폭력적으로 변해갔죠. 그는 세상을 향한 원망과 불만 섞인 말들을 쏟아내며 주변 사람들을 향해 팔다리를 마구 휘둘렀습니다. 그런데 근처에 있던 어느 건장한 청년 하나가 그에게 다가갑니다. 취객이 휘두르는 주먹에 맞을 수도 있고 좀 위험한 순간이었는데요. 청년은 그 남자를 덥석 품에 끌어안고 그의 등을 토닥이며 쓸어내리기 시작합니다. 힘드시죠? 괜찮아요. 괜찮아요. 진정하세요. 취객은 처음에 자신을 붙잡으려는 줄 알고 격렬하게 저항하다가 청년의 다독이는 손길에 마음이 녹은 듯 가쁜 숨을 돌리며 이내 곧 잠잠해졌습니다. 청년이 취객을 제압하는 방법은 건장한 팔로 그를 올가매는 것이 아니라 품에 끌어안고 위로하는 것이었습니다. 갈수록 팍팍해지는 현실 앞에서 우리는 마음속에 상처 입은 어린 마음 하나씩 다 안고 살아가지요. 그러나 분노와 상처와 아픔을 해결할 수 있는 건 사랑,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아멘. 요한일서 4장 7절 말씀인데요. 지금 주님께서 고단한 우리의 등을 어루만지고 계십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도 서로를 헤아리며 섬기는 그런 아름다운 날들 만들어가면 어떨까요? 그런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는 밤입니다. Grace to you. 김보령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습니다. 당신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습니다. 정말 아름답고 멋지십니다. 말로 축복해 주셨으면 합니다.

0: 그 사랑으로 가시니 지체들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다. 할렐루야.
1: 어노인팅의 찬양이었습니다. 이제 우리 함께 모여서 그리고 사랑의 주님이 이 두 곡 편곡된 찬양으로 보내드렸습니다. 안녕하세요. 그레이스 투 유 김보령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아멘. 요한일서 4장 7절의 말씀과 함께 이 찬양 나눴는데요. 사람의 사랑은 금방 변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인내심의 한계를 서로 간에 느끼기도 하지요. 그리고 조건적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없으며 언제나 동일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영접해서 구원의 선물을 얻은 우리는 이미 그 놀라운 사랑을 받고 그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죠. 그 사랑에 힘입어 우리도 누군가에게 사랑이 되어주

주는 그런 따뜻한 일상 보내면 좋겠습니다. 그레이스 투유 요즘 여름을 맞아서 썸머 스페셜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멘트를 더욱더 줄이고 은혜로운 찬양을 꽉 채워드리는 시간인데요. 이 기간에도 여러분의 신청 찬양 사연 받고 있습니다. 문자 샵 1069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문자고요. 우물정 1069번으로 신청 찬양 보내주시면 썸머 스페셜 기간에 더 많이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멘.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찬송가 338장 남성 보컬 그룹 크룩스의 경쾌한 찬송가로 이어서 박신화 콰이어의 또 새로운 멜로디로 편곡한 성가로 함께했습니다. 그레이스 투 유 썸머 스페셜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이 기간엔 멘트나 코너를 줄이고 은혜로운 찬양을 더 많이 꽉 채워서 함께하는 시간인데요. 흐르는 찬양 속에서 우리 방송가족 여러분도 각자만의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복된 밤 보내시기 바랍니다.

Shine, Jesus, Shine. 우리나라에서는 비추소서라는 찬양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 곡이지요. 그레이엄 켄드릭의 곡으로 보내드렸고요. 이어서 박성은의 찬양이었습니다. 주 예수 나의 산소망. 이렇게 두 곡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높였습니다. Grace to you. 어느덧 마무리할 시간이 됐습니다. 계속해서 극동방송 들으시면서 은혜로운 찬양 가운데 주님을 더 깊이 만나는 복된 밤 보내시기 바랍니다.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같이 걸어가기 김보령이었습니다.

0: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지진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지진은 예고 없이 찾아오기 때문에 행동 요령을 평소에 익히고 실제 발생 시 침착하게 대처해야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지진 발생 시 건물 내부에 있는 경우 탁자 아래로 들어가 몸을 보호하고 탁자 다리를 꼭 붙잡습니다. 땅의 흔들림이 멈추면 전기와 가스를 차단하고 문을 열어 출구를 확보해 건물 밖으로 대피해야 합니다. 건물 밖으로 나갈 때에는 엘리베이터를 사용하지 말고 계단을 이용해 신속하게 이동합니다. 건물 밖에서는 차량 이용을 삼가며 가방이나 손으로 머리를 보호하면서 신속하게 운동장이나 공원처럼 넓은 장소로 대피하시기 바랍니다. 대피 장소에 도착하면 라디오나 공공기관의 안내방송 등 올바른 정보에 따라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지진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알려드렸습니다.
1: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 극동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여호와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주는 인자하시고 진실하심으로 주의 이름만 영광을 돌리소서. 어찌하여 문나라가 그들의 하나님이 이제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리이까? 오직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셨나이다. 그들의 우상들은 은과 금이요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느니라. 우상들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이 다 그와 같으리로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오 너희의 방패시로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달빛 가스펠 주일 순서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갑자기 찬양이 끝나서 놀라셨죠? 오늘 첫 찬양은 임마누엘 선교단의 만방의 족속들아였습니다. 임마누엘 찬양 4집에서 들려드렸습니다. 4집 내영이라는 음반에서 들려드렸습니다. 임마누엘 찬양 선교단은 두란도 경배와 찬양만큼이죠. 그만큼 역사가 깊습니다. 물론 제 기억으로는 다드림 선교단 이후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도 우리나라의 경배와 찬양 선교단으로 예배 찬양 선교단으로는 굉장히 역사 깊은 팀이 또 임마누엘 선교단이었죠. 강중현의 달빛 가스펠 썸머 스페셜 토요일 날은 국내 CCM 찬양들로 또 주일 날은 예배 찬양들로 꾸며 드리고 있습니다. 극동방송 썸머 스페셜과 함께하는 강중현의 달빛 가스펠 썸머 스페셜은 중간에 제가 읽어드렸던 행복한 아침 순서는 당분간 잠깐 쉬고요. 더 많은 찬양들로 여러분들이 계신 곳에서 더 풍성한 찬양들을 들으실 수 있게끔 꽉꽉 채워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찬양들 안에는 그냥 여러 가지 찬양들을 나열해드리고 그런 게 아니라 그래도 이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과거의 찬양들을 과거에 있었던 예배 찬양들 뭐 그런 것들을 또 이렇게 좀 섞어서 보내드리고 또 이야기도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주일이죠. 주일 새벽 국내 예배 찬양팀들의 찬양으로 한 시간 동안 또 꾸며 드립니다. 또 계속해서 두 곡의 예배 찬양 듣고 싶은데요. 여러분들 그 제너레이션 시리즈의 앨범을 기억하십니까? 미라클 제너레이션, 지저스 제너레이션 이 제네레이션의 이름을 들고 타이틀을 들고 음반을 만드셨던 예배 인도자가 한명 있으시죠. 유제너레이션 유젠 워십의 천관웅 목사님입니다. 교회 이름도 같은 교회로 알고 있어요. 같은 이름의 교회로 천관웅 목사님이 만들었던 앨범들의 이름이 이제 제너레이션 시리즈들이 좀 있었죠. 그래서 미라클 제너레이션 중에서 너무나 유명한 찬양이죠. 불을 내려주소서 준비해 놓고 있고요. 또 이어서는 국내 또 예배 찬양팀의 말 그대로 명맥을 이어가는 팀이죠. 어노인팅의 춤추는 세대 두 곡의 찬양 듣고 오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경험한 하나님의 사람들, 그분의 사랑을 감출 수 없어서 온 마음으로 온 열정으로 그분을 품어낼 사람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렇게 기름 부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천관웅의 Miracle Generation 앨범 중에서 불을 내려주소서, 그리고 이어서 들려드린 찬양은 어노인팅 예배 인도자 컨퍼런스 2007년도였죠. 에 춤추는 세대. 네. 이것도 제너레이션이네요. 네. Dancing Generation. 춤추는 세대. 예배 인도자

브라스 2007년 앨범 중에서 들려드렸습니다. 특별히 어노인팅의 이 곡에서 여러분들이 들으셨던 인도자의 목소리는 박철순 간사님의 목소리입니다. 박철순 간사님은 다리를 놓는 사람들 때부터 또 있으셨던 예배 인도자이시기도 하고, 그 전에 찬양사역자연합회의 회장님, 부회장님으로도 또 계셨고, 굉장히 예배 인도자이시면서도 한국 찬양사역계에 또 참 선배들 중에서 한 분이시기도 합니다. 여전히 예배 인도 사역을 하고 계시고요. 지금은 이제 개인적으로 예배 인도의 순회 사역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참 귀하죠. 또 총괄원 목사님은 아시는 것처럼 교회를 개척하셔서 그 교회가 계속해서 찬양의 앨범도 내고 목회도 정말 열심히 잘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한국의 경배 찬양의 역사는 어찌 보면은 뭐 짧다면 짧을 수도 있어요. 90년대 초반서부터로 볼수 있으니까요. 그래도 그 짧은 역사에 비해서 굉장히 어떤 선교단의 형태로서의 성장을 정말 잘 해왔습니다. 잘 해왔고, 그리고 변화에 따라서 그 어떤 문화나 음악적인 변화에 따라서도 한국 교회 안에 잘 블렌딩 될수 있도록 그 예배 단체들이 또잘 열심히 노력도 해주었고요. 제가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예배 찬양이 우리가 대표적으로 경배와 찬양하면 두란노 경배와 찬양, 뭐 다드림 선교단, 뭐 임마누엘 찬양, 뭐 이렇게 생각이 들잖아요. 그런데 그 시절에는 지역마다 예배 모임이 음반으로 나올 정도로 예배 찬양들이 굉장히 좀 지역마다의 부흥이 있었어요. 그래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복사골 찬양, 그러니까 부천 지역의 예배 모임, 찬양 예배 모임, 예배 찬양 모임이 있었던 복사골 찬양이 있었고요. 강서구 지역에는 서울의 강서구 지역에는 은성예수 찬양이 있었던 걸로 기억해요. 그리고 이제 대구에는 찬미예수가 또 있었고요. 대전에도 있었던 것 같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역을 대표하는 예배 찬양 팀들이 있을 만큼 굉장히 예배 찬양의 분야도 우리나라에는 부흥과 그 발전이 빨리 이루어졌죠. 또그 사이에 또 빼놓을 수 없는 역할을 했던 팀을 하나 좀 고르라면 예수전도단입니다. 사실 예수전도단은 이제 YM이란 이름으로 그냥 찬양 사역뿐만이 아니라 뭐 DTS, BDTS 훈련의 과정으로도 많이들 알고 계시죠. 그 예수전도단 화요 모임의 역사는 역시나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오래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전도단의 어떤 찬양들이 우리가 또 많이 부르고 있는 찬양들이 또 있죠. 그 중에 한 곡을 준비했습니다. 뭐 과거의 찬양은 아니고요. 예수전도단의 인도자셨던 심영준 목사님의 비 준비하시니 듣고 오겠습니다.

아, 심영진 목사님의 비준비하시니에 이어서 들려드린 찬양은 아이자 61의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 들려드렸습니다. 아이자 61 역시도 꽤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2000년대이긴 하는데요. 음원 사이트상의 등록상으로는 2013년에 첫 음원이 보여요. 그래서 그쯤으로 봐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제가 사실은 정확한 정보를 좀 드리려고 아이자 61의 그 홈페이지도 들어가 봤거든요. 근데 홈페이지에 그 어떤 팀인지 너무 자세하게 잘 나와 있는데 그 우리 흔히 해서 연혁이라 그러잖아요. 연혁은 안 나와 있으시더라고요. 네. 아무튼 그래서 음원 사이트에 올라와 있는 기준으로 보자면 2013년이 첫 음원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아이자 시스템도 벌써 오래된 팀이죠. 너무 활동을 또 열심히 잘 하고 있는 팀이기도 하고요. 계속해서 찬양 이어드립니다. 또 2000년대 초반에 나온 팀으로는 이 팀을 빼놓을 수가 없죠. 바꿨습니다. 부르신 곳에서.

마커스 워십의 부르신 곳에서에 이어서 들려드렸던 찬양은 Will Love의 공감하시네였습니다. 그렇죠. 팬데믹 이후에 정말 많은 흔히 얘기해서 인기와 또 많은 분들이 또 예배 가운데 애창해 주시는 예배 찬양곡의 Will Love 팀이 두둥하고 이제 등장을 했죠. 그 윌럽팀은 또 여러 팀으로 또 이렇게 좀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도 알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또 가사적인 부분도 그렇고 작곡적인 면에서도 또그 전과는 다른 스타일의 예배 찬양들을 또 선보인 대표적인 팀의 시작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 정말 우리나라의 예배 찬양팀이 말 그대로 풍성하네요. 그쵸? 실은 더 있어요. 그 사이사이에 많은 예배팀들이 있었죠. 교회로 따지자면 온누리교회 파워스테이션이라는 청소년 예배 찬양팀, 그러니까 청소년 예배에 에서 이제 앨범으로도 파워스테이션이라는 앨범으로 나오기도 했고요. 나중에는 온누리워십이라는 이름으로도 또 나오기도 했고. 그리고 지금은 그 포드처치의 인도를 하고 계시는 원유교 목사님이 인도했던 홀리임팩트 이런 팀들도 있었죠. 참 많은 예배 찬양팀이 있습니다. 오늘은 예배 찬양팀들의 곡으로 또 과거서부터 중간중간에 좀 이렇게 섞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강준희의 썸머 스페셜은 계속 이어집니다. 저는 다음 주에 또 토요일 날, 여러분들과 또 썸머 스페셜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이 계신 그곳이 예배 자리입니다. 오늘 복된 주일 되시고요. 마지막 찬양으로는 잔치 공동체 찬양을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흐르네, 흐르네. 들으면서 저는 인사드릴게요. 여러분들 모두 샬롬입니다.

0: FM 107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1: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극동방송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정숙경의 주님의 시간에 방송가족 여러분, 탈북민 여러분, 그리고 북녘에서 청취하고 계시는 청취자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주님의 시간에 정숙경입니다. 뜨겁게 타오르는 세상의 열기를 멈추고 주님의 시원한 날개 그늘 아래 모여드는 복되고 거룩한 주일 새벽입니다. 한여름에 때약볕이 강하게 내리칠 때 정말 우리 길가에 드리운 큼직한 나무 그늘만큼 반갑고 고마운 것이 또 있을까요? 우리 인생에도요, 뜨거운 불시험과 피할 곳 없는 소나기가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도망쳐 숨을 곳은 오직 한 곳, 주님의 품인 것, 여러분 잘 아시죠?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일은 세상의 모든 짐을 다 내려놓고 주님이 마련해 주신 은혜의 그늘막 아래서 영혼의 안식을 누리는 날입니다. 메마른 심정을 촉촉하게 만지실 주님을 기대하며 행복한 시간, 주님의 시간에 출발합니다.

세상의 햇볕이 너무 뜨거워 발걸음 무겁고 숨이 턱에 차오를 때 주님은 소리 없이 다가오셔서 커다란 사랑의 그물막을 펼쳐주십니다. 거친 비바람이 몰아칠 때도 튼튼한 요새가 되어 나를 감싸주시니 주님의 날개 밑 이곳이 바로 내 영혼이 머물 가장 안전한 낙원입니다. 네, 어떤 어려움과 환란이 또 찾아올지라도 가장 안전한 낙원 주님의 날개 밑에 늘 거하시기를 또 소망하면서요. 이 시간에는 모퉁이돌 선교회와 함께 하나님의 말씀 북한어 성경 낭독을 보내드립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제49장 그 후에 야곱이 자기의 아들들을 불러 말하였다. 너희는 모두 모여라. 내가 앞으로 너희에게 다가올 일들에 대하여 말하리라. 야곱이 아들들아 너희는 모여서 들으라. 너희는 너희의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귀 기울이라. 르우벤 너는 나의 맏아들이며 내 능력이 첫 열매이니 저놈이

빼어나고 헌능이 뛰어나도다. 그러나 너는 끓어오르는 물 같아서 결코 뛰어나지 못할 것이니 이는 네가 내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그것을 더럽혔음이라. 시몬과 레위는 형제이며 그들이 무기는 잔혹의 도구이니 내 혼아 그들이 모의에 끼지 말라. 내 영광아 그들이 모임에 참여하지 말라. 실로 그들은 분노로 사람을 죽였고 자기들이 뜻대로 황소의 힘줄을 끊었도다. 그들이 분노가 맹렬하고 그들이 복수가 잔혹하니 저주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갈라내며 이스라엘 중에 흩을 것이다. 유다, 너는 내 형제들에게 칭송받아 마땅하다. 내 손이 내 대적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게 무릎 꿇을 것이다. 유다는 사자 새끼라. 내 아들아, 내가 사냥감 우로 뛰어 올랐도다. 그가 웅크리고 굽힘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감히 그를 이루기리요. 왕의 규가 유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장의 지팡이가 그의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할 것이니 실로가 오실 때까지 뭇 백성이 그에게 복종하리라. 그가 자기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고 또 자기 포도주에 빨며 그 의복을 핏빛 포도주에 담가 빨 터이니 그의 두 눈이 포도주 빛깔로 까맣게 되고 그의 이틀이 윗빛으로 하얗게 될 것이다. 스불론은 바닷가에 살게 될 것이며 뭇배의 피난처가 될 것이고 그의 경계가 시돈에 미치리로다. 이사갈은 양머리들 사이에 웅크려 앉은 힘센 낙이라. 그가 안전함이 얼마나 좋은지 그 땅이 얼마나 안락한지를 보았도다. 그가 자기의 짐을 지려고 어깨를 내려쓰며 힘써 일하는 농노가 되었도다. 단은 이스라엘의 지파들 중 하나이나 자기 민족을 심판하리라. 단은 길가의 뱀이요 행로의 독사로다. 그가 마루의 뒤꿈치를 물어 그 기슬을 떨어 뚫으리라. 오 여호와여, 내가 당신의 구원을 기다리고 기다리나이다. 가시어 그를 약탈하는 떼강도가 뒤쫓을 것이나 도리어 그가 저들이 발꿈치를 칠 것이라. 아셀에게서 나는 떡은 기름질 것이니 그가 왕에게 별미 음식을 바칠 것이다. 납달리는 풀려뛰는 사슴이니 그가 아름다운 이야기를 전하리라. 요셉은 무성한 가지요 샘곁에 무성한 가지니 그의 가지들이 을타리를 넘었도다. 화려히 명인들이 그를 괴롭히며 그를 쏘고 그를 너려 숲에 엎드렸으나 그의 활이 도리어 튼튼하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곧 이스라엘의 목자이시며 반석이신 그분의 손을 힘입음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 친히 너를 도우시고 바라며 그 전능하신 분이 우로부터 하늘의 복과 아래로 놓인 기품의 복과 젖가슴의 복과 태의 복을 두루 내리시기 바라노라. 내 아버지의 복들이 내 조상들이 복들보다 오히려 뛰어나 저 가 없는 언덕 끝까지 미치리로다. 그 복들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들 가운데 뛰어난 자의 종수리로 돌아오리라. 베냐민은 물어뜯는 승냥이니 아침에는 빼앗은 것을 먹고 저녁에는 그가 사냥한 것을 나누도다. 이들이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다. 이와 같이 그들이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였고 그들을 축복하되 그들 각자의 복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다. 그리고 나서 그가 그들에게 이렇게 명하였다. 나는 이제 숨을 거두고 나의 선조들에게로 돌아간다.

그러나 너희는 나를 내 조상들 곁 곧 햇사람 에브론의 들판에 그 굴 무덤에 함께 묻으라. 그 굴 무덤은 가나안 땅의 마므레 앞 막벨라 둘에 있으니 곧 아브라함이 햇사람 에브론에게서 그 들판과 함께 사들여 매장지로 삼은 것이다. 거기에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묻혔고 이삭과 그의 아내 리브가가 거기에 묻혔으며 나도 레아를 그곳에 묻었다. 그 들판과 거기에 딸린 굴은 햇사람에게서 사들인 것이다. 야곱이 자기 아들들에게 명하기를 마치고 침상에서 자기의 두 발을 모으니 그가 숨이 멎어 자기 조상들에게 돌아갔다. 지금까지 창세기 제49장 33절까지의 말씀이었습니다.

0: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주님의 시간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새벽 이 시간까지 공부하는 우리 학생 여러분, 수능생 여러분, 많이 피곤하시죠?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로 지치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또 병실에서 청취하고 계시는 환우 여러분, 환우 여러분의 어그러진 곳들, 아픈 곳 마디마디마다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만지심으로 빠른 회복을 기도드리고요. 운행 중이신 분들 계실 텐데요. 혹시라도 깜빡 졸지 마시고 안전 운행하시기를 기도하면서 이 시간에는 북녘에서 오신 탈북민들의 생생한 간증을 전해드립니다. 이분들의 탈북 과정과 대한민국 정착 과정에서 함께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시간 함께하시죠.
1: 집 근처 바로 앞에 교회가 있었습니다. 교회를 갔더니 서너 명의 아주머니들이 얘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아마 집사님, 권사님들이었겠죠? 제가 물어봤습니다. 혹시 목사님 뵐 수 있을까요? 목사님이 나가셨대요. 오늘 안 들어온대요. 교회 앞에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갑자기 어떤 분이 들어오십니다. 저는 그분이 목사님이란 걸 알았습니다. 목사님! 저 탈북자예요. 저 얘기 한마디만 좀 들어주세요. 목사님께서 앉으시라고, 어서 앉으시라고 의자를 내미시는데 제가 기가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머리를 푹 떨구고 목사님 눈 마주치지도 못하고, 목사님 내일 일요일인데 탈북자가 구경 와도 됩니까? 제가 그랬어요. 목사님께서 아 오시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도 제가 얼마나 착해요. 허락받으러 갔잖아요. 그리고 다음날 오전 11시 예배인데 한 잠도 못 잤습니다. 드디어 내일이면 제가 많은 사람들을 만나는 거예요. 그 시간이 다가오기를 한 잠도 못 잤습니다. 그리고 오전 11시 예배를 갔습니다. 한 시간 동안 목사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지금도 기억이 하나도 남지 않습니다. 사람 구경하느라고 저는 목사님보다 더 바빴습니다. 그리고 광고 시간에 저를 소개하시면서 새 가족입니다, 탈북민입니다, 여러분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그러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오셨어요. 축하해요. 잘 오셨어요. 또 이제 우리 여성분들이 잘하는 거 있잖아요. 사랑합니다. 안아주고. 제가 뭐 누구한테 안겨받겠어요. 어성쩡하게 안겨가지고 웃기고들 있어. 지들이 나를 언제 봤다고 사랑한대. 우리 엄마 아빠도 나보고 사랑한다는 말 한 번도 한 적 없는데 이런 사기꾼 같은 것들. 그런데 너무 좋은 거예요. 그리고 어느 날 어설프게 읽었던 성경이 생각났습니다. 저는 중국에서 하나님 이름을 딱 한 번 들어봤어요. 어떤 탈북민 자매하고 지나가는데 아마 교회 같았던 거예요. 그 자매가 잠깐만 들어가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따라 들어갔어요. 한 일곱, 여덟 명의 할머니들이 계셨고 강대상 앞에 이 자매가 씩씩하게 걸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헌금통이 있었어요. 막 여기 우리 한국 돈으로 아마 5천 원도 안 됐던 것 같아요. 그거를 딱 꺼내서 딱 이렇게 흔드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 보시오 예? 내 여기다 돈 넣습니다 예? 하는 거예요. 그 저는 그냥 놀래서 가만히 있었어요. 그랬더니 나보고 야 가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어 하고 따라 나갔어요. 저는 야 뭐야 그랬더니 어 나 하나님한테 돈 좀 줬어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 우리는 돈이 엄청 귀하거든요. 도망자 신세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왜?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 혹시 알아? 우리를 한국에 저기 남조선에 빨리 보낼지?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한참을 쳐다보다가 너 드디어 미쳤구나 제가 그랬어요. 야 김일성한테 그렇게 사기당하고도 아직 도움의 손길이 있다고 생각해? 제가 그랬어요. 그게 저는 처음이었어요. 그리고 캄보디아로 갔는데 강제로 성경 막 읽히는 거예요. 성경책을 주는데 받았는데 왜 그리 두꺼워요? 글은 작고 검은색은 뭐 바탕화면이요 흰색은 글씨요. 아주 그냥 몰라요. 그걸 언제 다 읽어요. 그래서 안 읽었어요 저는. 그리고 관리하시는 분들이 볼 때 읽는 척 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안 읽으면 하나님이란 사람이 저를 남조선에 안 보낼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되게 읽는 척하고 그랬어요. 성경책 앞장을 탁 봤는데

십계명에 있는 거요? 뭐 나의 다른 뭐 우상을 섬기지 말지니라. 오, 김일성과 똑같네. 3일째 된 날 새벽 예배 궁금한 거예요. 도대체 이것들이 뭐 하나 보자. 그래서 새벽 예배를 나갔습니다. 상상한 그대로죠. 기도하고. 아, 재미가 없더라고요. 이 사람들 이거 어떡하지? 제가 좀 불쌍한 거예요. 나 이 사람들이 다 어떻게 하나. 정말 제가 할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 사람들 이거. 그래서 한심하기도 하지만 슬쩍 목에다 손대고 목소리는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속으로만 나도 아파요. 고쳐주세요. 서너 번 반복했어요.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나와버렸어요. 그리고 8시 45분쯤에 잠이 들어서 9시 됐는데 이 15분 동안 꿈에서 제가 하나님을 만났어요. 교회 옆에 제가 우두커니 서 있는데 어디선가 저를 두 번 불러요. 굵직한 목소리로. 성질이 급하니까 하늘을 쳐다봤어요. 아, 하나님, 당신 하나님 맞죠? 그래요, 그래요. 하나님 맞을 거예요. 저한테 신경 끄고 저 교회나 가보세요. 울고 불고 살아계신 하나님 당신을 찾아요. 제가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 저에게 응답 안 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 교회 어린아이도 아프지 않냐? 걔를 위해서 기도하면 너도 낫고 걔도 나을 텐데 그러시는 거예요. 눈을 떴어요. 기도는 뭐 공짜잖아요. 그리고 제가 그때 생각난 거는 저희 교회에서 서울에 있는 어떤 여자아이를 놓고 기도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게 생각나더라고요. 몰라요. 관심이 없으니까. 여자아이 7살 서울 이거밖에 몰라요. 그래서 두 가지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첫째, 하나님, 서울에 어떤 아이가 아프다는데 7살이래요. 여자래요. 고쳐주세요. 둘째, 하나님, 제가 지금 이런 꿈을 꿨는데 정말 하나님 맞다면 저도 고쳐주세요. 끝났어요. 저희 기도는. 오후 4시 들어서 잠이 들었고 9시 돼서 깼는데 제가 다 나은 거예요. 그리고 이 일로 제가 교회에 관심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많이 흘러서 제가 스스로 하나님을 찾아갔던 첫 기억이 있습니다. 주일 예배 끝나고 나오는데 저희 리더 권사님이 갑자기 제 손을 붙잡는 거예요. 용화야, 어제 사모님이 나 찾아와서 한참을 우셨어 그러는 거예요. 왜요? 사모님이 우리 권사님 손을 잡고 권사님, 용화가 언제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제가 언제면 우리 사랑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아니, 이런 거 다 몰라도 좋아요. 제 얼굴에 언제면 웃음꽃이 필까요? 이러고 울었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할 수 있는 게 뭐 있어요? 권사님 쳐다보다가 감사합니다. 그러고 그냥 왔어요. 근데 화가 나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주일, 월요일, 화요일이 되었습니다. 화요일 날 오전에 저는 교회 예배당 2층으로 왔습니다. 하나님 앞에, 십자가 여기 앞에 바로 와서 앉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저는 당신을 믿지 않습니다. 저는 내 그림자도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지금 나를 위해서 울고 있습니다. 내가 더 화가 나는 것은 이 거짓말 같은 일들이 정말 옆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왜 자기들은 항상 선한 척합니까? 왜 자기들은 항상 착한 척합니까? 왜 항상 베푸는 척합니까? 나는 왜 누군가의 도움이 있어야 됩니까? 나는 왜 불쌍합니까? 나는 왜 외로워해야 됩니까? 한참을 따지고 도는데 갑자기 제 인생이 떠오르고 불쌍해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한참을 목 놓아 울었어요. 한참을 울다가 너무 힘이 들어서 이렇게 소리만 내고 눈물도 안 나고 그러고 앉아 있었어요. 그런데 누군가가 뒤에서 저를 안아주는 느낌이 있는 거예요. 저는 숨을 죽이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너무 편안했어요. 그리고 깰까 봐 조금이라도 더 오래 있고 싶은 거예요. 이런 감정 처음이었거든요. 조용히 있었어요. 있는데 갑자기 뒤에서 음성이 들려요. 많이 힘들지? 내가 다 안다. 내가 함께 할게. 놀라서 그 자리에서 발떠덕 일어났습니다. 아무도 없었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이란 걸 알게 해주셨어요. 눈을 지그시 감고 설교를 듣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딸아, 너는 너의 소유가 누구 거라고 생각하니? 그래서 저는 퉁명스럽게 말했습니다. 아, 왜요? 이미 말했잖아요. 내 삶의 전부가 주님 거라고. 그러면 나를 믿고 내가 원하는 자리로 가자 그러는 거예요. 가면 되잖아요. 저는 그 자리가 어떤지 물어보지도 않았어요. 어딘지. 그리고 캐리어를 싸들고 바로 또 안산으로 왔습니다. 다음날 새벽 예배를 갔어요.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A4 용지 두 장이 막 날아오는 거예요. 저희 쪽으로. 저 쪽으로 와서 거의 다 온 걸 보니 한 글자에 용서라는 단어가 써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A4 용지가 제 가슴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 보여주셨습니다. 아빠, 오빠, 저를 팔아넘겼던 브로커, 저에게 성폭행했던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보여주셨습니다. 어렵게 어렵게 그들을 용서했습니다. 아, 이제는 살 수 있다. 드디어 끝이다 하는데 한 가정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날 저는 뒤집어졌습니다. 철야 예배 시간이었는데 사람이 발등에 불이 떨어지니까 창피한

모르겠더라고요. 이 앞에 저는 뒹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소리를 질렀습니다. 나를 잘 아신다면서요. 내 편이라면서요. 내 머리털까지 세신 바가 있다면서요.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사람들은 몰라도 당신은 알잖아요. 그러면 정말 내 편이라면 그들을 찾아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잔잔한 음성이 들렸습니다.

하지만 너희 말이 내게 들리는 대로 내가 행하리라 하셨던 그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온 벽면에 저는 이면지에 주님의 이름으로 용서합니다 라고 썼습니다. 화장실, 냉장고, 벽면 그리고 눈길을 돌릴 때마다 그것을 외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가능케 하기에 나는 안 되지만 예수님은 하실 수 있게 저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입술의 선포를 들으시는 에베네셀의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또 상한갈 때 꺾지 않으시는 또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하나님을 저는 다시 만났습니다. 헐벗고 굶주리는 우상이 득실거리는 나라에서 말도 글도 통하지 않는 남의 땅 중국에서 별의별 말도 안 되는 여러 가지 상황들 다 겪고 보게 하시고 또 보살 것 없고 초라하고 사람 냄새도 안 나는 저 같은 한 죄인을 구원하시고 인도하셔서 다시 북한을 품게 하시고 하나님의 소원을 이 마음 가운데 두고 새해를 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저는 간증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쉬지 않으시고 일하십니다. 북한 땅에 무너진 교회를 재건하고 복음 통일, 민족 통일을 이루어가야 하는 일은 하나님께서 우리 남한교회에 우리 사역자들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사명은요, 기회가 주어지면 하고 또 생각날 때 조금씩 이루어가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목숨을 걸고 깊이 읽고 무조건 해내야 되는 과업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시간에 저와 함께 해주신 방송가족 여러분, 탈북민 여러분, 그리고 북녘에서 청취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날씨가 무덥고 불쾌지수가 올라갈 때일수록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뿜는 시원한 그늘 같은 사람이 되어야겠습니다. 내가 먼저 주님 안에서 위로를 받고 평안을 누려야 내 가족에게 또 만나는 이웃들에게 아주 시원한 그런 숨구멍이 되어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늘 그렇게 하셨겠지만 또 오늘 예배 자리에 나가실 때 7월의 때약볕보다 더 뜨거운 성령의 은혜와 눈물 나는 사랑을 가슴 가득 가득 채우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음의 상처와 아픔은 십자가 앞에 다 쏟아내 버리시고요. 하늘의 신령한 위로로 무장해서 그렇게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이제 또 다가오는 한 주간도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서 세상의 어떤 더위와 시험도 거뜬히 이겨내시리라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늘 푸른 평강이 깃들기를 축복하면서 지금까지 주님의 시간에 정숙경이었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FM 107.3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 극동방송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북한과 중국, 러시아에 계신 동포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듣고 계신 방송 가족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복음의 메아리 임지현입니다. 요즘 국제사회 곳곳의 소식을 들어보면 안타까운 한숨이 절로 나옵니다.

지진이 늘고 전쟁이 터지고 갑작스런 사고로 많은 이들의 목숨을 잃기도 했죠. 누군가는 이야기합니다. 이제는 어디든 안전한 곳이 없다고요. 북한에서는 특히나 산가운데 예고 없는 어려움을 마주하죠. 어떤 날은 먹을 것이 걱정이고 어떤 날은 단속이, 어떤 날은 말 한마디로 가슴이 철렁 내려앉기도 합니다. 그 어떤 걱정과 근심 가운데서도 지켜주는 사람이 없다 느껴질지라도 우리의 곁에서 눈동자처럼 지키시는 분이 계십니다.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우리 주 하나님께선, 오늘도 살아계신 주 하나님께선 누구든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을 주님의 품 안에 감싸주시지요.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여호와께서 내 우편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가 너를 상치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리로다. 시편 121편 5절과 6절의 고백.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소망하면서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주일의 복음의 메아리 1부 순서 출발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로 실족지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자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여호와께서 내 우편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치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케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시편 121편 1절부터 8절까지의 고백, 북한어 성경으로 한 번 더 나눕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로부터 나온다. 여호와께서 내 발이 미끄러지지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않으시리라.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리라.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요 여호와는 내 오른편의 그늘이시니 낮에 해가 너를 해치지 못하고 밤의 달이 너를 상하게 하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를 모든 환난에서 지키시고 내 생명을 지키시며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토록 지키시리라. 만물의 통치자, 만물의 창조주 여호와 주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그늘이 되시며 오늘도 우리를 지켜 보호해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영원한 하늘나라를 소망하는 오늘 이 하루 가운데 주님께 믿음과 감사의 고백, 기쁨의 고백을 올려드리면서요. 계속해서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주일 1부 순서 함께합니다.

0: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의 복음의 메아리 일부 순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오늘의 말씀 나누어 볼게요. 극동방송의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십니다.
1: 예수님은 사람이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6장 43절에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그 나무를 보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나무에 열린 사과나 배나 감 같은 걸 열매를 보고 그 나무가 감나무, 배나무, 사과나무, 대추나무. 그래서 경건한 자의 말은 진실을 말해야 경건한 삶을 살 수가 있다. 세상은 불신의 시대입니다. 너도 나도 거짓말을 합니다. 상대방을 해치기 위해서 거짓말도 하기도 하고 욕도 하기도 하고 흉도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무고죄라고 하는 것이 우리나라에서 판치고 있죠.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은 상대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를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경찰서나 검찰청 등에 신고하여 발생하는 범죄를 갖다가 무고죄라고 그러죠. 일본의 무고죄가 하나가 있으면은 대한민국의 무고죄는 만 개가 있다고 그러더라고. 왜? 사람을 좀 높여주고 격려해주고 사랑해주지 조금만 잘 되는 사람 보면 저놈 죽일놈 살놈. 이제 우리 성도들의 경건한 삶이 이루어져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잠언 19장 9절입니다 거짓 증인은 벌을 면치 못할 것이요 거짓말을 내는 자는 망할 거라고 그랬어. 인터넷에 근거 없는 거짓을 퍼뜨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거짓말은 사탄에게 속한 것이기 때문에 사탄은 거짓의 아버지라고 그랬어요. 그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의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의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가 행하고자 하느니라. 왜? 마귀는 처음부터 거짓말한. 그래서 시편 101편 7절에 거짓 행하는 자가 내 집안에 거하지 못하며 하나님의 집 안에 거하지 못하며 거짓말하는 자가 내 목전에 서지 못하리라. 우리는 쉽게 거짓말해요. 그러나 경건의 삶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행여나 입 밖에 거짓말을 내지 않는 사람이라고 믿으시면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더러운 말을 하면 안 된다고 그랬죠. 에베소 4장 29절입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의 입 밖에도 내지 마.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는 은혜를 끼치게 하라.
0: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의 오늘의 말씀 함께했습니다.

이어서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함께 찬양하고요. 매주 이 시간 올려드리는 북한에서 온 형제와 자매들의 고향을 위한 오늘의 기도 찬양 후에 이어집니다.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수가랴 1장 3절의 말씀. 이어서 북한어 성경입니다. 너는 그 백성에게 이같이 전하라. 만유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이는 만유의 여호와의 이르심이다.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이는 만유의 여호와의 이르심이다. 스가랴 1장 3절의 말씀. 주님을 떠나 방황했던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 주셨던 말씀의 약속을 믿고 우리 민족이 주님께 돌이키기를 간구합니다. 남과 북의 모든 백성이 진정으로 회개하고 주님께로 온전히 돌아설 때 주님께서 이 땅에 임재하시고 역사하셔서 분단의 사슬을 끊고 통일을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주님께로 이끌어 주옵소서.

남과 북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이 방송이 흘러들어가는 모든 곳에 주님께서 부르시는 우리 형제와 자매 여러분 모두가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기를 다시 한번 소망하면서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북에서 온 자매님의 기도에 아멘이라는 화답과 함께 찬양 올려드립니다.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특별히 북한에서 우연히 방송을 듣고 계신 청취자 여러분, 이 방송을 통해 전해지는 주님의 사랑을, 주님의 마음을, 주님의 손을 꼭 한번 잡아보세요. 우리 주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이신지, 우리에게 얼마나 큰 평안과 사랑을 주시는지 함께 알기를 원합니다. 이 소망과 함께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1부 순서는 여기서 잠시 인사를 드리고요. 찬양 함께 나눈 후에 2부로 다시 찾아뵐게요. 제작 진행의 임지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북녘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FM 107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 극동방송에서 4시를 알려드립니다.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2부 순서 시편 143편 10절의 말씀으로 문을 열어봅니다. 주의 뜻을 행하게 하소서.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주의 신이 선하시니 나를 공평한 땅에 인도하소서. 북한어 성경입니다. 당신은 나의 하나님이시니 나에게 당신의 뜻을 가르치시고 당신의 선하신 영으로서 나를 평탄한 길로 인도하소서.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이끄시는 길인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뜻을 따를 때 우리의 삶은 결코 흔들리지 않는 평안과 소망을 누리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그렇게 오늘도 우리의 발걸음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주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믿음으로 따라가는 하루 되길 소망하면서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2부 순서 출발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극동방송에서는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손편지나 문자로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북한, 중국, 러시아, 제3국 북방에 계신 청취자 여러분, 편지 보내실 수 있는 주소 안내해 드릴게요. 대한민국 서울 마포구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담당자 앞입니다. 다시 한번 안내 드려요. 대한민국 서울 마포구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담당자 앞입니다. 여러분의 참여는 북한과 중국, 러시아의 복음을 전하는 북방선교의 기수 극동방송 사역에 큰 힘이 됩니다. 대한민국에 계신 여러분께서는 우물정 1069번으로 문자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이용료 부과되는 샵 1069번으로 보내실 수 있습니다. 문자 참여해주신 분들 가운데는 선정을 통해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업 콜드브루 전문 더치커피 스토리에서 커피를 보내드립니다.

0: 부게띠오는 편지. 부게띠오는 편지. 오늘 이 시간에는 북녘에 있는 사랑하는 아들 철이에게 전하는 어머니의 편지를 만나보실 텐데요. 어린 나이에 아들과 생이별해야만 했던 어머니 성실 자매님의 편지. 그립고 그리운 아들에게 전하는 오늘의 편지 바로 함께합니다.
1: 꿈결에도 보고 싶은 사랑하는 아들 철이에게 9살이 어린 노를 두고 또 나와야만 했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은 고통이 그날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구나. 덧없이 흘러간 장창 22는 매년 설날과 또 너희 생일날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음식을 먹을 때마다 그 자그마한 배를 마음껏 채워주지 못하던 이 엄마를 원망하며 슬픔과 눈물과 고통 속에서 허정 세월을 보내고 있던 이 엄마에게 어둠이 그늘을 가셔주고 희망이 빛이 되어줄 하나님이 손길이다. 오늘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다. 철이야, 지금은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모든 게 궁금하지만 언젠가는 너에게도 하나님이 따뜻한 손길이 닿길 바라며 이 편지를 쓴다. 철이야, 어렵고 힘들고 지치고 괴로울 때마다 엄마가 여기서 열심히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명심하고 건강하게만 살아다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 이렇게 해도 아들에게 편지를 쓸 수 있는 시간과 기회를 마련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기 손길이 가득한 저 북녘 땅에 하나님이 자비와 은혜가 풍성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길, 또 우리 자녀들에게도

0: 하나님이 따뜻한 손길이 빨리 닿게 되길 오늘도 예수님이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 오래전 헤어진 사랑하는 아들 철이에게 전하는 어머니의 편지. 그리고 아들과 남과 북의 다음 세대를 위해 올려드리는 오늘의 기도. 우리 주님께서 들으시고 역사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주님 안에서 만날 그날을 위해 하나님께서 분단의 장벽을 무너뜨려 주실 복음 통일의 역사의 현장을 위해 오늘도 간절히 기도합니다. 북에 띄우는 편지, 그립고 그리운 아들에게 전하는 성실자매의 편지로 함께했습니다.

0: 북한에 당신이 자비를 베푸시어 이 땅에 주님이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북한이 변화될 줄을 믿사오니 복음 통일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2: 북한 사람들이 평안한 생활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3: 남과 북이 복음으로 하나됨으로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제사장 국가로 이 땅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4: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반도의 복음 통일을 꿈꾸며 기도하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0: 계속해서 오픈도어 선교회 안요한 목사님께서 오늘의 말씀 전해주실 텐데요. 은혜의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1: 오늘은 사도행전 12장 1절로 5절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넷씩 내패에 맡겨 지키고 유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아멘. 대제사장들은 예수님만 죽이면 모든 것이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러 이유들이 있었겠지만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과 무리들이 오합지졸이라 생각했기 때문에 우두머리였던 예수님만 없으면 이 무리들이 아무런 힘 없이 흩어질 것이라고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예수님의 열두 제자들 중에 대부분은 어촌의 어부 출신들이었습니다. 그 중에 누구는 백성들의 세금을 거둬들이며 매국노 소리를 듣고 손가락질을 받던 세리였고요. 또 극단주의 성향인 열심당원도 포함되어 있었고 외형적으로는 키가 작은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유대 최고의 권위자들이었던 대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 백성들의 장로들은 그들이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상대할 가치를 느끼기

느끼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또 제자들 외에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은 어땠습니까? 가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또한 약한 자들, 소외된 자들이었습니다. 누가 봐도 형편없어 보이는 자들이었죠. 하지만 대제사장들을 따르던 자들은 어땠습니까? 충성스러운 바리새인들과 또한 유대에서 가장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들이었으니 예수님의 제자들과 확실히 비교되었습니다. 또 예수님이 붙잡히시면서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사람들이 무리에서 이탈했습니다. 그 사람들 중에는 괴수 바라바 대신 예수를 죽이라 라고 외치기도 했었죠. 그리고 이제 대제사장들은 확신했습니다. 이 예수만 없으면 이 무리는 끝이라는 것을 말이죠. 자, 맞습니다. 그들의 생각이 맞았습니다. 예수님이 죽어 없어지면 모든 것이 끝납니다. 하지만 그들이 생각하고 원했던 대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잘 알듯이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그리고 하늘로 승천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심으로 성령의 사역이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이땅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셨던 겸손의 왕 예수님처럼 이땅 가장 죄악되고 악한 우리들의 마음으로 성령님께서 겸손하게 오신 것입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몸소 체험했습니다. 약속하신 성령이 오신 것입니다. 지금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던 그 시끄러웠던 유월절이 지나고 오순절이 찾아왔습니다. 절기를 맞아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여들었고 그들의 관심사는 단 하나였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었던 예수님이 어떻게 되었느냐였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사흘 만에 부활하시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와 요한도 많은 사람들이 모여 북적북적한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갑니다. 그러면서 성전 미문 앞에 태어나면서 걷지 못했던 그 사람을 일으켜 세웁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자, 태어나서 처음으로 발과 다리에 힘이 붙어 일어나 걸을 수 있게 된그 사람은 바로 예루살렘 성전 안으로 뛰어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장애를 가져서 성전 안으로 들어갈 수 없었기 때문에 40평생 성전 문 앞에서 부러운 눈빛으로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을 바라봤던 그 앉은뱅이는 이제 성전 이곳저곳을 쓰시고 돌아다닙니다. 자, 그를 본 사람들이 깜짝깜짝 놀랍니다. 먼저는 미문 앞에서 구걸하던 앉은뱅이가 뛰어다니는 것에 놀랐고, 더 놀란 것은 앉은뱅이가 일어날 수 있는가에 대한 것 때문에 깜짝 놀랐습니다. 쉽게 말해서 이런 일을 행하던 예수님이 죽었는데 어떻게 이런 기적이 일어났는가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성전 안에 사람들의 마음에 이런 생각들이 들었을 겁니다. 예수가 다시 살아나신 것이 확실하다. 그때 베드로가 성전 안에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 안에 남자만 5천 명이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다시 살아났다는 소식이 예루살렘 성전에 가득 울려 퍼집니다. 이 소식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았던 대제사장들의 귀에도 바로 들리게 됩니다. 대제사장들은 빠르게 이 사건의 당사자들을 잡아들입니다. 왜냐하면 입막음을 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또 그들이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왜 두려워했을까요? 뭐가 두려웠을까요? 앉은뱅이가 일어났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그들의 머릿속에도 예수님이 스쳐 지나갔기 때문입니다. 드디어 이 사건의 당사자들이 잡혀왔습니다. 그런데 잡고 보니 이 대제사장들이 코웃음을 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무시하고 상대도 하지 않았던 예수님의 제자들인 베드로와 요한인 것입니다. 대제사장들의 뜰에 베드로가 서 있습니다.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밤 그곳에서 베드로는 나는 그를 모르오라고 세 번이나 부인했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베드로의 모습은 이제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그들이 듣기 싫어하는 이름을 크게 외칩니다.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아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살기 등등하던 대제사장들과 사두개인 백성들의 장로들은 이 베드로의 강력한 외침에 주눅이 듭니다. 그리고 순순히 그들을 놓아주죠. 그리고 정신을 차리고서야 그들을 놓아준 것을 후회합니다. 이후 본격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대제사장들의 거센 핍박이 시작됩니다. 대제사장들이 중심이 되어서 사울과 같은 자들이 예루살렘 내의 성도들을 마구마구 잡아들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스데반 집사의 순교도 있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 교회가 무너졌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았습니다. 유대 땅에 있었던 성도들은

핍박을 피해 사마리아 땅으로 그리고 이방 땅으로 퍼져나가서 교회를 세우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던 이 말씀이 살아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대제사장만이 성도들을 핍박했던 것만이 아닙니다. 유대의 분봉왕이었던 헤롯도 교회를 핍박합니다. 이 헤롯은 먼저 야고보를 잡아들였고 칼로 죽이게 됩니다. 사도 중에 첫 번째 순교자가 생기게 된 겁니다. 야고보는 적법한 절차에 의해 죽은 것이 아닙니다. 유대법으로 처형했다면 스데반 집사와 같이 돌에 맞아 죽었어야 했고, 로마법으로 처형했다면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만 했을 겁니다. 그런데 야고보는 칼로 죽임을 당합니다. 그냥 죽인 겁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야고보를 죽인 헤롯을 칭송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진리와는 상관없이 백성들의 여론에 의해 정치를 하는 사람들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헤롯은 본래 유대인이 아닌 에돔족 출신으로 유대 땅을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를 인정하지 않았죠. 그래서 그동안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지 못했던 이 헤롯은 이번 야고보를 죽인 것이 유대인들에게 매우 효과가 있구나라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제사장들이 그토록 잡아 죽이고 싶어하는 예루살렘 교회의 최고 지도자였던 베드로를 잡아들이게 됩니다. 왜요? 죽이기 위해서입니다. 당시 예루살렘 교회는 어땠습니까? 자, 맞습니다. 자신도 죽을까, 가족들이 핍박당할까 두려워했을 것입니다. 정말 무섭고 두려웠을 겁니다. 야고보가 죽어 돌아온 것이 그들에겐 정말 큰 충격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충격이 가시기도 전에 누가 잡혔습니까? 교회의 최고 지도자였던 베드로까지 잡혀 들어간 것입니다. 이제 교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북조선 성도님들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엄청난 결심을 합니다. 어떻게 하기로요? 바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야고보가 잡혔을 때에도 이들은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야고보가 처참하게 살해당했습니다. 어쩌면 우리 생각에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기도에 아무런 응답을 받지 못했다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의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야고보를 살려달라고 기도했을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들은 달랐습니다. 그들이 어떤 기도를 했습니까? 성도들은 야고보와 같이 이러한 처지에 놓였던 예수님을 기억하며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떻게 기도하셨겠습니까?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밤에 기도했던 것을 우리 한번 떠올리길 바랍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에 그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십니다.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기를 원하나이다. 야고보 사도를 살려주십시오라고 기도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성도들은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들의 기도를 하나님은 들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야고보를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의 순교자의 자리에 앉게 하는 영광을 허락하셨습니다. 물론 성도들은 마음이 아팠지만 눈물을 흘리며 이 하나님의 높고 영화로우신 기도 응답을 받고 야고보를 순교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했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높은 차원의 기도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이런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필요합니다. 단지 우리가 원하는 것만 나열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결과이든 그렇지 않건 간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기뻐하고 그 응답으로 인해 감사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절망적인 상황에 놓여 계십니까? 또한 절실한 상황에 놓여 계십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역사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할수 있는 것은 오직 그 응답을 인정하고 기쁜 마음으로 감사할 준비를 하는 높은 차원의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 여러분들의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다면 하나님께 올려 드리십시오. 하나님은 선하시고 여러분들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그 믿음으로 기도하십시오. 선하신 하나님, 제가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제가 원하는 것은 이렇습니다. 하지만 제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실 것입니다. 이미 응답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 응답을 취하십시오. 그 응답에 순종하십시오. 자,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 이때가 유대인들의 가장 큰 명절인 유월절이었습니다. 예수님도 이 유월절에 잡히셨었죠. 대제사장들과 백성들의 장로들은 아무 죄 없으신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정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조건이 있었습니다. 바로 죽여도 되는데 유월절이 끝나고 죽이자는 것입니다. 왜 그랬습니까? 자기들이 명절에는 뒤로 돈을 얻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명절에 수많은 사람들, 각국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이 예루살렘을 모여들게 되고, 그리고 그곳에서 제물로 드릴 곡식 또는 동물들을 사게 됩니다. 그 제사 제물을 사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그들은 정말 5천원의 쌀 한 가마를 얻을 수 있는 것을 5만원 이렇게 비싸게 팔고 있었습니다. 성전에서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땅에서 온 유대인들은 그것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려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자, 그 모습을 예수님이 보시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성전에서 장사하는 자들의 상을 뒤집어 엎으신 것이죠. 그런데 베드로가 잡히던 때에도 같은 모습이 보여집니다. 베드로를 유월절이 끝나고 죽이자는 것이죠.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베드로는 헤롯이 잡았지만 그 배후에는 역시 대제사장들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대제사장들은 예수님을 잡았던 때와 같이 전혀 변하지 않는 모습을 갖고 있었다는 것 또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유대인의 명절, 가장 큰 명절인 유월절에 한탕을 크게 잡는 것. 그래서 베드로는 명절이 끝나면 죽이면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베드로는 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날 죽게 됩니다. 빠져나갈 수도 없습니다. 베드로 한 명을 두고 두 명의 군인들이 바로 옆에 붙어 있고 쇠사슬에 묶여 있습니다. 또 문 밖에서도 보초를 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탈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전혀 없습니다. 결국 내일 베드로는 죽게 됩니다. 베드로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베드로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오늘 읽은 말씀에 그 모습이 나옵니다.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자, 베드로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자고 있습니다. 이 중요한 순간에, 내일 죽게 되는 그 순간에 베드로는 자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는 자기의 삶을 포기한 것일까요? 7절을 보면은 천사가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서 깨울 정도로 깊은 잠에 들어 있습니다. 이 모습을 우리는 어디서 본 적이 있습니다. 어디서 보았죠? 예수님에게서 본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거라사 지방에 있던 군대 귀신 들린 자를 만나러 가실 때 갈릴리에서 배를 타고 이동하십니다. 그때 바다에서 큰 광풍이 일게 됩니다.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는 태어나면서부터 어부로 살아왔던 자들이 다수 있었습니다. 자, 갈릴리 바다입니다. 자기네 집인 것이죠. 그때 광풍이 일어납니다. 어쩌면 이 어부 출신 제자들은 자신의 실력을 뽐내기 좋은 기회였을 겁니다. 근데 어떻게 되나요? 이제 죽게 되었습니다. 평생 바다에서 배를 몰았던 그들은 자신들이 죽게 되었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어디 계신가요? 마가복음 4장에 자세히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은 배 밑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고 계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큰 광풍이 부는 바다 한가운데서 말입니다. 가능한 일입니까? 자, 이후에 예수님이 바다를 꾸짖으시고 잠잠해지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베드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는 예수님처럼 자고 있습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이 전혀 없을 때 어떠한 최선의 노력을 한다 해도 결과가 불보듯 뻔할 때, 삶에 아무런 소망이 없어질 때, 그때 우리는 베드로처럼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믿음으로 위탁해야 합니다. 이 말은 이제 우리의 모든 삶과 모든 영역의 결정권을 하나님께 넘겨드린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모든 것을 우리가 결정합니다. 가장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서 그때조차 나의 선택을 신뢰합니다. 나의 실력을 맹신합니다. 나의 경험과 체험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배 위에서 강풍과 맞선 어부 출신 제자들처럼 말이죠. 그리고 결국 깨닫습니다. 나의 실력과 지식과 지혜, 경험과 체험, 이 내가 중요하게 여겼던 수많은 것들이 얼마나 나약하고

믿을 만하지 못했다는 것을 그제서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믿음으로 맡겨야 합니다. 베드로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야고보도 그러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맡기는 것, 위탁하는 것이 최선이라는 것을 말이죠. 그리고 결과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결과가 어떠하든 간에 하나님의 선택이시고 하나님은 그 결과를 통해 큰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0: 있고 그 어떤 것보다 큰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런 삶을 살기를 축원해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위탁합니다. 하나님께 내 손을 가슴에 얹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지금껏 하나님보다 제 자신을 믿었던 모습을 용서해 주십시오. 거친 풍랑이 부는 이 세상에서 제가 할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이제야 깨닫습니다. 예수님, 제 삶에 일어나 주십시오. 제 삶과 모든 결정권을 온전히 위탁합니다. 하나님, 내 삶을 받으시고 내 삶을 통해 큰 영광 받아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1: 오픈도어 선교회 안요환 목사님의 오늘의 말씀 함께 하셨습니다. 말씀 가운데 받은 은혜와 기도 제목을 붙들며 우리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복된 이 시간 보내시기를 소망합니다.

7월 19일 수요일 날씨입니다. 오늘 북한 지역은 저녁이 대체로 흐리고 비가 내리겠습니다. 최저 기온은 광주와 목포, 제주가 25도, 신의주와 대구, 여수, 부산이 24도, 평양과 서울, 포항이 23도로 보이고요. 개성과 함흥, 춘천, 강릉이 22도, 청진 21도, 강계가 18도, 해산 16도로 전망됩니다. 최고 기온은 대구와 포항이 31도, 광주와 목포가 30도, 부산과 여수, 대전이 29도, 평양과 춘천이 28도로 보이고요. 개성 27도, 강릉이 26도, 신의주 25도, 강계 24도, 함흥과 청진이 23도, 해산 22도로 예상됩니다. 이어서 바다 날씨입니다. 동해 북부와 서해 북부는 하루 동안 비가 내리겠는데요. 파도의 높이는 동해 북부와 서해 북부 모두 0.5에서 1.5m.

미터 사이로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우리를 늘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주님의 평강을 누리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향 땅 북한에도 전해드리는 날씨 소식, 해산에서 온 웅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앞에 있는 모든 선택지 앞에 믿음으로 주님께 기도하며 믿음으로 구하며 주님의 말씀을 따라 나아가는 복된 주일 보내시기를 기도하면서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제작 진행의 임지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북녘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함께 해주신 청취자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이사야 43장 19절 말씀.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선구입니다. 방송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대한민국 울산에서 보내드리는 주파수 FM 107.3MHz, 출력 3kW, 호출부호 HLQR로 방송되는 FEBC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극동방송은 국내는 물론 동북아시아 영혼들에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세워진 순수 복음 선교 방송입니다. 울산 극동방송은 매일 24시간 방송하고 있으며 방송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 심의 규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울산 극동방송은 울산광역시 남구 번영로 145에 연주소를 두고 있으며 송신소는 울산 무룡산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될 설교나 칼럼, 그 밖의 출연자 의견은 방송사의 입장과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울산극동방송은 청취자 여러분의 기도와 헌금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울산극동방송의 편성 책임자는 남현용 지사장입니다. 오늘 하루도 극동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승리의 시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FEBC 울산극동방송입니다. HLQR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극동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마태복음 11장 29절 말씀입니다. 방송가족 여러분,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지요. 내 영혼의 피피치니 윤재희입니다. 진정한 쉼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임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그리고 회복의 시간을 갖기 위해 내가 결단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고요. 그렇게 결단하며 복된 시간을 갖길 원합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오늘 네오은의 삐삐치니 첫 찬양으로 함께 불렀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사람과 자연이 함께 행복을 추구하는 새로운 세상 더 헤븐 리조트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찬양과 은혜로운 말씀으로 우리 방송가족 여러분을 만나고 있습니다. 듣고 싶은 찬양 또 나누고 싶은 이야기 있는 분들 가운데 문자 메시지 가능하신 분들 50원 100원의 정보용료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샵 1069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이어드리는 찬양입니다. 샘물과 같은 보혈.

0: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네오의 빛빛이니 함께하고 있습니다. 말씀으로 은혜 받습니다. 상봉동 은혜제일교회 최원호 목사님의 말씀을 보내드립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1: 할렐루야. 오늘 또 내 영혼의 빛빛이니 우리의 삶

0: 가운데에 하나님이 비치시는 영광의 빛이 반짝반짝 비치는 이 하루 길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상처를 안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상처 자체가 아니라 그 상처가 자신의 정체성이 될 때입니다. 사도행전 3장에는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그는 사고를 당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태어나는 순간부터 걷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은 매일 그를 성전 미문에 데려다 놓았고 그는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며 살았습니다. 처음에는 다리를 잃은 사람이었지만 세월이 지나면서 그는 구걸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열등감의 무서움입니다. 처음에는 한 가지만 부족함이었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것이 자신의 정체성이 되어버린다라는 겁니다.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남들보다 부족해. 이러한 생각이 반복되면 사람은 더 이상 새로운 삶을 꿈꾸지 않습니다. 환경에 적응하는 것이 아니라 열등감에 순응하며 살아갑니다. 태생적인 안전뱅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성전에 들어갈 생각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성전 문 앞에 앉아 있었지만 문 안으로 들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은 이미 포기하고 있었습니다. 오랜 시간 반복된 현실은 그의 생각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는 일어서는 삶보다 구걸하는 삶이 더 익숙해졌고 가능성보다 체념을 먼저 배우게 되었습니다. 사람은 같은 상처를 오래 품고 살다 보면 어느 순간 그것을 자신의 운명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열등감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마음의 상처였지만 시간이 지나면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라고 굳어진 정체성이 되어버린 겁니다. 새로운 도전과 하나님의 가능성마저 스스로 포기하게 만듭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돈을 구했지만 삶이 바뀔 것이라는 기대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필요한 것은 동전 몇 입이 아니라 새로운 인생이었습니다. 그는 베드로와 요한이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베드로는 말합니다. 사도행전 3장에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 말씀은 단순히 다리를 고쳐주신 기적이 아닙니다. 너는 더 이상 안전뱅이로 살아갈 사람이 아니야. 너는 더 이상 구걸하는 사람이 아니다. 너의 과거가 너의 미래를 결정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언이었습니다. 성경은 그의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었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는 일어나 걷고 뛰며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가 베드로와 요한과 함께 하나님의 성전으로 들어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평생 문 앞에만 머물렀던 사람이 이제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의 다리만 일으키신 것이 아니라 무너진 자존감을 회복시키셨고 열등감에 갇혀있던 정체성을 새롭게 하셨습니다. 우리도 때로는 과거의 실패, 가정환경, 학력이나 외모나 경제적인 형평 때문에 스스로를 규정하며 살아갑니다. 나는 원래 안 되는 사람이야. 나는 원래 능력이 부족한 사람이야. 나는 할 수 없어라고 하는 거짓된 믿음이 마음 깊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열등감이 만들어낸 거짓 정체성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에 말씀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정체성은 과거가 아니라 은혜로 새롭게 정의되어지는 것입니다. 혹시 지금도 내 마음속에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라는 생각에 붙들려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주님은 당신에게 말씀합니다. 일어나 걸어라. 이 말씀은 단지 육체를 향한 명령만이 아닙니다. 열등감에 묶인 사람, 열등감에 찌들은 마음을 향한 명령이며 포기했던 꿈을 향한 초대이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더 이상 과거에 앉아 있지 마십시오. 사람들의 시선 앞에 머물러 서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손을 붙드십시오. 주님께서 일으키는 사람은 더 이상 열등감으로 자신을 정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는 새로운 정체성으로 살아가시는 이 하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 지금까지 상봉동 은혜제일교회 최원호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어드리는 찬양입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영어 찬양 함께 하겠습니다.

시편 55편 2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아버지의 말씀을 의지해 믿음의 그물을 던집니다. 오늘도 하나님 나라와 영혼 구원의 소망을 두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레오네 피피치니 오늘 마지막 찬양입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함께 부르시고요. 저는 내일 다시 여러분 만나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윤재희였고요. 이 프로그램은 사람과 자연이 함께 행복을 추구하는 새로운 세상, 더 헤븐 리조트와 함께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십시오.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극동방송 서머 스페셜.
1: FEBC 곧이어서 새 주간을 맞으며가 방송됩니다. 안녕하십니까. 새 주간을 맞으며의 공부영입니다. 1년 중에 가장 더운 때, 그래서 휴식이, 쉼이 꼭 필요한 때이기도 합니다. 여름 휴가가 시작되면서 교회에 빠지는 사람들도 많은데요. 그래서 교회에 빈 좌석이 많아지는 때도 바로 이때가 아닐까요? 그런데요, 오늘은 복된 주일입니다. 휴가 기간이 아닌 분들은 곧 교회 나가 정성껏 예배드리세요. 그리고 휴가로 집을 떠나 타 지역에 계시다면 그곳 교회를 찾아 어느 곳에서든지 정성을 다해 예배하는 그런 복된 주일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교회 절기, 그리고 과거 한국 교회 안팎에서 일어났던 크고 작은 일들과 나라와 민족의 독립을 위해 몸바쳤던 교회사 속의 사람들의 얘기로 엮는 새 주간을 맞으며, 이번 주간은 성령 강림절 후 여덟 번째 주일입니다. 이 주간에 예전색은 여전히 녹색을 쓰게 되는데요. 이번 주간에 시편 25편, 골로새서 1장, 누가복음 10장을 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교훈에 대해서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7월 19일 오늘 주일에 일본 기독교 조선교단이 조직된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한국 교회의 역사를 살피다 보면은 지금은 상상할 수 없는 정말 힘겨웠던 일들을 많이 겪어 나가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때때로 역사는 한국 교회의 수치스러움도 여과 없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오늘 말씀드릴 일본 기독교 조선교단이 그 중에 하나입니다. 해방을 불과 25일여 앞둔 1945년 7월 19일에 일본 기독교 조선교단의 조직은 일제의 한국교회 통제를 보여주는 상

상징적인 사건이었죠. 일제 통치의 막바지 일본은 모든 부문에서 한국에 대한 일본화를 더욱 강력하게 추진합니다. 모든 공식 석상이나 학교 수업에서 한국어 사용을 엄금하고 한국 사람들에게 일본식 이름으로 개명케 하는 창씨 개명과 신사참배, 동방요배 그리고 한국신민서사의 암송을 강요했고 더 나아가서 징병, 징용, 정신대, 전시보국대, 국방애국헌금 등 최후까지 집요하게 우리의 것을 말살하려고 했던 것이죠. 1930년대를 경과해가면서 일제는 마침내 한국 기독교의 정통성을 와해시키기 위해서 기독교와 관련된 여러 가지 단체들을 모두 일본화시키려고 했었는데요. 그 결과로 조직된 것이 바로 일본 기독교 조선교단입니다. 1943년 한국의 장로교와 감리교 두 교파도 조선이라는 이름 앞에 일본이라는 이름을 앞세워 각 교회의 고유한 명칭을 버리고 이른바 교단이라는 일본식 교파명을 가지게 됐는데요. 안타까운 것은 한국교회가 이러한 일제의 탄압과 압력에 맞서지 않고 굴종했다는 데 있습니다. 당시 장로교와 감리교 두 교단에는 친일적 교회 조직이 생겨나기 시작했고 또 YMCA, 주일학교연합회 등은 각각 세계 기구로부터 탈퇴하고 일본에 예속돼 있었죠. 이러한 한국인의 굴종과 일제의 회유 그리고 강압이 어우러져서 1945년 7월 19일 조선에 있던 모든 교파를 통폐합해 일본 교회에 예속시키는 소위 일본 조선 기독교단을 조직하기에 이른 것이죠. 해방을 불과 3주일 앞둔 때였는데 물론 석주일 만에 해방이 되면서 일본 조선 기독교단은 아무런 활동을 하지는 못했습니다만 이것은 우리의 슬픈 역사이자 한국 교회의 부끄러운 단면이기도 한데요.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역사의 교훈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 일본 기독교 조선교단이 1945년 7월 19일에 조직됐습니다. 같은 날 7월 19일 주일에 초대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이 별세한 기록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초대 대통령이었던 이승만 대통령이 지금으로부터 61년 전인 1965년 7월 19일 망명지인 하와이에서 세상을 떠나셨는데요. 1948년 정부가 수립되면서 7월 20일에 대통령에 선출됐었는데 요즘 이승만 대통령의 생애에 대한 재조명, 재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과정 속에서 이승만 대통령의 젊은 시절 선교에 대단한 열정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뒷날의 역사가들이 역사를 기록할 때 우리나라의 대통령 가운데 크리스찬이 여러 분 있었고 이분들이 신앙 양심을 가지고 이 나라를 잘 이끌어 나가 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어야겠습니다. 우리나라 초대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이 지금으로부터 61년 전인 1965년 7월 19일 망명지인 하와이에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같은 날 7월 19일 주일에 홍병선 목사님이 별세하신 기록이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59년 전인 1967년 7월 19일에 농촌운동에 힘쓰시다가 돌아가신 홍병선 목사님은 일본 동지사대학 신학부를 졸업하고 귀국해 남감리회에서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1920년부터 YMCA 간사로 일하면서 농촌 문제에 큰 관심을 갖고 덴마크식 농촌을 건립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죠. 그래서 덴마크식 농업학교 협동조합 운동, 농촌사회센터 건립에 힘썼습니다. 그러나 일제하의 압박으로 많은 제약을 받아 어려움도 겪었지만 1945년 해방된 후 홍병선 목사님은 농림부 농림위원, 농협고문, 농업문제연구위원, YMCA 명예회장으로 수고하면서 YMCA 역사 편찬에 힘쓰시다가 1967년 7월 19일 하나님 품에 안기셨습니다. 7월 23일 목요일에는 한국기독교사회봉사회가 창립된 기록이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63년 전인 1963년 7월 23일에 한국기독교사회봉사회가 창립되는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과 사랑으로 교회와 사회 그리고 국제적인 모든 봉사사업을 실천해 하나님 나라를 건설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발족됐습니다.
한국기독교사회봉사회는 세계 각국의 재해나 긴급사태를 만난 이재민들을 돕고 장애인들을 위한 사업, 무료 의료사업 등 여러 분야에서 활발하게 움직입니다.

하고 있습니다. 7월 24일 금요일에는 이하영 목사님이 별세하신 기록이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74년 전인 1952년 7월 24일 독립운동가로 수원 3.1학교 설립자인 이하영 목사님이 수원에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수원에서 태어나 현재 수원 종로교회인 보시동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시작해 1904년에는 이 교회에서 담임 전도사를 지내셨죠. 세상을 떠날 때는 종로교회에 소속 목사 신분이었는데요. 수원의 기독교 교육기관인 3.1학교를 세우고 제2대 교장을 지내기도 했습니다. 3.1이라는 이름은 3.2일체에서 온 것이라고 하죠. 이하영 목사님은 평양, 진남포, 강릉 여러 곳에서 목회했는데 진남포에서 목회할 때는 진남포 지역의 총책임자로 3.1운동을 주도하기도 했었습니다. 이 일로 체포돼서 3년 동안 옥고를 치르기도 하셨는데 그 뒤에도 이하영 목사님은 상해 임시정부와 관련을 맺고 지하 독립운동을 활발하게 펴나갔습니다. 1931년 은퇴한 후 수원에서 생활하다가 1952년 7월 24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7월 25일 토요일에는 조종대 선생님이 별세한 기록이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104년 전인 1922년 7월 25일 철원지방 3.1운동을 주도했던 조종대 선생님이 세상을 떠나셨는데요. 철원읍에서 출생해 전덕기 목사님의 가마로 기독교 신자가 됐고 신앙을 통한 애국운동에 앞장섰던 분입니다. 철원지방의 3.1운동을 주도했다는 이유로 함흥 감옥에 수감됐는데 감옥에서 주일에 일하는 것을 거부했고 담배 생산 작업도 거부하면서 기독교인의 품모를 지키다가 1922년 7월 25일 하나님 품에 안기셨습니다. 매주 일 아침, 2주간 교회 절기, 그리고 과거 한국 교회 안팎에서 일어났던 일들과 나라와 민족의 독립을 위해 몸바쳤던 교회사 속의 사람들의 얘기로 엮는 새 주간을 맞으며 지금까지 구성 진행의 공부역이었습니다. 다음 주 이 시간까지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지금부터 여러분이 꼭 아셔야 할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잘 들어보시고 자세한 내용을 알기 원하신다면 극동방송으로 연락주세요. 당신의 삶이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지금 이 방송을 듣고 있는 당신을 너무도 사랑하시며 당신이 영원한 생명의 기쁨 누리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처럼 온전한 행복을 누리며 살지 못하고 있죠.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성경 로마서 3장 2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못 미치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넘을 수 없는 벽이 생겼다는 말입니다. 이 죄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으로부터 시작되었는데 이 불순종으로 인해 우리 영혼은 지옥에서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지옥의 형벌에서 구원받을 뿐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서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는데 바로 하나님의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무덤에 장사된 지 사흘 만에

구원, 구원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세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고 삶을 억누르던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많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애청자 여러분의 삶에 유익한 정보를 드리는 FEBC 게시판입니다. 부산 수용로교회 청년국 주최로 청년과 청년 사역자를 세우는 더 플로우 캠프가 열립니다. 8월 17일 월요일부터 19일 수요일까지 부산 수용로교회에서 열리며 강사로 페이지처치 신재웅 목사, 나눔교회 조영민 목사, 시광교회 이정규 목사, 수용로교회 김배광 목사, 우리는교회 박광리 목사가 나섭니다. 한국교회를 섬기는 청년과 사역자라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한 더플로우 캠프의 등록 및 자세한 사항은 부산 수용로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울산 가스펠하우스에서 여호와께 돌아가자라는 주제로 7월 정기집회를 개최합니다. 7월 20일 월요일부터 23일 목요일까지 4일간 저녁 7시 30분에 동탄 생명나무교회 이의원 목사님을 모시고 진행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25-285-1244번, 지역번호 052-285-1244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구 야음동에 위치한 은광교회에서 주일 2부 예배 찬양대 지휘자를 모집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27-9001번, 지역번호 052-227-9001번 은광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울산극동방송 전속 어린이 합창단에서 신입단원을 모집합니다. 한국교단이 인정하는 건전한 교회에 출석하는 초등학교 2학년에서 6학년까지의 학생이라면 누구나 지원이 가능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며 신청 및 자세한 사항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3927번으로 어린이라고 문자 보내주시거나 지역번호 052-229-9000번, 지역번호 052-220-9000, 울산 극동방송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FEBC 게시판은 애청자 여러분께 항상 열려 있습니다. 교회 및 기관의 행사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 세미나 등 소식을 나누기 원하시는 분들은 행사일보다 2주 전 자세한 내용과 연락처를 울산극동방송 홈페이지 FEBC 게시판 무료 광고 신청하기에 접수해 주시면 선별해 방송해 드립니다. 지금까지 FEBC 게시판이었습니다.

0: FM 107.3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1: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하루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시간 FEBC 새벽 예배.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아멘. 야고보서 4장 6절 말씀입니다. 생명과 호흡을 허락하셔서 선물 같은 하루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큰 은혜를 주시는 능력의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주일 보내시길 소망합니다. 대한민국을 비롯해 북한과 중국 동북 삼성, 연해주 지역 등 북방의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방송으로 예배드리며 하루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FEBC 새벽 예배.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한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통합 찬송가 410장, 새 찬송가 310장, 아 하나님의 은혜로. 통합 찬송가 410장, 새 찬송가 310장, 아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0: 이 시간 마음을 모아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대전 우리교회 윤기윤 목사님께서 대표로 기도하십니다.
1: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목자 되신 하나님 아버지, 새로운 아침을 허락하시고 주님 앞에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셔서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분주한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우리의 영혼을 말씀으로 새롭게 하시고 지친 마음에 참된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어떤 길을 걷든지 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혹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게 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게 하옵소서.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보호하시니 담대하게 하루를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 그리고 성도들의 삶을 주님의 선하신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며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우리를 따르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목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0: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은혜를 받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중앙성결교회 한기채 목사님께서 여호수아 5장 13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여호수아의 기도라는 제목에서

0: 읽고 전하십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을 개역 한글 성경으로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웠을 때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섰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대적을 위하느냐? 그가 가로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이제 왔느니라. 여호수아가 땅에 엎드려 절하고 가로되, 나의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은혜로운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여호수아는 모세의 후계자이지만은 또 모세와 함께 동역했던 사람입니다. 모세하고 함께 하면서 그 무엇보다도 모세에게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또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하나님 말씀 받들어 행하는 것을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지켜본 사람이 여호수아입니다. 특별히 지난번 이제 모세의 기도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여호수아가 아말렉 사람들과 전쟁을 할 때, 그 출애굽기 17장에 나오죠. 그때 자기의 실력이 아니라 산위에서 기도하는 모세와 아론 훌 그 세 사람의 그 기도가 전쟁의 성패를 좌우한다는 것을 여호수아가 현장에서 아마 뼈저리게 느꼈을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 세 사람이 산 위에서 기도해서 승리한 그 여호와 닛시 그 사건을 출애굽기 17장 14절에 모세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죠, 모세한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어떻게 승리하게 됐는가 하는 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그리고 특정해가지고 여호수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귀에 못이 박히게 얘기하라는 거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 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이 아말렉과의 그 싸움에서 기도로 여호와 닛시 승리하는 이 역사는 특별히 여호수아가 앞으로 많은 전쟁을 수행하게 될 텐데 기도로 싸워야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그 못이 박히도록 여호수아의 귀에다 대고 얘기를 해주라, 이런 얘기입니다. 확실히 알 수 있도록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어떤 전쟁이든, 그게 뭐 개인적인 일이든 가정의 일이든 사업이든 무슨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기도를 앞세우고 기도로 싸우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그러니까 전부 다 전쟁하는 사람들도 보면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미국 같으면 이제 그 당시에 남북 전쟁하면서 남쪽도 하나님 믿는 사람들, 북쪽도 하나님 믿는 사람들 다 하나님 보고 자기 편 들어달라고 그러고 전쟁을 하는데, 그중에 이 아브라함 링컨 같은 그런 마음이 있어서 과연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지 그러지 않는지, 내가 하나님 뜻을 수행하는 사람인지 그러지 않은지를 살피고 기도하고 그 하나님 뜻대로 하기를 원하는 그런 사람이 되면은, 그러면 하나님 뜻이 둘일 수는 없잖아요. 그 안에서 뭔가 해결이 되고 또 문제를 풀어갈 수 있도록 그런 방법을 제시해 주실 텐데, 그래서 결국 이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군대 장관 뒤에서요. 예. 그래요.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쟁, 또 하나님이 도우시는 전쟁,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제가 헌신하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나가는 것이 오늘 본문의 얘기예요. 하나님을 어떻게 전쟁에 개입시킵니까?

기도. 어? 기도로 개별합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상황에 개입을 합니다. 예. 그래서 개입할 여지를 만들어드리는 게 기도예요. 예. 하나님 이 일에 간섭하세요. 예. 하나님 이 일에 초청합니다. 이런 게 이제 기도인데 이 자연 만물에 대해서 직접 명령하는 기도를 하는 겁니다. 이걸 선포하는 기도 또는 왕의 기도라고 그래요. 왕의 기도.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그러잖아요. 왕 그리고 제사장. 그러니까 제사장의 기도도 합니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왕의 기도는 명하는 기도예요. 예. 주기도에도 보면은 제사장의 기도가 나옵니다. 제사장의 기도는 뭐예요? 일용할 양식을 주세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이건 제사장 기도예요. 왕의 기도가 주기도에 뭡니까? 나라가 임하고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질지어다. 이게 이제 왕의 기도예요. 주기도 안에 들어가 있어요. 주기도 안에 제사장 기도도 있고 왕의 기도도 들어가 있어요. 선포하는 나라가 임하게 그리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라. 이렇게 선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선포하는 기도도 우리가 때로는 믿음으로 담대하게 할 필요가 있다. 시험은 떠날지어다. 질병은 고침받을지어다. 이렇게. 문제는 해결될지어다. 이렇게 선포하면서 악한 영은 떠날지어다. 이게 귀신도 쫓아내는 그런 기도를 합니다. 예수님도 그런 기도를 많이 하시잖아요. 풍랑아 잠잠할지어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이렇게. 소녀야 일어나라. 이런 게 다 선포기도, 왕의 기도거든요. 그래서 성령 충만하고 또 하나님의 뜻에 확실하고 그리고 믿음의 담력을 가지고 선포하는. 그래서 이 여호수아에 대한 이 기록을 보면은 민수기 27장 18절에도 여호수아는 그 안에 성령이 머물고 있었다 그러고 신명기 34장 9절을 보면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안수할 때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했다. 그러니까 구약에 이미 이 여호수아도 성령 충만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한계 상황에서 믿음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그런 기사가 여기에 나와 있어요. 야셀의 책에 이게 기록되어 있다 그러는데 야셀의 책에 기록되어 있다는 기록이 오늘 이 여호수아서 10장 13절에도 나오고 사무엘 하 1장 18절에도 다윗이 부른 노래가 야셀의 책에 기록되어 있다. 다윗이 무슨 노래를 불렀냐면 사울하고 요나단이 죽고 나서 그 슬픔의 노래를 부른 대목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야셀의 책이라는 게 실제로 있어요. 요새는 이제 그 책이 한국말로도 번역이 됐더라고요. 야셀의 책. 그래서 이런 전쟁에 관련되어 있는 이야기들 또 노래, 시 이런 것들이 기록되어 있는 책의 그 근거를 이 성경에서도 이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야셀의 책. 그래서 전쟁에 뭐 이 사사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승리하고 뭐 했던 이야기들을 기록해 놓은 그 활의 노래라는 그런 야셀의 책에 이 기사가 기록되어 있다. 여호수아서 10장 14절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사람의 목소리 아까 태양아 머물라 달라 머물라 이걸 이제 여호수아가 얘기했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그 선포하는 기도에 응답을 해 주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응답이라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라 기도의 응답으로 나타난 사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0: 여호수아서 10장은 우박을 내리시고 또 해와 달을 멈추게 하는 이런 기도를 여호수아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자연현상이잖아요. 자연현상을 통해서도 이 여호수아의 기도에 응답하고 하나님의 기적 같은 일들이 나타났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이러한 기도도 담대하게 할 수가 있어요. 주님의 뜻을 따라서. 그 시편에도 그런 기도가 많이 나옵니다. 자연 만물을 향해서 명령하는 기도가 나와요. 시편 148편 3절에도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다 그를 찬양할 자다.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대목들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에도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오늘은 좀 선포하는 기도를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실제로 그런 걸 해서 효력을 본 적들이 있어요. 애들이 막 틱으로 막 이렇게 할 때 틱은 사라질지어다. 그 틱이 없어진 적도 있고요. 실제로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질병을 고칠 때에도 주님의 그 능력으로 명하는 그런 기도가 효과가 있을 수 있어요. 귀신을 쫓아낼 때도 귀신 들린 사람 나가라고 귀신아 물러갈지어다 그랬더니 그 사람은 눈물 타고 나가겠다고 하더라고요. 자기 말로 그래요. 뭘 타고 나가든지 나가! 그러니까 나가더라고요. 그거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선포하는 기도. 그래서 주님의 이름으로 명할 때 주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산을 명하여 바다로 옮기라 할지라도 된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런 신비적인 것은 우리의 머리로 잘 이해하기가 어렵죠. 그러나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에게는 기적도 얼마든지 일어나는 것을 믿습니다.
1: 지금까지 중앙선결교회 한기채 목사님께서 여호수아 5장 13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여호수아의 기도라는 제목의 설교 전하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서울전화 02-765국에 111번, 서울전화 02-765-0111번 중앙선결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묵상하며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통합찬송가 382장, 새찬송가 347장, 허락하신 새 땅에 통합찬송가 382장, 새찬송가 347장, 허락하신 새 땅에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기도 하심으로 FEBC 새벽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지금까지 대한민국과 북한, 중국, 그리고 북방 전역의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라디오를 통해 하루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새벽 예배 함께했습니다. 오늘 예배 함께 하시며 받은 은혜와 청취 소감을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번,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 소정의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또한 북방 지역의 성도님들도 신앙 간증과 은혜 나눔, 방송 소감을 편지나 엽서에 적어 보내주시길 간절히 기다립니다. 보내실 곳은 대한민국 서울 마포우체국 사서함 88호, 서울 마포우체국 사서함 88호, FEBC 새벽 예배 문명선 PD 앞으로 보내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을 붙잡고 담대히 승리하는 은혜로운 하루 보내시길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FEBC 새벽 예배 제작 진행의 문명선이었습니다. FEBC 새벽 예배는 결의, 나라, 누리를 하나님께 조국교회의 부흥과 통일을 위해 기도하는 기업, 주식회사 K2팜과 함께합니다.

방송가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찬양노트 전동입니다. 평안한 주일 아침입니다. 오늘은 나태주님의 선물이란 시의 한 구절을 소개하며 방송을 시작합니다. 하늘 아래 내가 받은 가장 커다란 선물은 오늘입니다. 방송가족 여러분, 우리는 주님에게 오늘이란 큰 선물을 받았습니다. 이 소중한 하루를 감사하며 행복하게 지내시기 소망합니다. 첫 찬양은 송경민의 행복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행복은 무엇일까요? 평생 주님을 믿으면서 주님과 동행하며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큰 행복입니다. 다음에는 베이스 김요한의 자비하신 예수여 들려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마음이 괴로울 때, 힘든 일이 있을 때 주님께 아뢰고 기도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세밀한 부분도 다 아시고 긍휼하게 보시고 길을 인도하십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이번에는 CTS의 주님 주실 화평, 이종덕의 너 성결키 위해 두 곡 들려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매일 하루의 삶을 정리하면서 내가 다른 사람의 마음을 힘들게 하지 않았는지 생각해보고 회개하며 잠자리에 듭니다. 주일날은 순전한 마음으로 예배드리러 가서 참된 평안과 은혜를 누리시기 소망합니다. 다음 곡은 유은성의 나는 믿네 들려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힘든 일을 겪습니다. 몸이 병들어 오래도록 투병 생활을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 고통은 아무도 대신해 줄 수 없고 오롯이 나 혼자 감당해야 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다음 곡은 한아름의 주 날개 및 내가 편안히 쉬네 들려드리겠습니다.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극동방송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나의 사랑, 나의 조국, 나라를 위한 기도. 익산 베델감리교회 마준철 목사님입니다.
1: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우리 사회의 갈등과 분열보다 화해와 이해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서로의 다름을 존중하며 함께 미래를 만들어가는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나라를 섬기는 모든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과 공의로운 판단력을 주셔서 자신의 유익이 아니라 국민과 나라를 위한 정직한 섬김으로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경제적인 어려움과 불안 속에서 힘겨운 시간을 보내는 가정과 청년들, 소상공인과 기업인들에게 새 힘과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고 일할 수 있는 기회와 삶의 안정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에게 소망을 전하는 대한민국으로 세워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름의 한가운데 잠시 발걸음을 늦추고 음악이 흐르는 이 자리까지 와주신 여러분께 따뜻한 인사를 전합니다. 안녕하세요. 클래식 산책의 바궁입니다. 우리는 늘 행복을 멀리 있는 어떤 큰 성취나 특별한 순간에서 찾으려 하지만요. 사실 삶의 행복은요, 아주 가까운 곳에 조용히 머물러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루의 끝에서 느끼는 작은 안도감, 누군가와 나눈 짧은 미소, 그리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음악을 듣는 이 짧은 여유 속에도 행복은 스며 있습니다. 그것은 크고 화려한 것이 아니라요, 우리 마음이 잠시라도 편안해지는 순간의 모습을 드러내는 아주 섬세한 감정일지도 모릅니다. 클래식 음악 역시 그런 행복과 닮아 있습니다. 한음 한음이 이어지며 만들어내는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과거를 떠올리기도 하고요, 현재를 받아들이기도 하며 미래를 조용히 기대하게 됩니다. 그 모든 흐름 속에서 마음이 조금씩 정돈되고요, 다시 살아갈 힘을 얻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에게 행복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존재한다라는 작은 깨달음으로 남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음악이요, 각자의 삶 속에서 오래도록 따뜻한 기억으로 이어지시길 소망하면서 클래식 산책 지금 출발합니다.

소프라노 최정훈의 찬양으로 내 삶의 이유라를 오늘 클래식 산책 첫 곡으로 함께 나누셨습니다. 요하니스 브람스의 스케르초 C마이너는요, 원래 단독 작품이 아니라요, 1853년에 바이올리니스트인 요제프 요하임을 위해 작곡된 협작 소나타의 한 악장으로 쓰였습니다. 이 곡의 특징은요, 전체적으로 어둡고 추진력 강한 분위기와 끊어지듯 전개되는 리듬이 불안과 에너지를 동시에 느낄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요, 젊은 날의 폭발적인 감정과 내면의 긴장이 담긴 곡이라고 생각됩니다. 안네스 핀무터의 바이올린과 램버트 오르키스의 피아노 연주로 함께 하시고요. 바로 이어서 보케리니의 첼로 협주곡 B플랫 메이저 중에서 오늘은 제3악장 함께 하실 텐데요. 이 작품은 고전주의 시대의 우아함과 서정성이 돋보이는 작품입니다. 보케리니는 첼리스트이기도 했기 때문에요, 첼로의 성악적인 아름다움을 매우 잘 알고 있었고요. 그 특성이 이 협주곡에도 잘 드러난다고 생각됩니다. 루이즈 보케리니의 첼로 협주곡 9번 B플랫 메이저 중에서 제3악장 론도 알레그로를 파블로 카잘스가 지휘하는 라무레 오케스트라와 모리스 장드롱의 첼로 연주로 이어서 감상하시겠습니다.

루이즈 보케리니의 첼로 협주곡 9번 B플랫 메이저 중에서 제3악장 론도 알레그로를 파블로 카잘스가 지휘하는 라무르의 오케스트라와 모리스 장드롱의 첼로 연주로 함께 하셨고요. 앞서서는 브람스의 스케르초 C마이너를

안네소피 무터의 바이올린과 램버트 오르키스의 피아노의 연주로 전해드렸습니다. 이어지는 곡은 루드비히 반 베토벤의 피아노 소나타 32번 C마이너 작품번호 111번 중에서 제1악장입니다. 이 작품은요, 베토벤이 남긴 마지막 피아노 소나타인데요. 그의 음악 세계가 어디까지 확장될 수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걸작이라고 생각됩니다. 첫 시작은 매우 인상적입니다. 묵직하게 떨어지는 화음으로 문을 여는 순간 마치 평온한 일상이 아니라 이미 긴장과 질문 속에 들어서는 듯한 느낌을 주는데요. 그리고 곧 이어지는 빠르고 격정적인 흐름 속에서 음악은 한순간도 머무르지 않고 끊임없이 움직이며 변화합니다. 베토벤의 피아노 소나타 32번 C마이너 작품번호 111번 중에서 제1악장을 미하일 플라이트네프의 피아노 연주로 함께 감상하시겠습니다.

루드비히 반 베토벤의 피아노 소나타 32번 C마이너 작품 번호 111번 중에서 제1악장을 미하일 플라이트네프의 피아노 연주로 전해드렸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바공의 클래식 산책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베르디 오페라 운명의 힘 중에서 서곡을 주세페 시노폴리가 지휘하는 필하모니아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전해드렸습니다. 로베르토 슈만의 아다지오와 알레그로 작품 번호 70번은요. 원래 호른과 피아노를 위한 작품으로 쓰였는데요. 느린 아다지오와 빠른 알레그로가 뚜렷하게 대비되는 구성이 특징인 곡입니다. 아다지오는 따뜻하고 서정적인 선율로 내면의 고요한 감정을 노래하고 있고요. 이어지는 알레그로는 밝고 활기찬 에너지로 확장되며 삶의 환희를 표현합니다. 한마디로요, 내면의 고백에서 시작해서 생동감 있는 기쁨으로 이어지는 음악이라고 생각됩니다. 슈만의 아다지오와 알레그로 작품 번호 70번을 오르페우스 챔버 오케스트라와 마르타 아리에리치 피아노 그리고 미샤 마이스케 첼로 연주로 이어서 감상하시겠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것을 가지려 하고 또 그것을 지키기 위해 마음을 더 많이 쓰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물질이 많다고 해서요, 반드시 마음이 평안한 것은 아니고요, 오히려 가진 것을 놓칠까 불안해하며 기쁨을 잃어버리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결국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요, 누리는 삶이란 무엇인가 하는 질문일 것입니다. 참된 누림은 더 많이 소유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 안에서 마음이 쉼을 얻고요. 지금 주어진 것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데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 땅의 것들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물질도, 건강도, 감정도 늘 변하고요. 사라질 수밖에 없는 것들인데요. 그래서 그것들을 붙잡으려 할수록 오히려 마음은 더 불안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안에 있을 때요, 우리는 사라지는 것들에 휘둘리지 않고도 참된 평안을 배울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 각자의 마음에 잠시라도 멈춤이 되고요, 세상이 주는 기준이 아니라 더 깊은 곳에서 오는 평안을 생각해 보는 시간 되셨길 바라보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남은 주말도 평안하시고요. 다음 주 같은 시간에 좋은 음악으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박웅이었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FM 107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1: 일본 찬양, 세금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를 포함한 세금의 모든 것을 무료로 상담해드리는 강성태 세무회계사무소와 함께합니다.

1분 찬양, 세금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를 포함한 세금의 모든 것을 무료로 상담해드리는 강성태 세무회계사무소와 함께했습니다.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선구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0: 사랑하는 우리는 쥐어린이 친구들 안녕하세요. 한국 어린이전도협회 이선영 전도사예요. 친구들, 극동방송 2016 썸머 스페셜로 우리는 쥐어린이 방송도 함께하고 있어요. 오늘은 사연을 하나 소개하며 방송을 시작하고 싶어요. 7215번 어린이의 사연이에요. 잘 들어보세요.
1: 안녕하세요, 전도사님. 저는 초등학교 3학년입니다. 이번 주에 성경 암송을 했는데 많이 떨렸어요. 그래도 하나님이 용기를 주셔서 끝까지 잘했습니다. 다음에도 씩씩하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어린이가 되고 싶어요.
0: 우와, 떨리는 마음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용기를 주셔서 담대하게 성경 암송을 했다는 7215번 어린이의 사연이었어요. 맞아요.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두렵고 떨리는 마음도 담대하고 용기 있는 마음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분이시지요. 7215번 친구, 멋진 사연 감사해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며 담대하게 말씀도 전하는 친구가 되길 바랄게요. 자,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하기에 짠! 하고 멋진 모습을 보여주는 친구들이 우리는 쥐어린이 친구이지요. 오늘 첫 곡으로 한국어린이전도협회 믿음으로 짠! 찬양을 함께 드리며 우리는 쥐어린이 힘차게 시작해볼까요?

오늘 첫 곡으로 믿음으로 짠! 찬양을 듣고 왔어요. 친구들, 전도사님 교회 친구들은 지난주에 체인지 업이라는 주제로 여름 성경학교를 했어요. 비록 유치부 어린 친구들이지만 여름 성경학교 시작 전부터 성경학교를 위해 매일매일 기도하며 기대하는 마음으로 성경학교를 준비했답니다. 여름 성경학교가 시작되었을 때 우리 친구들의 눈빛은 마치 눈에 보석을 가득 담아 놓은 것처럼 반짝였어요. 작은 즐거움에도 기뻐하고 그 작은 즐거움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알아가는 기쁨을 누리는 친구들을 바라보는 전도사님은 참 행복했답니다. 전도사님은 우리 교회 친구들뿐만 아니라 우리는 GR이니 방송을 듣는 모든 친구가 여름 성경학교를 통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는 친구들로 변화되길 기도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변화시켜 주실 놀라운 능력이 있는 분이시지요. 지금 방송을 듣는 우리는 GR이니 친구 중에는 이미 여름 성경학교를 마친 친구들도 있고 앞으로 시작될 여름 성경학교를 기대하며 기다리는 친구도 있을 거예요. 이미 여름 성경학교를 마친 친구들이라면 성경학교를 통해 배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힘을 주시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또한 앞으로 성경학교를 하게 될 친구들도 여름 성경학교를 통해 나를 만나주시고

나를 변화시켜 주실 예수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성경학교를 준비하면 좋겠어요. 친구들, 우리의 2016 여름 성경학교가 정말 특별한 시간이 되며 믿음으로 짠! 하고 변화되는 놀라운 시간이 되도록 기대하는 마음으로 믿음으로 짠! 찬양을 다시 한번 불러볼까요? 이 시간 함께하는 악보를 받기 원하는 친구들은 샵 1069, 우물정 1069,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로 지금 악보라고 적어 보내주세요. 친구들이 악보를 보며 함께 찬양할 수 있도록 찬양 악보를 보내줄게요.

여러분께서는 지금 2016 썸머 스페셜로 함께하는 극동방송 우리는 쥐어린이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친구들, 믿음으로 짠 찬양과 LJU 작은 예수의 모임 예수님 나를 만나주세요 찬양을 듣고 왔어요. 우리 계속해서 신나게 즐겁게 하나님을 찬양할까요? 이번에 함께 들을 찬양은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의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온기장이 키즈의 하나님 나라, 국제 윙윙스쿨의 내 마음의 한자리, 이렇게 이어서 듣겠습니다.

친구들, 2016 썸머 스페셜로 함께하는 우리는 GR이니 주일 방송 벌써 마칠 시간이 되었어요. 오늘 우리는 GR이니 시간에 듣고 불렀던 다양한 찬양을 듣고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한 주간 여러분의 삶에서 입술의 고백, 삶의 고백으로 하나님께 드려지길 바래요. 친구들, 한 주도 예수님과 함께함으로 변화된 모습으로 살아가며

이 여름도 건강하게 지내세요. 전도사님은 토요일 이 시간에 우리는 쥐어린이 친구들을 만나러 올게요. 오늘 방송을 들으며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 친구들은 샵 1069, 우물정 1069,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로 사연을 보내주세요. 추첨을 통해 선물을 보내주도록 할게요. 그럼 오늘 마지막 찬양, 한국 어린이 전도협회 예수님 만나 변화되었네. 함께 들으며 인사해요. 우리는 쥐어린이, 지금까지 제작의 이하영, 진행의 저는 이선영 전도사였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모닝프레이즈 박은아입니다. 복된 주일 아침 인사드립니다. 이제 슬슬 여름휴가 준비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여행의 이유라는 소설가 김영아 씨의 책을 이맘때는 꼭 펼쳐드는 것 같아요. 여행은 본질적으로 무엇인지 작가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행은 여행의 성공이라는 목적을 향해 집을 떠난 주인공이 이런저런 일을 겪다가 원래 성취하고자 했던 것과는 또 다른 어떤 것을 얻어서 집으로 돌아오는 것이다. 여행을 통해 뜻밖의 사실을 알게 되는 일, 또 자신과 바깥 세상에 대해 놀라운 깨달음을 얻게 되는 것이다 라고요. 네, 공감이 되는 부분이 있죠. 여행을 통해 우린 뜻밖의 상황을 만나는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상황에서 처신하고 해결하는 또 다른 내 자신을 만날 때가 있고요. 새로운 자신을 발견하며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한다면 그것만큼 멋진 여행이 있을까 싶은데요. 휴가를 통해 쉼을 얻고 또 나를 더 잘 들여다볼 수 있는 복된 시간 가지시길 바라겠습니다. 소프라노 최종원의 찬양입니다. 내가 너를 사랑함이라.

Back to the Bible Musician의 I am thin, O Lord.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영화 찬양까지 함께하고 오셨습니다. 여행 이야기 하면서 모닝 프레이즈 문을 열었습니다. 그러고 보면 여행, 원래의 목적과 다른 여행을 하는 경우도 종종 있죠? 그냥 조용히 쉬러 갔다가 좋은 사람들과 멋진 시간을 보내기도 하고요. 또 쇼핑과 관광을 위한 여행을 떠났다가 사업 구상, 비즈니스에 대한 아이디어를 얻고 영감을 받기도 하죠. 마르코 폴로는 중국과 무역을 해서 큰 돈을 벌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여행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이 자신이 생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르다는 거, 정말 다양한 인간과 문화가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돌아와 동방견문록이라는 아주 유명한 책을 남겼던 것이죠. 우리의 생각보다 크신 하나님, 우리의 계획보다 크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의 삶의 모든 여행의 순간들도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크신 하나님을 오늘도 찬양합니다.

야고보서 3장 13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큰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당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선결하고 다름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귀천, 천상병.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새벽빛 와닿으면 쓰러지는 이슬. 더불어 손에 손을 잡고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노을빛 함께 단둘이서 기슭에서 놀다가 구름 손짓하면은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내는 날 가서 아름다웠더라고 말하리라. 네, 시인은 이 세상의 삶을 소풍으로 또 여행으로 보고 있는데요. 언젠가 집으로 돌아가 아름다운 여행이었다고 말할 수 있는 우리 삶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연주곡 함께 하시면서 모닝프레이즈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그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극동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